0: 박수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 각이든 두 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네 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그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중 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이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Q10 실험에서 우리 그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심장을 떼서 그 유리판에다 놓습니다. 이 하얀 유리판에다 놓으면은 첫감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10을 쏟아 놓으면은 Q10을 터지와서 그 Q10이란 게 보통 우리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Q10을 완전한을 터지와서 그 심장에다가 불에 놓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Q10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Q10이란 이 영양 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거쳐야 Q10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Q10은 더 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주시비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데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주시비 하고 비타민 C, 비타민 B 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런 몇 가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에서 규식 주는 거에 예, 그거 얕잡아 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쓰여지는 규식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 활동에서 이렇게 규식 많은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소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쳐세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녹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우리 MRI 찍거나 CT해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네. 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건뇌보신환은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어제

0: 전화기 잠깐 지내 들지 못해서 피해서 고 저 고생하면서 그리고 또 잠이 못 들까 소변이란 게 또 야 어찌 차수 심한지 그래서 이 마치
1: 그런 차수
0: 예 건네 보세요 나온 다음부터.

0: 음식에 이렇게 판결이 남았는데.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 11시 넘고, 이렇게 됐나봐. 그니까 잠이, 허리 잠이 다 잠안다. 그러면서 소변이가 예.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어갑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지, 이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어렵고, 허리도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끌시끌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좀 상태가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아사진 이야기 남아온다.
1: 맞습니다. 그 방면이 다 여기까지.
0: 예. 그 약간 어쨌든 이야기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병이가 지금 나사니까 부담만
1: 네. 그래서
0: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만났으니 활동을 좋지 이렇게 또 빠지지만 요즘이 좀 오래 장기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고맙다는 소리입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든이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조만이 없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1: 치료하는 약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립포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절히 말하듯이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근데
2: 네.
3: 그리고 정신비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형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회사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2797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실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로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무조건 제가 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빠 배양 옆구리 무지감이 아프고 사진이 잘 내가 안타 갔다 왔던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변도 자주 보지 않고 사변이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그렇죠.
4: 네. 또 팔다리 아파서 어제 용구조에 다스건들이 물건들 들지 못하고 용구 끼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1: 네.
4: 요즘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도 만달 들 수 있고 용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4: 병력이 없어서 계속 먹던 컬러의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아,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지금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 많았습니다.
1: 예.
4: 병력이 돌아와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근데 부서를 먹은데 이전에 그날부터 잠을 영 잘 잡니다.
1: 예.
4: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동맥경화 혈진병원이가 검사한 게 약순이 용도 와줬습니다.
1: 네, 피가 맑아집니다.
4: 네, 그리고 하품을 자꾸 한다. 하품하면 수사에 온다든지 하품하는 게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 조기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네.
4: 제가 하품 지난 시기였어. 이 어제 짤꿈은 퇴근돼서 또 하던게 그 퇴직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왔다 하여 났습니다. 완으로 요즘에 지금 하품 많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 진짜 효과 좋았습니다. 그런 남이 어느덧 우린 둘 다 씁니다.
1: 예또
4: 중풍이 왔었는데 영 효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쭉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 봅니다. 예.
4: 네, 지금 시도 한 가지 병이 다 하나 사지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수면증후군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꾸 수면제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 예. 그 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언니도 지난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용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용 좋습니다.
1: 예.
2: 이 진달 후두두 하면서리 다리 호도호도 떨리네. 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땀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가고, 냄새도 나고 하는 게 많이 깨끗해지고, 소리도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1: 소변에 언니 담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은 사람들 이 약 쑥싹 나사진다. 오신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2: 어쨌든지 소변이 잘 나가니까 나 몸이 헷갈아지고, 예. 겨울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이제 아침에 다 일어나면 그도 영 일어나 고생하는 게 지금 그런 정신 하나도 없이 영생이니까 뭐 일하기도 영 좋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네.
2: 양이 떨어져서 배달 받자 꾸린다.
1: 요즘에는 이 일곽 싸도 실곽 드리고 이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이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 이 룡골이라면 안쓴 띵즈 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형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예?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룡골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병형을 잡아줍니다. 신경세포를 건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실면증 치료에서 특히 여기에선 큰 소리 치면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원절입니다. 선생님들의 로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박강실 작곡의 선생님 그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낙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 꽃, 그 꽃을 보며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은 그리운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의 들국화를 전해드립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주는가요?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한 가요. 마창글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하는 그 순간입니다.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광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통섭방은 오장육부 당연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봉스빵이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장 측에서 지금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세트라는 거는 두 가지약 조합이기 때문에 세트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12세트 가는데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큰 과글로 24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20세트 가게 되죠. 약과글로는 40과. 그리고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거나 30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60과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런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런 침구 8번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인문대에 있는 분들, 왕체나 혼추이나 또 도무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런 데서도 능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8세트 이상부터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미리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 본다 할 때 이 풍습 골과병이라고 말하죠. 풍습구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지 않는 암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발작한 다음은 허리를 구부리기용 바빠하고 걸음내 걸기용 바빠하고 그다음 다리를 구부리기용 바빠하고 예, 그러면서 또 아프다 하게 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기 바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치료할 때 뭐하는가? 그래서 진통하자고서리 진통 이런 고약을 붙이거나 그다음에 热敷 뜨뜻한 거 이렇게 거기다 뭐 소금 찜질을 하거나 예 그리고 소염약을 먹거나 그 다음에 진통제를 먹거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치료 방법은 예 근근히 우리 보통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 이런 질병에 쓰이는 이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되는 고약을 붙인다 그 다음에 热敷 그거나 뜨뜻하게 한다. 예, 이거는 예, 병리가 영 심한 이런 그러니까 경한 환자분들한테는 맞지만 예, 좀 이렇게 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별 효과도 못 보고 그리고 이런 치료 방식은 예, 근근히 이런 관절염에 이 동통을 잠시 먹게 한다 뿐이지 예, 이런 그 병의 근원은 우리 모세입니다. 그래서 소염약은 보통 우리 강성수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풍습골병이라 한다 할 때는 이게 감염된 게 아닙니다. 무슨 염증 상태에 감염돼서 나타나가지고서 뭐 소염약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진통 이런 약을 먹거나 이거는 더욱이 불합리한 겁니다. 어째 그런가? 원래 이 골과병이라는 거는 오장육부 기능이가 많이 퇴화돼가지고서 나타난 질병인데 진통약 번신이가 또 오장육부를 많이 해치게 됩니다. 예, 그럼 진일보 우리 관절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진통약이라는 번신은 잠시 신경을 마비시켜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섰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고를 하면 다스를 가지고 서리니까 아파서 그런데 아예 아프거나 거기를 더 무리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이 더 빨리 다스릴 수 있죠. 기절 관절이란 거는 연골, 그 다음에 활막, 그리고 여러 가지 골격 이런 걸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구성된 구성된 이 관제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말은 다 관제창이랍니다. 그 관제창 거기에 일단 이런 풍한습 이런 독소들이 침입한다 할 때 그러면 거기에 꼭 염증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연골은 원래는 이 연골 상태는 영 이렇게 반들반들합니다. 다마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반들반들한데 활동 시에 기실은 뭐 반들반들한 데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활막 끝자에 또 이런 그 진액, 우리 중에서는 진액이라 합니다. 기실은 거기에 무슨 이런 그 윤활유 작용한다 이런 물체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반들반들 해가지고서 이게 그렇게 손상받지 않죠. 그런데 일단 이런 연골이 파괴됐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터덜터덜해집니다. 그러면 뼈하고 뼈가 한 대 마찰이 되면서 점점 그 뼈가 다 다스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뭐 이런 진통 고약을 뭐 붙이거나 그다음에 풍비주사를 맞거나 특히 풍비주사란 게 로인 분들한테 엄청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제창아입니다. 이 풍비란 건 젊은이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어쨌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은 이런 뼈세포가 파괴된다면은 자라는 속도가 신진대사 속도가 늙은이들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비 본신이가 원래 뼈 속에 이런 영양물질을 막 꺼내가지고 격소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뼈 속에 영양물질이 없어지죠. 그럼 재생력이 강해야 이걸 빨리 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인분들은 점점 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라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비주사 일단 맞게 되면 오히려 구구도화해서 이런 작업으로 발전하면서 뼈는 점점 더 못해집니다. 마지막에 뼈를 우리 놓고 말하면 썩은 나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비성이
1: 혈결하고
2: 근신공유
1: 분수방
2: 닦는
1: 높게 얘기해 주세요.
2: 예.
1: 예.
2: 얘네 이하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예.
2: 스님 손에 오면 오라는 말도 잘 못할 그런
1: 예.
2: 집행이십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0: 그런 거리도 많이 좋아졌죠.
1: 예.
0: 네, 예.
1: 근데 그런 것들 그런 두께서 그런 집 평행에서 그런 와 말을 못하니 될때

0: 그런데 효과 잘 봤지.
1: 예, 조금, 예. 조금 한 반시간 후에 효과 봅니다.
0: 어.
1: 예. 이게 모른 다음에 좀 영효가. 집행이라 지고 된다. 그런 건 좀 확실히.
0: 어, 그렇지.
1: 그런 건 좀, 예, 그런 건 확실히 잘 봤지.
0: 딸이 헷갈아지고, 예.
1: 예, 언어가 지금 약 먹으면 있고, 안 먹으면 또.
0: 지금 알아들으면 합니다. 예.
1: 예. 앞으로 야외 내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예.
1: 마음 다 열릴 때까지.
0: 그렇지. 예.
1: 야, 그 다음 내 친대, 이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
0: 아, 그러니까는 다닐만 하시오.
1: 동문에서.
0: 예, 동문에서, 예.
1: 이 동문에서 다니는 게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형 좋습니다.
0: 예, 그렇지.
1: 기랍도 조정되고.
0: 네.
1: 그냥 그런 것도 영향이 또 치마에서 끝나 아프대라.
0: 네.
1: 예, 앞으로 내 이야기도 계속 묻게.
0: 네.
1: 이 두근 선생님께서 많이 컸어.
0: 네. 네.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이런 소염제 약을 먹는다는 것은 예, 그래서 그 잠시 염증을 좀 없애고 그리고 동통을 조금 먹게 하고 하는데 뼛속 깊은 곳에 이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뼛속에 이런 면역계통 이것을 다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풍습 골과병이라는 것은 해마다 치료하고 해마다 또 이런 병리가 자꾸 심해지고 그 다음 관절이 변형되고 화이스가 오고 특히 구토 화이스 같은 거는 걸리게 되면 자기 질로 이래 집에서 생활 자립도 하기 바빠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 방향 그리고 치료 방법 이것을 정확히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풍습 골과병이라는 거는 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 취풍추습 그러니까 풍한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풍습 골병 예, 이것이가 사람 면역계통 이런 최신을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네,
3: 안녕하세요.
0: 네.
3: 저는 원래 예, 풍수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0: 네.
3: 예, 이 병을 앓은 지 정말 이 병은 저 한 10년씩 이렇게 되는 이런 오란 병인데
0: 네.
3: 보면 그저 관절마다 불어나고 예,
0: 네.
3: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서서 예, 특히 이런 날씨 추워니까 찬물에서 손 넣기 정말 바쁘다 말인데.
0: 네.
3: 그리고 다리가 저래서 그래서 한 때에 한 잠시 걸 때 막 땅땅땅 이렇게 그저 차고 이래서 좀 부처린 거 완화시키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또 견증도 있고 해서 요즘 늙어서 그런지 그저 정말 자책이 다 완전히 불편하다 말인데.
0: 네.
3: 그래서 이래가 한 잠들에다가도 잠을 깨우는 것 같고 가슴이 막 답답해진다고
0: 네.
3: 변비도 있고 그래서 뭐이나 정말 영 돌상 뭐야 됐습니다.
0: 그렇죠.
3: 근데 예. 이 선생님이 이 강의 들으면서 이 약 썼단 말입니다.
0: 네.
3: 약 한 요즘 지금 5달째 잡았습니다. 약 먹은 지.
0: 어.
3: 근데 그러다가 지금이 용말 고도에 온단 말입니다.
0: 네.
3: 이 손가락 놀기도 바쁘던지 지금이 많이 이제
0: 유연해지고
3: 예. 그리고 저 변비도 예 많이 나사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0: 네. 변비 나사집니다.
3: 예. 눈이 잘 아이벼진 게 눈이 그게 좀 많이 수후됐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여기 예. 간 도와준 약만 해도 16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이 좋아집니다.
3: 예. 눈이 잘 그저 깔깔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렇던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심율이 심장 심율도 예. 많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0: 예.
3: 1분에 68자씩 드시고 이름이 영좋단 말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게. 거의 정상이죠.
3: 예. 근데 이제 선생님 방송 들은 게 이 국경절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이 있다는 게
0: 예, 예.
3: 나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좀 약 더 먹어보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예. 8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공장 측에서 또 한 예. 세트를 더 정수

0: 동해 드립니다. 예.
1: 또 좋은 일 있군요.
0: 예, 예, 예.
1: 예, 예.
0: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네. 네.
1: 수고하세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말씀 주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네. 네, 이야기하세요.
3: 저는 부스빵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3: 그런데 허리가 너무 요새 판투스 됐어요.
0: 네.
3: 허리 뒤에 아파가서 벌벌 켜야 되겠습니다.
0: 아, 유생실 출입도 하기 바쁘죠.
3: 네. 그랬던 것이, 그리고 아바에는 요새 산에 와가지고서, 떠는 배에 있어가지고서,
0: 예, 예.
3: 그 모들 떨면서 밥숟갈이 어디가 떨어진지 몰랐을 때였습니다.
0: 네.
3: 그런데 우리 이 약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그런데 이 약을 먹은 후에, 저는 이제, 그렇게 벌벌 개댕이던 게, 이러나 앉을만 한다.
0: 예.
3: 그리고 아바에도, 숟가락 그렇게 떨어지던 게, 지금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0: 지금 어머님은, 예, 부부와 같이 지금 세 가지 약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3: 세 가지 다 씁니다.
0: 예.
3: 그랬더만, 예. 어찌나 돈지,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노실금이 해결됐습니다.
0: 노실금 해결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밥만 먹던 게 밥 먹으니까 좀 힘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3: 이전에 그 위산 고도돼서
0: 네.
3: 예, 밥을 영 못 먹었댔습니다.
0: 네.
3: 그런데 지금은 그 증상 위가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0: 네.
3: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아바에도 그 나서는 와서 벌벌 떨던 게 저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우리 둘이 다 이야기 너무도 안 맞고 좋으니까 저기 제일 좋은 게 뭔가 나서는 해결된 게인데 또 맞춰 와서 그런데 우리 집안지 어머니는 또 대는 쿠드를 못한다.
0: 아. 여보세요.
3: 예.
0: 예. 뭐랄까, 지금?
3: 우리, 저, 언니는, 집안지 언니는.
0: 네.
3: 대비는 쿠즈 못한다.
0: 아. 그 좀, 그, 요천반 탈출 심한 사람들이, 그, 대소변을 때, 이런 자기절로 공제를 하는 그 신경이 눌려와가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저한테 직접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저, 방안 짜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런 질병 걸리고 약을 어떻게 쓰면서 친구를 어떻게 하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예, 그 오세요 한번. 예.
3: 예.
0: 예. 우기병원 2층에 그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3: 아.
0: 예예예. 예, 예.
3: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예.
3: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싸 먹겠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4: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4: 난 이 붕국빵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4: 지금 내가 이제 이 구체적인 상황은 뭐인가 하면 다리 관절이 너무 아픕니다.
0: 네.
4: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씩 쉬지고, 그래도 좀 생생을 하던 게 10월이 지나서는 한 10년 넘었는데, 성질이 올라가다면 마디에 딱딱딱딱 숙신하면서 이렇게 뒷담고서 아프고 그 다음 또 내려오셔서 아프고
0: 네.
4: 그래서 약을 여러 곳에서 많이 쓰고 얘도 좋다니 약은 밀방도 쓰고 그 진도 맞고 보안도 붙이고 뭐 입신 많이 해봤는데 수지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0: 네.
4: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또 그 의료를 해주는데 무료를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0: 네.
4: 이런 데서 얘도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 다리 허리 다도 돼서 한 1년씩보다 하루도 아예 빼놓고 계속 당해봤는데 아예 하면 그 뿐이더라만 잘 빼는 좋은 게
0: 예, 예.
4: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어느 한의병 진대에서 깊은이 지고 댕겨야 되겠다 하는 나중에 누가 이 풍수 빵을 좀 저기 우리 대학방 거기 가서 먹어보라고 이러더라 말입니다.
0: 네.
4: 에휴 다른 약이 다 알고 이제 돈을 뱉어는 팔고 다 알는데 그게 뭘 많이 듣겠나 반신반의 하면서 가서 예쁜 빵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신기하게
0: 네.
4: 한 이거 뭐 무슨 한 일주일인가요?

0: 그게 아파지고 그다음에 관절이 쏙쏙쏙 이렇게 막 꾸덕꾸덕 소리 나던 게
1: 네.
0: 다 없거든요, 지금.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그런 게 불편감 어떤 느끼지 않고 그래서 천천히 그러시면 하나 다 아예 아픈다.
1: 네.
0: 이렇게 좋은 약을 위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서 이런 풍한습이란 게 사람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인체 내 이런 골격이나 경락이나 혈맥이나 예 이런 데 관절 갑자기 혈액 순환 거기에 침입하면서 미세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예. 오랜만입니다.
3: 예. 선생님도 알겠지만 난 예 이 관절병 때문에 몇십 년 고생한 사람인데 이 풍수빵 선생님께 가서 진단하고 풍수빵이 다른 관절약보다 틀리다니까 이번에는 정말 선생님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지평이를 찍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빵을 어전 오래 썼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견주염, 경추염이 다 나아져서 예, 머리를 감지 못해서 자식이 대신에 하던 것이 어제 옛말로 됐습니다.
1: 네.
3: 또 풍수빵을 쓰고 예, 목이 아예 마르고 입이 아예 쓰겁습니다.
1: 네.
3: 그다음에 뇌슬금이 있던 것도 인차 없어질 때다. 예.
1: 네.
3: 그 야간 풍수빵에는 또 간 콩팥을 담은 약재가 13종이나 들어갔다지 기타 120여 가지 예, 모든 병이 다 나아진다니까 정말 내 몸에서 그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소화도 잘 되고 눈도 환해지고 있습니다. 간 담는 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1: 16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 예,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람 맞으면 눈물이 그냥 나고 그다음에 옆구리가 예, 바람이 들어가면 그냥 옆구리 시렸습니다. 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이 예, 알선한 이 풍수빵은 예, 그 어떤 관절약보다 다 좋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예, 잘 걸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잠 잘 자고 뇌시공원에 다 없어졌고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3: 선생님 항상 예, 감사한 마음을 삽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러나까는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뒷잔들이 막 뜨거워 난다. 예? 이 뜨거워 난다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원인가 하는데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음양평형이 아닌데 그렇다. 기실은 예, 그 진일보 잘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예, 깊은 곳에 한기 끼게 되면 특히 뼈속 깊은 곳에까지 한기 끼게 되면 특히 우리 뒷잔등이라는 그 척추지 않습니까? 척추 우리 중위에서는 경락 놓고 말하게 되면 이거 동맥이랍니다. 이신 양치의 근본이랍니다. 양기의 근본이죠. 예, 거기에 지금 한기 꽉 들어찼기 때문에 거슬러 그 깊은 곳에 있던 열기가 다 거슬러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표면상에 보기에는 막 겉이 뜨거워 나는데 안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꾸 바람이 다 끼는 것 같다. 뭐 여름철에도 막 바람이 술술 끼는 것 같다. 이렇죠. 기실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자면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피부람 이렇게 재보게 되면 피부 그쪽에는 좀 촉촉하면서 좀 차갑다 해야 됩니다. 이래야 외부의 이런 한기람에 거기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벌써 뜨거워 난다 할 때는 예, 깊은 곳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이 이 다 뼈속 깊은 곳이 풍한습이 끼면서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특히 공중热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벌겋게 되고 붓기고 그 다음에 이막 뜨거워 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곳에 한기 끼게 되면 겉은 뜨거워 납니다. 그래서 아파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홍중, 붉게 되고 붓기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약재, 우리 그 풍한습을 없애는 그 처방에 루샹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热통, 열이 나고 아파나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약은 황금, 황금이라는 약재가 황친 이거는 청열작용 좋습니다. 열을 없애고 예? 그리고 쥐마첸즈 이것이가 진통작용이 엄청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관절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굽혔다 폈다 하기 영 불편하고 여기

0: 때는 꼭 깊은 곳에 한기를 몰아내는 이런 약, 특히 쯔창우, 쯔차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됐다는 것은 연골이 몽땅 파괴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퇴행성 관절염을 전문 치료해주는 처방, 또 보혈, 부쇄, 성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닌 처방은 몽땅 약재를 보게 되면 다 골수를 보충해주는 이런 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숙지, 그 다음에 우슬, 네, 우슬은 무릎 관절이 엄청 좋고 혈압 조절에 좋죠. 그 다음에 지우肉청룡, 네, 肉청룡, 그 다음에 뇌전자, 인양호, 또 거우지, 지血통, 구수부, 네, 구수부 그 이름 봐도 다 알기지 않습니까? 뼈가 부서졌을 때 보충해주는 약이다 해서 구수부를 했습니다. 그럼 초라이프즈, 이건 소화를 많이 돕습니다. 비위하고 폐의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홉 가지 약재는 몽땅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시치료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짝의 풍한습, 이걸 몰아내는 이 처방에는 간초 들어가고 황파의 황친 들어가고 쯔수황우 쯔사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쯔즈, 이거는 삼초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없게 되면 산저진 그짝에 한기람에 그 다음에 습기람 이걸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띠롱 들어갑니다. 지렁이. 지렁이는 아시죠? 땅 깊은 곳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런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야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약재가 유효 성분이가 직접 그 뼛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쯔마첸즈 제가 말씀드렸죠. 웨이링센 이 심장에도 엄청 좋은 게입니다. 그 다음 모야루샹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몽땅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결합돼서 딱딱 그 오장육부가 당뇨 법칙에 따라서 약을 딱딱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제 친구가 같이 따라가면 효과도 더 잘 볼 수 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오후 4시가 다가오자 관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총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요대조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차았다. 땀에 젖어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오후 4시 왕계상이 공격 신호를 보내왔다. 가슴 벅찬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었다. 기관총과 중기관총이 그 소리에 맞춰 강 건너편으로 사격을 부구었다. 양쪽 부대는 발을 구르며 함성을 질렀다. 하늘과 땅을 메울 듯한 소리에 전사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22명 돌격대원들이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키가 작은 요대주지만은 이날따라 크고 듬직하게 보였다.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원들을 쭉 훑어보고는 낮지만은 힘있는 소리로 말했다. 자, 갑시다. 요대조는 굵은 쇠밧줄을 잡고 집신을 신은 발로 쇠밧줄에 올라섰다. 쇠밧줄이 흔들리면서 몸이 휘청거리었다. 17살 되는 노적 소년이 뒤를 따랐다. 자시의 오두막에서 주총사령에 직접 입대를 허락했던 양각이었다. 다른 대원들도 쇠밧줄을 하나씩 붙잡은 채 발을 옮겨 디디며 앞으로 움직였다. 어떤 이는 몸을 숙여 번들번들한 쇠밧줄을 가로타고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적들이 총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총날이 쇠밧줄에 맞아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전사들에게는 그 총알이 보이지 않았다. 총알보다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강물이 더 무시무시하였다. 양상문은 쇠밧줄을 타고 가는 전사들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귀가 먹을 듯한 물소리와 자지러진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흔들거리는 쇠밧줄을 따라 휘청거리는 전사들처럼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쇠밧줄 위에서 휘청거리거나 흠칫하는 전사들을 보면은 자기 팔밑도 휘청거리는 듯 하였다. 양상문은 맨 뒤에 처진 전사를 눈여겨보았다. 얼마쯤 기어가다가 멈추어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던 그는 얼굴이 해쓱하게 찔리었다. 자세히 보니 지난해 5차 반포의 토벌 때 입대한 전사였다. 땅을 나누어 받고 고운 아내까지 맞아 편히 살고 있다가 소베트를 지키겠다며 열암은 청인들과 함께 홍군에 들어왔다.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노래도 잘 불렀다. 사병위원의 일도 열심히 하였다. 부대가 소베트를 떠날 즈음 아내가 그를 만나러 왔지만 때마침 일보로 나가고 없었다. 이튿날 부대가 출발할 때야 그는 배웅하러 나온 아내의 얼굴을 잠깐 볼 수가 있었다. 아내는 그러면 성전한 다음에 다시 봐요 하고 시원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쉽기 그지없었다. 장전기를 오른 후에도 그는 자주 정치위원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쩌면 강서 옛 근거지로 돌아갑니까? 그러던 그 전사가 지금 맨 뒤에 처진 것이다. 그때 다리목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누가 물에 떨어졌다! 다리 위에 있는 전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리목에 서 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 침착해!
0: 멀리서 위험에 찬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료대조의 목소리였다. 료대조는 전사들을 한 사람씩 돌아다 보았다. 대오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전사들은 다시 느릿느릿 앞으로 움직이었다. 맨 뒤에 가던 전사가 보이지 않았다. 맨 앞에 서서 가는 전사는 얼굴이 검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강서 광장 사람인데 적들이 광장에 들어왔을 때 온 집 식구가 죽고 시집간 누나만 남았다. 그는 집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을 울었다. 그 뒤로 보침에 꼭 누나가 삼아준 신을 놓고 다니었다. 언젠가는 신이 없어 맨발로 행군을 하면서도 그 신은 신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도 그가 메고 있는 자그마한 보침 안에 그 신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강물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건뜩 쳐들고 커다란 도마뱀이 기어가듯 빠르게 나아갔다. 두려움을 덜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아서 그러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돌격대원들 가운데서 가장 날래 보이는 사람은 양각이었다. 그는 쇠밧줄 위에서도 원숭이처럼 재빨랐다. 심지어 련장의 허리춤에 잘못 끼워져 있는 물건을 바로 넣어주기까지 하면서 침착하게 움직였다. 좋습니다. 대단해요. 마침내 건너가고 말았군요. 왕계상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손수건은 땀으로 후줄근했다. 양상무도 참았던 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쳤다. 불이야! 불이 붙었다! 건너편 다리목에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주황색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세차게 번지었다. 적들이 홍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불을 지른 것이 분명하였다. 다리목에 다다른 료대주와 전사들은 당황해놨다. 쇠밧줄 우로 기어가던 돌격대원들이 멈추었었다. 멀리서도 전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위기 일발의 시각에 양성무가 사창을 높이 휘두르며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치었다.
2: 동지들, 승리가 눈앞에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돌격하라! 돌격하라! 돌격하면 승리한다!
0: 다리목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쳤다.
2: 당황하지 말고 돌격하라!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격하라! 돌격하라!
0: 돌격대원들은 서서히 침착함을 되찾았다. 료대조가 고개를 돌려 뒤에 대고 뭐라고 소리를 치더니 등에 맨 큰 칼을 쑥 뽑아들고 앞장서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불빛 속으로 료대조가 모자를 휙 벗어버리는 모습이 보이었다. 모자는 불길을 휩싸여 대두하로 떨어지었다. 다른 대원들도 잇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윽고 다리목 둘레에서 수리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격대가 길을 열자 3년은 먼 널판자를 재빨리 건너편 다리목까지 깔았다. 양성무가 부대를 거느리고 널판자가 깔린 다리 위로 건너갔다. 료대주와 돌격대원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적들을 뒤쫓는 총소리가 저녁바람 속에서 사라져갈 무렵 동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로종교를 비추어 주었다. 다리는 차가운 은빛으로 번쩍이긴 했으나 마치 가볍게 들여온 해먹인 양 더는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았다.

0: 공군 일사를 거느리고 동쪽 기슭을 따라 전진하던 유백승과 서병진은 자정이 지나 도착을 했다. 적 두 개를 무찌르고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몹시 지쳐 보였다. 유백승은 앉자마자 말했다.
1: 뭐 마시는 게 없습니까? 아무거나 좀 얻어다 주세요.
0: 호위병 백동무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 동네 제일 맛있는 거라야 달걀국수일 텐데요.
1: 좋습니다.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0: 호위병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유백승이 양성무에게 말했다.
1: 우리 다리를 보러 갑시다.
0: 서병진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밤이 깊었다. 대도와의 물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

궤도하는 건너스나 앞으로 나갈 길마다 위험이 가득 차 있다. 혁명자의 담력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디기 어렵다. 홍군 사탄이 노종교를 탈취한 이튿날 의림표가 거느린 홍군 제2사와 군단 직속 부대도 도착을 하게 된다. 주울래와 주력, 모태똥도 차례로 그 자그마한 도시에 이르게 돼야 한다. 이 며칠 노종교는 역사상 가장 번한 날을 맞게 된다. 천군만마가 노종교의 웃음을 던지며 장정을 시작한 뒤로 가장 험한 강을 흔들거리면서 건넜다. 국민당군의 대도와 방어선은 홍군에게 노종교를 빼앗긴 뒤 무너지고 말았다. 류문휘가 이끄는 24군은 천전일도로 물러섰다. 성도에 있는 국민당 참모단은 양삼에게 몇 개 려를 보내어 형경과 전전, 로산 일대의 방어선을 치라는 급전을 보내왔다. 중앙홍군은 석달개가 겪은 것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났는지라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홍군 앞에는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주덕의 명령에 따라 홍군 선두부대는 벌써 전전으로 출발하게 됐다. 홍군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는 재빨리 전진하여 어서 사방면군과 합류하려는 것이었다. 지난해 장정을 시작한 뒤에 지금까지 7달이 넘도록 날마다 행군을 하고 싸우느라고 중앙홍군은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함께 했던 전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짐에 따라 부대는 갈수록 기세가 줄어들었다. 전사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바로 이때 강한 형제부대가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들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랑산은 노정성 곁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200m가 되었다. 부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다 보니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대도하가 가는 뱀처럼 아스라니 멀어 보이었다. 부대는 원시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져서 좀채로 볕이 들지 않았다. 숲속은 하루 종일 어둠 침침했다. 발밑은 해묵은 나뭇잎들이 두툼하게 깔려있어서 푹신푹신했다. 어떤 곳에는 빗물과 썩은 잎이 고여서 매캐한 곰팡이가 풍기였다. 길을 막고 넘어져 있던 고목을 넘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치우지 않으면 너무 갈 수가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기를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님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님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 선정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고3 휴가 기간 우리 주에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 데서 전조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 41년 내 연결공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진보선정월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8일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선정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겨냥해 민족단결진보 선정월 활동 전개를 담채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마음속으로부터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0개를 알씀대로 조성했습니다. 호가봉은 연결시 소형진 오봉촌에서 일부 촌민들의 집을 찾아 일상사를 나누고 수입 정황을 물었습니다. 정원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호가복은 연신 칭찬하면서 시범 인솔 역할을 잘 발휘해 주변 이웃들도 함께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이끌어 아름다운 향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되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오봉금광 반일 투쟁전을 참관하고 홍색 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촌 집체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문화 절약이 두텁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아름다워 향촌 관광 발전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색 유적, 향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기를 모아 향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층수지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에서 호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학교에서 5개 하나 교육실청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공동체 리념을 일상교수에 융합한 정황을 요의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들에 대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공동체 리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과 관리,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부동한 학습 단계와 교과 과정의 특징 및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중국심, 중화넋을 1층 굳건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회구역을 찾아 사무대청, 홍심쉼터와 홍성

0: 경기도 조정시를 돌아보면서 사회구역의 편민봉사, 모순해소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첫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전연진지입니다.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된 사회구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질의 여러 고리에 융합시키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대중 주변의 걱정거리를 알심들어 잘 해결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큰 귀속감, 동질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증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성륙고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이루어 주제를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전, 민족 종교 등 부문의 역량을 통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과 성규홍 기층 선전 강연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부대,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 곳에 심입해 강연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선전 강연의 촉각을 신흥 분야까지 확장해 공동체 리념이 더 널리 전해지고 더 깊이 스며들며 더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해야 합니다. 주제문의 합동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미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생활과 이웃간 왕래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익숙한 말로 전화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사를 나누는 가운데 법을 배우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들과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정품을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고 변강 건설 성과를 보여줘 전주 상하에 당과 조구,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 주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1층 불러일으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진공대, 부주장 윤조휘,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고3 휴가기간 우리조에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와 황금가을 등 소비 열정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며 명절 시장을 활성화한 데서 전주 상어무역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1978 문창원에 위치한 비바 미만 장터에 음식 향기가 풍기고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연길 생활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비바 미만 장터에서는 연속 나흘 동안 조제 활동을 펼쳐 음식, 공연, 놀이 체험을 한 곳에 모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동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장터들이 있어서 아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차기입니다. 우리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모식을 내와 주말과 평일을 구분했습니다. 주말 큰 장터는 모든 경영 모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방문 수요를 만족시키고 평일 작은 장터는 가볍게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소규모 소비를 주력으로 해 야간 문화 관광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열린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회를 활동해서는 자동차 짐칸 장터가 개장해 몰입식 문화체험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지 특색 로점들이 질서 있게 배치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보면서 전

정민석의 독특한 운치를 느꼈습니다. 관광객 동홍안입니다. 이번 장터는 아주 새롭습니다. 로점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현지 민속 풍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민속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경축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9월 5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첫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홈 경기를 치르기 전 경기장 밖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축구팬들은 소비권을 받고 냉면을 맛보며 전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연길 주민 송상입니다. 연길 전시구역뿐만 아니라 대련 전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참치 물만두 같은 대련 음식도 있는데 여러분도 가서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일 연길시 정부에서는 20만원어치의 상업무역 소비권을 투입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연길 백화상점, 룸마트 등 상업무역 업체에서 100원 이상 구매 시 15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1원 88전부터 88원까지 이미 즉시 할인금을 QR코드 스캔으로 수령하는 활동도 내왔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연변을 즐기는 혜택 모식 역시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입장권으로 유니페이 입장권 초대장 구역에 등록하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혜택 꾸레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네 차례 장터에서 루게로 6천여 부의 제품을 판매했고 특색 음식과 명태 지도를 각기 3천 부씩 발급했습니다. 향후 입장권 경제를 더욱 심화해 경기 소비 촉진을 상시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년의 다채로운 소비 촉진 활동은 경기의 인지도와 명절 열기를 실제적인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명절 기간 전주 32개 중점 소매 기업은 판매액 3,326만 원 올렸습니다. 전주 중점 상업 무역 기업들은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소비 촉진을 조제 활동을 둘러싸고 50

0: 13만 원에 달했습니다. 외조 상업무역,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심층 연동은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더욱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호전에 끊임없는 내적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1985년 8월 29일 연길공항에서 첫 비행을 맡은 운칠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면서 연변 대외 개방과 종합교통발전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41년 내 연길공항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연길공항 통항 41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공항 운영과 발전이 역사적인 돌파를 맞이했습니다. 올 들어 8월 28일까지 연결공항의 루계 출발 도착 여객은 연 12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동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착 출발 국제 여객은 연 53만 8천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대외 개방 전략을 바탕으로 연결공항은 내외 병행, 화물 선도라는 항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연결공항 항로개발판공실 부주임 부인걸입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견강한 지도 아래 올 들어 연결공항에서는 항공회사와 연동해 항로 배치를 통과하면서 루계로 국내 항로 11개를 새로 증가하거나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통항 도시는 17개로 확대됐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핵심 경제권과 국내 인기 문화관광 목적지로 이어지는 항공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국제항로에서는 한국 다지점 특색망 행렬을 전력 구축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대한국 관광객 수가 동북 지역에서 앞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국 고객 유치 확대에서 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해 연결공항에서는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항로 증가 방향을 확정하고 연변 항공관광 연맹 성원들과 협력해 전용 항공관광 상품을 내왔습니다. 부인글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공항에서는 루계로 항공편 700편을 추가해 수송력 투입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기점에 서서 연길공항에서는 지역 문호라는 기능 위치에 입각해 항로망 배치를 최적화하고 항공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며 봉사질을 높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내외 연통의 항공 가교를 구축함으로써 연변 대외 개방의 질적 향상과 지역 경제 고품질 발전을 힘써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0: 2026년 명정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천명대표 전개천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질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명정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책임을 1층 다지고 선전 강연 대오를 강화하며 직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고 민생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 선전, 민정 방문,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민생 실사 추진을 깊이 융합시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정시 각 향진과 가도 등 기층 진지에서 인대 대표들은 촌 사회구역 일선에 내려가 대중들이 반영한 기초시설 완성, 편민봉사 최적화, 어려운 주민 지원, 이웃 간 갈등 조정 등 각종 문제를 여러모로 협조해 해결했습니다. 주제 활동이 전개된 이래 대표들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 실사가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주민 정염령입니다. 주제활동이 전개된 후 안민가도 인대 대표들이 자주 우리 주거단지를 찾아와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지금은 복도도 훨씬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새 나무 의자도 설치됐고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시간이 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왕래도 많아졌으며 더욱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대 대표들이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명정시 리원가도 하서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이 민족분야 법률법규와 각종 해민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와 제기한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수집하는 한편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에 봉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여러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의

0: 통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민족 단결과 조화 안정에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룡정시 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리원가도 하서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장민입니다.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민생 문제에 대해 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를 교량과 뉴대로 삼아 각 직능 부문과 연동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거리 주변 녹화질 제고, 노후 위험 주택 철거 개조 등 민생 실사 20건을 완수했으며 따뜻하고 실제적인 기층 봉사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고 서로 돕는 강대한 탐력을 모았습니다. 룡정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재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룡정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강청주입니다.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 일선에 심입해 정책 선점, 주민 목소리 청취, 민정 파악, 걱정거리 해결 등 사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과 건의 347건을 수집했고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 303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정 인민민주의 기층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바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교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죠? 국가 세계부에서 추진 항목으로 나온 우수한 장수 제품 자체고 정춘 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상 제품 150세까지 인류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학적 이런 근거가 포함된 이런 제품 자체가 지금 저희들 이번에 우대 활동으로서 널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장수의 기본 원리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28가지 진기중약재로 조성된 이 노처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약품, 이

0: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온을 끄지 않은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현금권 1,0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 특수한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본 제품을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16각에 20각을 줍니다. 140% 무료로 주는 셈이 되어 있죠. 이래서 16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한 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은 현금 끝나고 10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한각에 1,000원 인상된다고, 100원 인상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일단 498원으로부터 내일부터는 598원 된다고 하는데 오늘 16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1,000원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진행하는 우대 활동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활동 기회가 특수한 활동 기회로 잘 되어 있으니까 특히 현금권을 빼준다는 이런 우대 활동은 1년에 어찌다 한두 번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기회니까 501-7766번에 연락하시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투입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여기 CAMP란 이 이술이 여기 침투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술이 아닙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CAMP 이술이 여기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CAMP 이술이란 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인류가 나이가 들면 생로병사라는 이 길을 걷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되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세포의 대사가 정상세포 대사에서 니탈돼서 빠른 속도로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와 불러서 각기관의 공능이 저하와 더불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 CAMP 이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천희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쪼더려 앉아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을 얻고 해서 지금 이 천희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 해라 쪼더려 영 잘 됩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허리 놀라던 증상이 없어지니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세계부에서 특히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이 장수로방도 우리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자주하고 그저 감기 마음은 목에 가래 딱 붙어 떨어지지 않고 그저 목이 간질거리며 장기 숨을 쉬게 하는데 아이 이 약 먹는다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예, 감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 살 것 같답니다.
0: 그렇죠. 종합 면역력이 올라가는 데는 이 제품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장수로방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처방에 속합니다.
2: 예, 깨우고 그냥 이게 위 아프면 좋아 앉아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으니 그냥 맥이 없어서 그냥 그래야 된 게 아, 이 약 쓴 다음 또 예, 위가 아예 아픈가 소화가 용 잘 되니까 밥을 삶으니까 맥이 납니다. 맥이 나는 게 알린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대구에 소변 차수가 많아서 나겐 잠을 자지 못해서 아이 항상 피곤하고 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이게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아침은 잠을 푹 자니까 야, 정신 난다며 지내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0: 예,
1: 약을 먹어보면 점점 약들이 효과,
0: 아, 그렇죠.
1: 예, 예, 약이 효과가 이제 많이 이제 좋다면서 이 효과하실 때 이제 배달받아 계속 오늘 그 수여했다면 오늘 배달받겠다는 거죠.
0: 그렇게 하세요. 장수로방 제품이 이 제품 자체는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28가지 성분이 특수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서 원기를 돋아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그리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전면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잘 쓰기 바랍니다.
1: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전화합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도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어째서는 가면 인터넷으로 구사히 두 번 나왔다 갔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많은 면에서 머리가 힘하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기억력도 부족하고 다리도 맥이었고 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두 번 로베사 받았다는 게 거기에 호기심이 들어서 예, 쓰기 시작한 게 선생님 말씀과 같이 확실히 효과가 영 빠릅니다.
0: 그렇죠.
3: 먹어버릴까
0: 예.
3: 다른 것 같아. 그래 쓴 길과 많은 면에서 효과 봤습니다. 저는 어둠 5달 넘었었습니다.
0: 예. 예.
3: 그런 결과가 예, 머리 힘하고 어지럽던 게 이게 인차 잃었을 때다.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3: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용자자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0: 그게 기본일 겁니다. 예.
3: 예.
0: 예. 예.
3: 그리고 예, 저기 뭐인가 저기 잠이 오다 영매를 먹었습니다.
0: 예.
3: 자다도 일어나면 잠이 어째서 예. 이리 구부구 저리 구부구 하도 잠들어서 하루 전에 얼마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부하니까 확실히 잠이 용자로 옵니다. 뱅이나
0: 그렇죠. 예.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되면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0: 그렇죠. 뇌세포가 점차적으로 살아난다는 걸 말해. 모세혈관이 맥의 기억세포는 그게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그게 좋은 미세순환이 잘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살아나서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는 능력을 충분하게 천이 박사 이 제품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아랫다리 영 항상 걸싸움 맥이 없고 어디에 걷혀번지자고 이랬던 게 지금 아랫다리가 맥이 없어 다리 끄덕끄덕 들켜서 걸은데 많이 났습니다.
0: 그 말씀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저기 노병사 두 번 받았지 또 약이 정작 써보니까 효과가 영 좋지 또 이 값 다음부터는 저기 값이 또 오른다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여름에는 많은 효과 볼 때 오늘이 마지막으로 배달받자고 그랬는데
0: 천일 박사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원값 498원 하게 되었는데 10월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은 다른 제품은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 자체는 16각에 20각을 줍니다. 우리 공장 측하고 협상해서 이 정도까지 우대활동을 선택했거든요. 천은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래서 이번에 10가구 싸서 계속 복용하자고 그랬나.
0: 그렇게 하세요.
3: 천원도 빼준다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큰 우대활동이죠. 예.
3: 예, 그래서 저기 박선세 이거 소개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 예,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제일 관건의 관건은 CAMP 이슈로 여기 투입된 겁니다. 이거 한쪽 말로 말하기에는 활린생간이라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귀납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42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질병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장수에 그 걸림돌로 되게 되었는데요. 이걸 지워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포 외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서 보온 제품이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풀리고 통통이 순하게 되어 있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일보로서 이 제품을 이야기한다면 이 제품은 지금 중코웬의 중국과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중이학의 비교적 그 제일 첨단 이술이 여기에 그 투입됐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두 번 받았는데 어떤 병을 그럼 위주로 해결하게 되어 있겠는가 하면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한 분들은 빨리 입이 삐뚤어지거나 손발 쓰기 힘들어지거나 말씀이 어른하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거나 이런 거 평형시켜주는 역할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금방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중풍 후유증으로서 반신을 쓰기 힘들어지거나 이러한 분들은 천희 박사 보온 제품을 쓰시고 나서 옛날에 비해서 다리 쓰기 손 쓰기 그리고 말씀하기 편해지는 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파일로 한 통하는 노인이 젊음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해서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면 미마소를 눌러 번호를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청춘 미마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했다는 그 뜻입니다. 청춘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뭐 노화에서 벗어나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약만 있다면 이런 방법만 있다면 누구든지 선택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이 바로 청춘 미마의 발견인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8, 90세가 3, 40세에 그 정도까지 심장 공능을 포함해서 뇌세포를 포함해서 콩팥을 포함해서 간 포함해서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대로 돌아가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에 속한다.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이게 지금 논문으로 나온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노인이 젊음으로 돌아가니까 심지어 성공능도 젊음에 못지않을 정도로 회복을 가져왔다는 이런 분들도 개별적으로 통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팔로 한 통한 노인이 젊음으로 돌아가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한다. 그리고 지금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장 박동이 42차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니까 심장내과에 가니까 집어치를 열 정도라고 몇 번 이렇게 집어치를 열 정도라고 이미 확진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 집어치를 엿는다니까 깜짝 놀라 집어치는 기계가 내 심장을 박동시켜주는 이걸 보조 역할을 해서 가슴에다 파묻는 이겐데, 그런데 오히려 전희 박사 저희 방송을 듣고 쭉

0: 폭행죄에서 포기하셨는데 심장박동이 42차로부터 65차, 66차, 60몇차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뭐 그거 직접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검사하니까 이렇게 심장박동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병원에서 지금 더 고민해보자고 지금 정도에서는 치료를 필요가 없다고 몇 번 검사했는데 모두 이슈체에 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치료를 해야 될 이분이 본 제품 천일 박사를 쓰고 치료를 면하게 되었다. 치료는 10년에 한 번씩 거의 바꾸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도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해결이 바로 천일 박사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류가 지금 과학기술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늘 뭐 100세 100세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세를 살게 되면 모두 혹시 100세에 접근한 나이를 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장수했다고 치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천희 박사 CAMP이슈리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희 박사를 담원합니다.
0: 아, 말씀하세요.
2: 예, 이 천희 박사가 예,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가로 배상 받은 이야기되 그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 놀까 되나 예, 원숭이나 용서 쓴다 나는 예, 사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예, 밥을 못 먹고서 예, 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예, 사화가 잘 돼서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나고 예,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예, 몸이 가려운 숨이 있어가지고 예, 피부가 어디 손을 대먹어도 끝이 없이 가려봐서 예, 굵고 이랬습니다. 뒷두손이
0: 돼서. 예, 쉽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가게 되면 예. 더 빨리 범합니다. 예.
2: 예. 그런데 이 약을 먹고 서래 예, 이제는 피부가 예, 촉촉하면서 예, 예,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굵을 때는 예, 밤을 자지 못하고 서래 굵어 됐습니다.
0: 그럼요. 그게 큰 예. 문제입니다. 다 2차, 3차로 감염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예. 생기면.
2: 예. 그리고 예, 관절이 특히 나빠서, 특별히 나빠서 예, 저기 다리가 내리 저리면서 예, 아파서 예, 굵기도 같다고 바쁘고 예, 밤이 되다 무서워 헤매는 디딘 것처럼 이렇게 이래 됐습니다. 태양성 그리고 관절도 있고, 어쨌든 관절이 무릎이 목에 만해 됐습니다. 무릎 퉁기로 오르내 때면 딱딱 소리도 나고 예, 그래서 게 지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이게 특별히 좋았을 때다 이야기.
0: 그렇습니다. 예. 심장과 뇌혈관이 특수한 효과를 예.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뇌혈관이. 예. 그리고 예. 나는 혈압 조절도 잘 안 돼가지고, 예, 예. 그 혈압이 올라오고 내리고 하면서, 예, 거리 땡 하면서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낮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혈압이 온정돼가지고, 예. 예. 예, 그리고 천여 박사, 오늘까지 다, 저기, 활동이
0: 되었습니다. 예, 예.
2: 예, 그래가지고, 예, 예, 활동에 참가해서 따스깍 살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내일부터 예. 가격 인상이 한 가게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선택해서 사는 게 아주 귀합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예.
0: 건강하세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이 장수로 가는 우리 집에 아저씨, 우리 언니, 나은 애지, 뭐야, 아저씨가 잡수하는데, 이거 효과 좋다. 그러니까 얼마, 아예서 그저 한 달 다푼 잡수하는가. 그런 게 여기서 조금 우리, 그분은 내 간이 영 나쁜다.
0: 예.
3: 간이 그 술을 그냥 잡수하니까네. 그런 간이 나쁘지, 그 다음에 단당도 나쁘지, 위가 나쁘지,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은 그리 잡수하고 저가 이 약 잡수인 게 지금 효과 좋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빨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3: 초조.
0: 예, 빨리 봅니다.
3: 효과 빠른다,
0: 그렇죠. 이게. 예, 예.
3: 그래서 이런 데야, 이리 좋냐고 일찍 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아, 예.
3: 다른 약 자꾸 떠났어요. 그래서 내일이 값이 오른다 하니까는 막 바빠지는. 그래서 값이 오르면 빨리 더 싸놓으라고 넣었습니다.
0: 예,
3: 오늘
0: 예.
3: 얼마 15가스 하면 될까?
0: 예, 장수로방은 지금 장수로방은 40가스 하면 40가스 주고 1000원 빼주고 20가스 하면 10가스 주고 이랍니다.
3: 그럼 20가스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다. 예.

0: 20각사면 10가구 무료로 줍니다.
1: 예, 예.
0: 이때 한 가게 가격이 130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예, 빨리 예, 선택하라 하세요.
1: 예.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왕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부선 텐징 해소는 역할합니다. 정신이 여성들은 이 제품 드시면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뭐 성기능 감퇴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성공능이 문란이 와서 양기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 구변이란 게 그러니까 해구변이라고 들어봤지 해구심이라고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는 그 콤파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빠른 속도로 콤파츠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아주 남성 여성을 포함해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 즉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오늘까지 진행하는 특대 우대 활동에 속하면서 내일부터는 한 가게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73세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누에 앉아있던 걸 그러니까 뇌졸중으로서 쓰러진 적이 있는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 자체가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39개 세계 신너 그 쇄골 그런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이 제품이 거기에서 이 그 10년 동안 누이 앉아있던 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활동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주위에는 부모, 자식 간 사이가 화목한 가정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끈끈한 가족애를 노래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영애 씨의 수필 내 집은 어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 집은 어디? 신명일. 드디어 기차에 올랐다. 몇 며칠 쓸고 닦고 씻고 분주한 마라톤은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제는 침대석에 누워 모든 일에서 힐링되는 행복한 19시간을 누리면 된다. 기차 침대석은 분주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한 강태공의 낚시터였다. 길이 1.8m, 너비 0.6m 이 자그마한 공간에 부득이 자기를 가두었으니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방된 셈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시간들이 무척 좋았다. 바쁘거나 힘들 때면은 19시간이나 되는 이 호강이 막 그리워질까도 했다.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가을의 전해를 누비며 부지런히 달리었다. 고르러운 동금을 타고 내 몸속에는 언영 외부 소음에 대한 차단 기능이 이루어지었다. 그런데 왠지 침대에 누운 지 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그냥 무겁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도

그냥 즐겁지가 못했다. 예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은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만 이어져 갔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홀가분함이 아니라 반대로 내 집을 떠나가는 무거움이었다. 왜지? 벌써 세 번째로 다녀가는 길이다. 1년 전 아들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 역시 부득불 남아하는 부모님들 대리를 끼우게 됐다. 기차에서는 늘 비슷한 처지의 승객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나 또래의 승객들은 거기가 나처럼 아들애나 딸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러 먼 여행길에 오른 터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아들에는 늘 내 눈에 안쓰러웠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지 하며 외면을 하다가도 생면부지에 당해서 친인 하나,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버텨가는 아들애를 생각하면 생활상으로 남아 위안이 되고 싶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사업상 생활상 압력이 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바다. 계획교방으로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번영한 대신에 젊은이들은 직업난, 사업난, 빨라지는 생활 절조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압력을 집이라는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싶었다. 젊은이들이 불량한 음식 습관 때문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매일 외식이 위주인 아들의 건강에 목에 걸려 밥이 너무 가지를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따뜻한 집밥이라도 먹이고 싶었고 아들애가 저녁과 밤 동안만이라도 안락한 장소에서 시름 없는 시간을 즐기게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약 반년쯤 나는 꾹 참았다. 초년 고생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고생을 좀 시키는 것이 애를 도우는 일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눅자치며 아들애가 자기 절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어주기로 했다. 아들애 역시 잘 이겨내고 있었다. 나는 아마 그게 더 마음이 걸리고 아팠던 것 같았다. 그러는 아들애가 대견스러운 한편 뭔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났다. 결국 한 번 걸음이 두 번이 되고 이제는 연휴일마다 그 먼 곳을 뛰게 되었다. 처음 아들의 집에 갔을 때는 새집이라고 새집 정도에서만 물품들을 마련해 주었다. 자기 집이 있으면은 그때 좋은 걸 장만하지 하며 침대보도 이불도 모두 그만한 것을 마련해 주었고 식기들은 후에 짐이 될까봐 공기 하나 더 사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돈을 마구 썼다. 내 집과 비교를 해볼 때 아들의 집이 너무 초라했던 것이다. 짐이 되더라도 부리고 가더라도 있는 동안만은 아들의 새 집도 집처럼 꾸며주고 싶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애가 환하고 깨끗한 집에 들어서며 내 집이구나 하며 가정의 따뜻함과 안온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담해지고 집다워지는 아들의 집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져갔다. 아들의 병을 받으며 기차에 올랐을 때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들애가 좋아하는 주먹밥도 그득 마련해주고 옥수수도 삶아서 냉장고에 얼구고 우유도 푼푼히 마련해주었다. 전구도도 환한 걸로 갈아주고 옷까지 들도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모든 일을 완미하게 끝내고 기차에 오른 셈이다. 그런데 왜지? 왜 기차가 떠나자 뭔가 두고 떠나는 느낌이 스멀스멀 다가오는 걸까? 예전처럼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홀가분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반대로 마치 내 집을 두고 일부러 떠나는 듯한 기분이다. 혹시 물이나 새지 않을까? 혹시 도적이라도 들면 어쩌지? 혹시 어느 전등불을 켜놓은 게 아닐까? 하는 등 내 집을 떠나올 때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런 근심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두고 떠나온 아들에 대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더 짓궂게 몰려들었다. 그럴수록 어서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지었다.

0: 어서 빨리 아들의 옆으로 돌아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다. 내 손은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 인력에로 더듬어갔다. 인력을 올리뒤적 내리뒤적하며 어느 휴일이 되면 합당할까, 어떻게 첨가를 맞게 되면 좋을까 길게 고민을 하였다. 점점 아들의 집이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내 집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그 결론에 아인해주고 말았다. 그럼 내 집은 어디지? 어느 곳을 내 집으로 해야 할지 처음으로 막연해지는 상황이다. 내가 아들한테로 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아들한테만 가지 말고 자기한테도 와서 밥을 해달라고 우스갯삼아 자꾸 번진다. 남편도 한국에서 새집을 잡고 독식을 하며 일하러 다닌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나는 한 번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남편은 삼복철과 엄동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두 달씩 쉬고 갔다. 그때마다 나는 무한한 좌우감을 느끼었다. 내가 마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처럼 자랑스러웠다. 남편이나 대학 다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름 놓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일인가 하며 나름 가슴이 뿌듯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이 달라지었다. 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애가 사회에 진출한 뒤에 때때로 우리는 왜 세 곳에 갈라져야 하는지,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지지고 복구하며 살아갈 길이 과연 없는지 하며 고민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내 집이 어딘가고 방황한 적은 없었다.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어둠을 뚫고 계속 달린다. 기나긴 고민 끝에 내 사유도 점차 한 곳으로 집중돼 갔다. 세 식구가 세 곳에서 각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허무한 상황을 종결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그토록 성스럽게 지켜가던 내 집을 내놓는 길이었다. 아들에는 이제는 영영 내가 굳건히 지키던 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부도 아마 아들애를 따라 가야 할 것 같다. 동북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기회와 창조가 불타는 발달한 예언의 지구를 찾아 돈 벌기 좋은 이국 타향을 찾아 수십 년간 떠나고 떠나고 또 떠나가던 것처럼 우리도 머지않아 그 행렬에 끼우게 될 것 같았다. 그 바람에 퇴직을 하면 고향이랑 다니며 글이랑 쓰려던 내 속구구는 하루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내 집은 과연 어디지?
1: 네, 그래서 작자는 가정을 위해 돈벌이로 외국에 간 남편과 위지에 남아서 사업하는 자식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허무한 현실을 방황하면서 고향에서 살아갈 꿈을 접고 부부가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 최선혜 씨의 수필, 어머니 수고하신 날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신 날, 최선혜. 큰애를 장가 보낸 이듬해 2월 7일 날, 출근을 하느라 금방 지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번호를 보니 그네한테서 온 거라 이 시간에 웬일이지? 라고 궁시렁거리며 전화를 받으니 느닷없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오늘은 어머니 수고하신 날이잖아요. 저희 신랑 이쁘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야 날짜를 따져보니 그날은 큰애의 생일이었다. 아이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깜빡했네. 미안,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퇴근 후에라도 만나는 걸 사먹고 오늘 하루 유쾌하게 보내거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열 달 잉태의 고비를 무난히 넘기고 여러 시간의 진통을 이겨내며 아들애를 낳은 날이니 그날은 내가 수고한 날이 맞았다. 근데 그때까지 나는 애들의 생일날은 내가 수고한 날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내 생일날은 친정어머니가 수고하신 날, 남편의 생일날은 시어머님이 수고하신 날이라는 것을 감감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아니, 나뿐이 아니라 나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님, 나아가 이 세상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의 생일날은 자기가 수고한 날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온 것 같다. 엄마로 됐다는 긍지감이 커서였을까?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세상 어머니들은 고생스레 낳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보다 훌륭하게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히 보내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그 자식들이 태어난 날이 돌아오면 귀 빠진 날이라며 없는 살림에도 모든 해수고야 시름을 놓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일종 전통이나 습관으로 굳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철부지 시절에는 생일만 손꼽아 기다리게 됐고 성인이 된 후에는 어머니의 로고를 얼마간 헤아리면서도 앞가림만 잘하는데 만족했나 보다. 그래서 나도 애들 생일이면 곁에 있을 때는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외에 담은 얼마라도 쥐어주면서 하루만은 마음껏

놀도록 해주었고 그 애들이 집을 떠난 후에는 명심해서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면서도 자기 생일날은 남편이나 애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 어머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기는커녕 거의 해마다 생일 전날이면 되려 어머니로부터 내일은 내 생일이네라 색다른 반찬이라도 해먹으렴 라는 인사를 받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남편 생일이면 친구들을 정해 술상을 차리고 떠들썩하게 지내면서도 줄곧 한 집에서 살아온 시어머님한테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지 못했다. 큰아들을 장가 보낸 후 아들의 생일날 며느리한테서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수고하신 날이라고 인사를 받으면서 나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됐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별탈 없이 자라주고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데 또는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도 제 힘으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데 감사해하고 자식들은 낳아주고 키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부모들을 항상 감사해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 부부간에 많지 않은 로임으로 시어머님까지 다섯 식구가 빠듯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해보도록 조건을 창조해 주지도 못했다. 큰애가 수학교 5학년에 다닐 때 평양 견학의 기회가 차려졌지만 빚을 내면서 보낼 수도 없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둘째는 손가락이 유난히 길어 피아노 연주를 배우기에 적격이었지만 중학교에 갈 때까지 그 애에게 그런 천부가 있는 줄도 몰랐다. 대신 우리는 애들을 마음이 후덥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레이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백만금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끔 해주기에 주의를 돌렸다. 그 보람이라 할까?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보살피고 동생을 챙기는 습관을 키우며 자란 큰애는 장가를 가더니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 이쁜 집만 골라하느라 극성을 부린다. 크고 작은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 또는 집에 일이 있을 때면 사전에 돈을 고자에 넣어놓고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는 건 물론 군사학원에 다니는 동생의 용돈을 자기들이 전담하고 노트북도 사주면서 나름대로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느라 민심을 썼다. 3년 전 내가 성대질환 때문에 전화도 제대로 걸지 못하게 되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대련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진찰을 받게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연속 3개월간 약을 사서 붙여보냈으며 그래도 별로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왕복 비행기표에 기타 비용까지 대주면서 한국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줬다. 그리고 어쩌다 집에 올 때면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29인치짜리 색 텔레비가 화면도 작고 구식이라며 우리가 출근한 사이 42인치짜리 액정 텔레비전으로 바꿔놓기도 했다. 그런 애들이 기특해서 우리는 가을철이면 무며 가지 풋고추를 말려주고 고춧가루 고추장에 마늘 김치까지 공급하면서 후군 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아들을 장가 보내면 팔촌이 된다는 설법이 많이 돌고 있는 요즘 세월에 아들 생일날 며느리로부터 신랑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으며 사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차려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총각으로부터 사내 대장부로 승진하고 나서 더구나 성숙돼가는 큰아들과 노동벌처럼 부지런히

해주고 싶고. 네, 아들은 장가 보내면 팔촌이 된다는 설법이 돌고 있는 요즘 시댁에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착한 며느리 역할을 담당하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그런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고부가는 물론 시댁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식들에게 뭐든지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며느리 형상이고 화목한 고부지간이 아닐까요?

나의 꿈나무엔 아드레가 맺혀 있었다. 리련속. 간밤에 나에게도 꿈은 있다라는 방송을 듣고 장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용인즈 한국에 갔다 아들을 위하여 귀향한 엄마의 이야기였는데 어쩌면 꼭 나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서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다. 지난 2012년 11월 나도 글 속의 여인처럼 어린 아들애와 사랑하는 남편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갔었다. 결혼하여 10여 년을 단 하루도 남편과 아들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나인지라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개념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보스 대기실에 앉아서 보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을 다했다. 그중 제일 시름이 놓이지 않은 것이 아들애였다. 친정 엄마에게 맡겨놓았지만은 그래도 시름이 놓이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알키라면은 어쩔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말을 모르는 엄마는 속수무책일 것이고 숙제는 또 누가 지도해 줄 것인지 학원은 또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것인지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집 전화번호였다. 핸드폰 받기 바쁘게 전화 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마, 워, 카이스 샹니라. 한족 학교에 다니는 아들에는 왕왕 울면서 한호로 소리를 쳤다. 겨우 얼려서 떼놓고 나온 아들애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뭐라 할 말이 없이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이어서 꽉 막히는 숨을 참지 못하고 컥컥하며 단말이 흐느낌을 뱉어내던 나는 이내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나는 그 자리에 몰아앉은 채 울어버리고 말았다. 이어서 엄마가 전화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애를 달래는 소리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애처롭게 들려왔다. 당장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고 싶었다. 전화가 단 1초라도 더 이어졌더라면 정말 다시 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는 이내 끊어지었고 컴퓨한다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얼마쯤 앉아있다가 나는 끝내 버스에 올랐다. 한국에 도착하여 절주빠른 한국 생활에 적응되지 못하여 나는 고생에 막심했다.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달아다녀도 뒤통수에 동작이 느리다는 과장님의 욕설을 달고 다녀야 했다. 그런 고된 일상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은 떨어지지가 않았다.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울지는 않나? 알지는 않나? 원래 편식하는데 반찬을 뭘로 해주는지 새 옷을 살폈을까? 키는 더 컸나? 아들에 대한 만사가 그리웠고 만사가 걱정이 됐다. 어쩌다 화상 채팅을 할 때면은 아들에는 엄마에게 노래를 해준다고 야단이었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우리 엄마 높은 사랑 하늘 같고 우리 엄마 깊은 사랑 바다 같아요. 세상에서 엄마가 좋아 엄마 있는 아이는 보배 같아요. 그런 노래를 할 때면은 주책 없는 나의 눈물은 또 바다를 이룬다. 그럴 때면은 옆에 있는 조카애가 애 앞에서 울면은 어떡해요 하면서 카메라를 꺼버린다. 까매진 화면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소리내 울어버린다. 아들애와의 화상 채팅이 끝나고 나게 되면 나는 백화상점으로 가서 아들애에게 보낼 물건을 산다. 라면, 새우깡, 김, 사탕, 과자 등 식품으로부터 시작해서 크레파스, 연필, 연습책 그리고 각종 희귀한 장난감, 옷들을 한 꾸러미 사서는 중국으로 보낸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보내버린다. 그렇게 5개월쯤 지나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요즘 아들애가 신경질이 펑 늘었다는 것이었다. 쭉 하면은 화를 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울어 번지고 그래서 남편이 욕하면은 아예 왕왕 울어 채낀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엄마가 손주 아까워서 남편을 욕하고 같이 울고 하는데 완전 전쟁마냥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나를 귀국하게 하려는 욕심이라고 방심을 했는데

마위의 엄마와의 통화에서 나는 문제의 엄중성을 느끼었다. 아들애가 엄마가 안 돌아오는 원인이 전부 외할머니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엄마들이 자식들을 돌아오라고 하면은 다 돌아오는데 외할머니가 엄마를 돌아오라는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안 돌아온다면 그럴 거면 큰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야단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집으로 안 돌아오면 학교로 안 가고 공부도 안 할 것이고 아파도 약도 안 먹을 것이라는 것이다. 엄마의 말에 나는 퐁 놀랐지만은 그래도 잠시 방황을 했다. 십자수가 처음으로 유행될 때 제일 처음으로 돈나무를 수놓았던 일이 생각이 났다. 수놓은 다음 돈나무에 가지마다 1원짜리 5원짜리 돈을 꿰매어 놓으면서 장사 이 돈나무에 돈이 가득 열릴 것이고 그때면은 나의 모든 꿈들이 현실도 될 것이라고 남편과 농담 반 진담 반 했던 말도 생각이 났다. 한 달만 일을 하게 되면은 아들의 1년 소비는 걱정 없고 반년만 일을 하면은 엄마에게 부러워하는 안마 의자도 사드릴 수가 있고 2년만 일을 하게 되면은 남편에게 멋진 자가용도 선물할 수가 있고 5년만 견지하면은 미래의 아들의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건데 돈나무에는 그렇게 돈뿐만 아니라 꿈도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꿈나무의 제일 큰 꿈이 바로 나의 아들애였다. 장밤을 나는 반짝이는 금전과 빨간 파란 꿈들 속에서 헤맸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한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귀국을 결심했다. 아들애와의 5개월 만의 상봉은 나의 상상 밖이었다. 목을 그르앉고 울 것인가 아니면 주워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을 해봤지만 문을 떼고 들어오는 나를 본 아들애는 침실로 쑥 들어가 버렸다. 순간 내 마음이 쨍해났다. 이어 칼로 도리는 듯 아파났다. 아들의 부복이었고 무언의 심이었다. 다행히 며칠 만에 아들애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나는 진짜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단지 5개월이었기에 아들의 마음이 그 정도에서 풀렸지 5년이었더라면 꽁꽁 얼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돈으로 녹여낼 수가 있었을까. 지금은 남편을 챙겨서 출근을 보내고 아들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으로 일상을 보낸다. 올해 9살인 아들애는 학교를 지척에 두고도 차가 많아서 위험해서 혼자 못 가요. 길을 잘 몰라요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한다. 그만큼 한시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아들애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들애를 모질게 뿌려치고 한국에 갈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으로 혼자서 웃곤 한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단조롭고 무미할 때가 많지만 아들의 곁을 지켜준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작자는 그래서 돈벌이보다 자식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여 돈벌이를 포기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자신의 처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화목한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벌이에 나선다는 이유로 또 외지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로 가족 성원들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가정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도 가족 성원들이 한데 모여 화목하게 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단단히 모여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양일, 제작의 정상회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삼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국경절 추석 명절 이 뜻깊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려 활동을 합니다. 이번 특별 우려 활동을 이번 기회에 놓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이번 우려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십시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1980원짜리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리저지에서 추출한 단백질 1분하고 또 유기농 고칼슘입니다. 이런 단백질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약입니다. 이렇게 기를 조절해 주면서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죠.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기라는 것은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장약 심리방 먹는 한답니다.
1: 예.
2: 예, 장약 심리방을 어쨌든 먹었는가 하면 심장이 따가워서 집에 5분도 안 굳이 바빠서 계속 바깥으로 어둠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을 먹은 게 약을 따로 먹을 거예요. 심장 시도 많이 도와줘도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불이라는 건 미래 가슴에다가 올려도 못 놨습니다.
1: 그렇게 뜨거운 게 어떻게 올려놓겠습니까?
2: 예. 그래서 이제 이 심리방을 먹고 많이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항상 머리 어디도 가서 머리 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든 뚱이 자꾸 나오고 이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는데 소리 자꾸 나서
1: 예.
2: 잠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심리방을 먹고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그래서 얘네 여러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좋다고 얘 오늘 또 사겠다고 해서 전화해달라고 길에 전화합니다. 예.
1: 아, 무슨 배 있습니까 그분은?
2: 예? 그 사람들이 뇌중이 오고 뇌중풍이 오고 심장이 나쁘고
1: 예.
2: 그 다음 허리 다리 많이 아프답니다. 예.
1: 아,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12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저의 친구 소외로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호감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효과를 받고 또 서성약이고 했어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건 의선 이내 먹었습니다. 확실히 예. 효과를 많이 보고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예, 혈압으로 계속 고생하던 걸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또 다른 방법도 견해 쓰고 하면서 우선 이

0: 밥만 먹는데 혈압은 우선 근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심하고 머리에 설이 나고 안기 낀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말썽한 게 알린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기분도 좋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위도 아예 좋아서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끌거리를 하고 예, 속이 더부룩 하고 이랬는데 소화 잘 되니까 밥도 옛날에 조금씩 같은 못 먹었습니다.
1: 예.
0: 밥량이 많이 늘어나고 아까에 건동 몇 건 올라서 영 보기서 탄 소리 많이 듣습니다.
1: 예, 위상 비상 다 예. 이렇게 좋아진다 말입니다.
0: 예, 그리고 예. 관절이 계속 무릎 관절이 붓기고 다리 들기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엄청 가벼워졌습니다. 무슨 게 다니니까 무릎 꺾기 허라고 예, 충청기 올라오는 것도 많이 요즘 쉽게 한 번씩 올라오고 옛날에는 서너 번씩 했댔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이하고 이번에 또 활동이 좋으니까
1: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 아주 정말 독특하시오. 예.
0: 예, 그래서 대달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파킨스도 있고 이렇게 노쇠산도 있고 뭐 한번 왔다가 하고 예.
1: 예.
0: 그리고 그러니까 변비도 있고 또 하지가 계속 차고 여러 가지 꽤 많았습니다.
1: 예.
0: 써버려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서너 달 쓰는데 효과 본다면서 영보합니다. 그러네 이번 할 때 특히 현금 감해주고 할 때
1: 약도 더 주지.
0: 예,
1: 그리고 물건도 주는 게 영 좋습니다. 이번에
0: 예,
1: 영고가 물건입니다.
0: 예, 이 효과 볼 때 이럴 때 서리 싸라고 나도 있는 것도 예비로 이렇게 싸놨다가 아, 그럼 자기 오늘 배달 받겠다면서 36곽 싸겠다.
1: 예, 36곽 그분이 사실이면은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좋겠지만 아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다면은 병원 1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중인외과 3에 그 찾아가서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또 선택해도 좋습니다. 예.
0: 예,
1: 오늘도 두 분이나 지금 점심에 예. 점심 전에 지금 와서 예, 다 상담하고 지금 약을 쌌는데 그분들이 상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1: 예.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다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 예방 먹고 있는 환자인데 야, 이 약은 먹어보니까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 년 고혈압약을 정말 여러 가지를 먹으며 살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 당뇨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약 먹게 됐는데 일곱다 싸워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감량하던 데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 독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속 딸 만에 심리예방 맞이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걔 이야 원래 보니까 예, 해발이 4,500m.
1: 예, 해발이 아주 높은 곳이 야생약재죠. 예.
3: 예, 특별하지 않은 겁니까, 원래. 걔 서장에서 네. 된 황금으로 불리는 약재가 한 가지 다 있는고 네 가지가 들어가고 아, 또 하루에 3번 딱딱 먹으니까 예, 바짝 치료해 주는 우수한 약이다 그런지 먹어보니까 벌써 확실히 치료 효과가 특수합니다.
1: 알깁니다. 잡사보구사 안다 말입니다.
3: 예, 예. 먹어본 사람이 안다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3: 저는 또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그냥 뻥함이 어지름지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야 눈꺼풀도 예, 다 그래서 덮여서 예, 정말 떠앉아서 막 손을 잡아 당기면 되는지 이 약 먹으면서 예, 눈이 끝도 올라가지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정신이 바짝 나온다. 예. 다른 곳하는 가슴까지. 제가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도 모릅니다.
1: 좋죠. 예.
3: 예. 그래 우리 남편도 당뇨 합병증 나서 이 약 먹고 있는데 당뇨 합병증이 지내 이 효과가 지내 좋습니다.
1: 예. 이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의 기실 혈관성 합병증이 제일 무섭다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거라면 다 치료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이 약이.
3: 아,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둘 다 지금 효과를 먹으니까 이제 또 둘이라 이번에
1: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조절한 지 30년 혈압, 서양의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아, 그러다 선생님이 당연하지만, 그러다 어지럽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조금 왜
1: 살 것 같죠. 예.
0: 예. 암담판 또한 연기
1: 그렇죠. 예.
0: 좋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 또 이번에 도화지 명절 기념 행사에 야, 큰 대단한 활동을 합니다.
1: 이번에 큰 우리 활동입니다. 이 우리 활동에 이제 참가하사미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또.
0: 와, 글쎄 말입니다. 네.
1: 이런 우리 활동이 야, 없습니다, 원래.
0: 예, 약은 좀 있지만 이 행사를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래, 그런 여수가 다달 받아왔습니다.
1: 네, 잘하셨습니다. 예.
0: 네, 그리고 또 예. 우리 형님이 이게 좀 내경서도 있고 전리습도 있고 예. 위에 안 좋으니까 잘 식사를 못하니까 예. 자주 틀어마지 몸이 영통한다.
1: 예.
0: 그래, 이 약 뭐부터 예. 조금 하나하나씩 나서니까 예. 야, 저 영통하고 그랬는데 이 약이 아, 효과 상당하다고 영통합니다. 지금.
1: 야, 효과 나는 약인 게 어찌겠습니까? 예,
0: 예 그래, 이번 활동이 대단한 활동인데 형님이 참고하겠는가? 아, 이 활동, 아, 참, 어디, 어느 때 수사하겠는가 하면, 36가지 배달 받겠단다, 오늘.
1: 예, 36가지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내방 먹는 한반다.
1: 예.
3: 예, 이 약 먹고 저는 그만,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 찾은 것 같습니다.
1: 하하, 예.
3: 저는 도마 노시산이 두 번 오고 그다음에 기울 부족이 심해서 도마 영 고생하고 이 다 기울 부족으로 그런 노시산도 오고 심장도 도마 이렇게 검사 수치도 다 못해서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1: 예, 기혈 부족이라는 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원래.
3: 예, 예, 그랬는데, 그것이, 어제 동작에 그게 치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먹을 때는 괜찮다. 일단 끊으면 또 재발하고 또 반복이 오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1: 예.
3: 그래, 만큼 많은 약 썼지만은 효과를 못 보고, 아이, 그럼 뭘까. 그래서 계속도 막 병에 시달리고 수탄 돈을 팔았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막 선생님이 올바른 인도에서 그래서 내가 아이 이 약을 선택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약은 꼭 공동조 제작의 병 치료한다는 거 쓰여 있는 거 써라 미설이
1: 저희는 누기까나 그렇게 말한다.
3: 예. 그래서 선생님 개발받고 이 약 썼는데 확실히 약 그런 공동조치 있는 약하고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약하고 아이 쓰여
1: 천차만별이죠 그게.
3: 완을 차만해
1: 예, 천차만별입니다 원래. 예,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이 주치 공동을 예. 바로 보고서리 내 병이 치료된다는 게 거기 쓰여 있는가 거기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예. 치료된다는 게 있어야 내 병이 치료됩니다.
3: 맞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 예. 올바르게 해서 막 우리 한바들을 그래서 똑바르게 인도해서 빌려서 이걸 선택하고 쓰고 이렇게 건강 찾으니까 너무나 그래서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은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깥에 나가면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집에서는 위생실도 놔둘 때도 문턱 여러 개 놓고 나면 거기에 막 걸려 넘어져서 어떨 땐 좀 맞고서 통곡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살아 뭐 하는가 했는데 어떤 살 욕심이 생겼습니다.
1: 예, 좋아지니까 당연히 살 예, 욕심이
3: 그렇습니다.
1: 생기죠.
3: 그러니까 나 세상에 아니, 내병 치료하면 최고 이사라지만, 이 약은 도마 내병 치료하고, 까나 최고 약이고, 아이, 명약입니다.
1: 아,
3: 도마
1: 그렇죠.
3: 동풍 치료한다고, 아이,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나가도, 야, 넌 어제 다른 사람 다 산지되는데, 한도 것들도, 어깨를 퉁퉁 치면, 아야, 니 어디 무슨 약 먹어? 이렇게 좋게 됐는가? 그래서 이래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1: 아, 예. 예. 좋게 된 사람 많습니다. 작년까지도 지금 침대에서 누워 이러도 못 나던 사람이 금년에 지금 그도 일어나가지고 이 저희 객가나 병원 저기 그 3층, 2층에 예, 중인외과 3이 오셔가지고 아, 지금 저희하고 한 뭐 반 시간 어떤 분은 한 시간씩 그 로컬 하다 갑니다.
3: 네, 그분들도 우리 이모부요, 예. 우리 그런 뭔가 요 뒷모태 아줌마의 오빠도 그렇고 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아이 대소변 받아내던 게 지금 한 대로 그러다니 얼마나 와서 우리 본전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그래 우리 오빠네 다 그 양수가 건강 찾고 도와줬다고 자꾸 인사합니다.
1: 예. 좋죠, 예.
3: 정말 이 양분이 정말 썩은 사람이 알지 이분이 정말 소장에 이런 4,500m 이상 홍경천 5,400m
1: 맞습니다.
3: 그 장약 심리방에 들어가는 약재들 다 우수한 약재들이고 고가 약재들이죠.
1: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3: 그리고 아이 그 소장에서 연 한금을 불기는 약이 4가지.

0: 들어가고
1: 맞습니다. 예.
0: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냈을 밖에 없대. 그 선생님이 항상 그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1: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특수한 방법으로 또 치료하는 약입니다. 파해경지 효소하고 또 세계상에서 예.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추출해서 신경치료를 해주는 약이길래 그렇게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0: 예, 뚫려주고 녹여주고 예. 통하게
1: 맞습니다.
0: 하니까
1: 맞습니다.
0: 예. 우리 환자들이 아이 신경이 다 중풍한다들 신경 끊어진 거 다 있어도 되고
1: 그게 한번 중풍이 오면은 망고할 수 없게 신경 손상이 그렇게 크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0: 그러게 다 모든 거 됩니다. 야, 다 참 아이 동에 걸리면 다 아이 당연히 정말 이만 어째 이렇게 완으로 똑바로 걸어야 되는가 이런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다는 거 설명하지 그만 내처럼 이런 기적같이 아이 좋은 사람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1: 이 약을 쓰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어서는 이제 며칠이 아니면은 5년 6개월이 되는데 지금 5년 그 6개월 거의 되기설에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효과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못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하겠습니까 이거.
0: 선생님 그래서 저는 좀 사는 동안 이 약을 그래서 이 약을 세 번씩 꽂고 뭘까 지금 이수까지 5년 그런 뭘까 선생님 강의를 오래 했지만 이거 먹고도 막 병원 한놈 모르고 살고 아이 그런 건강하게 보내고 모든 지표 정상이지 하니까 나 이래서 와지는 거 보고 이 저도 이 활동에 이번 활동이 정말 동네는 어떤 활동이지
1: 큰 우리 활동이지입니까
0: 아이 큰 돈을 감해주지 번양이 없을 깨주지 거기 선물 주지
1: 선물도 얼마 줬습니까 또
0: 내 소개를 모두 도와준 분들이 내 오지만 전화했습니다 그래 빨리 이런 활동도 올 때 아이 오랫동안 어서는 아이 이 약을 쓰겠다 했으니까 나 내 말 내가 같이 그 계속 쓰겠다 했으니까 나 이 활동도 올 때 싸라고 내 어제 막 전화했습니다.
1: 아유 예 너무 고맙습니다.
0: 선생님 구디들이 오늘 다 이렇게 36각시 배달 받겠단다.
1: 예 2417979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약 식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혈압 조절이 안 돼서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1: 예.
3: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예, 몇 달 이렇게 이 약을 먹고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원래 그게 록셀요법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3: 예. 지금은 예, 이상의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저는 또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이렇게 맹풍까지 와서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또 눈이 부들부들 이렇게 떼가지고 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앞달 자고 이 약을 먹고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예, 서당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약재들로 예, 저기나 야생약재들로 이렇게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습니다. 잡사바야 예. 그 다르다는 게 알깁니다.
3: 예, 계속 이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수제를 못했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지금 이상의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심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너무 기뻐합니다.
1: 수제아이 변두리에 있는 분들 꼭 이 약을 잡수면은 그렇게 그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제아를 넣은 분들한테는 정말 복음입니다, 이 약이.
3: 예. 예. 예, 예. 선생님, 우리 부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아유 그래 좋죠 예.
3: 예, 예 선생님 우리 예, 삼촌이 예, 신부전에 걸려가지고 예 예전에 입원했다 금방 이렇게 수련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약을 써도 됩니까?
1: 좋죠. 이 예, 신부전이라는 게 신수아이제입니까? 예,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온몸 장기하고 조직이 대사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이런 순환장애입니다. 예, 이 신수아이라는 게. 예, 이 신부전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다리 부조이 생기고 예. 전신이 네. 필요해지고 심장이 두근닥거립니다. 예. 예. 네. 중이는 신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아, 그 첫째로는 기혈 보충을 잘해줘 가지고 몸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 치료의 핵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네. 장약 심리방 그 약과기 치료 보면

0: 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쓰여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훌륭한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네. 심장이 기를 보충해주고 심장이 양을 보충해줘서 심장이 뛰는 원동력을 키운다. 예, 그리고 네. 숨을 쉬기 바쁘고 피로감이라든가 추위를 타는 이런 허약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주게 되죠. 예, 그리고 네. 이 신부전이 있는 분들 종리는 이 경락을 통하게 해주면서 오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아, 이 신부전증이 이거를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치료가 잘 된다고 인정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당귀라든가 소목, 천국이라든가 우슬, 소홍화라든가 지룡이 들어가서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부담을 낮춰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심장이 두근닥거린다거나 입술하고 혀가 푸르스름하고 어두운 색을 띠는 이런 오혈로 인한 증상을 해결해 준다. 예. 그리고 네. 경락을 통하게 해주는 성분 담남성하고 소목, 우술하고 지하수호, 지룡하고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경락을 통하게 해주면서 오혈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거신도가 높죠. 예. 그리고 네. 셋째로는 종리는 예. 수분을 배출시켜줘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주면서 아,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하고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해줘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담남성이라든가 황기, 지하수호라든가 우슬,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이 수분을 배출시켜주고 폐에 쌓인 어혈하고 팔다리 부종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그 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주죠. 예. 종리는 이런 방법으로 신부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중약이고 또 서상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0: 예. 241-7979번으로 구분받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장약 심내방을 지소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준다.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게 되죠. 예,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하죠. 예. 이런 사과가 산화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약 심내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이 소홍화의 이 소홍화는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이고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약재일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이런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성분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 크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니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 선정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1: 고3 휴가 기간 우리 주에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 데서 전조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0: 41년 내 연결공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진보선정월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발을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선정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겨냥해 민족단결진보 선정월 활동 전개를 담채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마음속으로부터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0개를 알선대로 조성했습니다. 호가봉은 연결시 소형진 오봉촌에서 일부 촌민들의 집을 찾아 일상사를 나누고 수입 정황을 물었습니다. 정원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호가복은 연신 칭찬하면서 시범 인솔 역할을 잘 발휘해 주변 이웃들도 함께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이끌어 아름다운 향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되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오봉금광 반열 투쟁전을 참관하고 홍색 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촌 집체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문화 저력이 두텁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아름다워 향촌 관광 발전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색 유적, 향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기를 모아 향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승수지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에서 호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학교에서 5개 하나 교육실청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공동체 리념을 일상교수에 융합한 정황을 료의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들에 대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공동체 리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과 관리,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부동한 학습 단계와 교과 과정의 특징 및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중국심, 중화넋을 1층 굳건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북상가도 단홍사회구역을 찾아 사무대청, 홍심쉼터와 홍성도 조정실을 돌아보면서 사회구역의 편민봉사, 모순해소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첫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전연진지입니다.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된 사회구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기층 지뢰 여러 고리에 융합시키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대중 주변의 걱정거리를 알심들어 잘 해결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큰 귀속감, 동질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5가지 동질감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이루어 주제를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해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선전교형 활동을 정성껏 전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전, 민족 종교 등 부문의 역량을 통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과 성규홍 기층 선전 강연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부대,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 곳에 심입해 강연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선전 강연의 촉각을 신흥 분야까지 확장해 공동체 리념이 더 널리 전해지고 더 깊이 스며들며 더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해야 합니다. 주제문의 합동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미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생활과 이웃간 왕래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익숙한 말로 전화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사를 나누는 가운데 법을 배우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들과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정품을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고 변강 건설 성과를 보여줘 전주 상하에 당과 조국,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 주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일층 불러일으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일층 증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진공래, 부조장 윤조휘,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고3 휴가기간 우리조에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와 황금가을 등 소비 열정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며 명절 시장을 활성화한 데서 전주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1978 문창원에 위치한 비바 미만 장터에 음식 향기가 풍기고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연길 생활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비바 미만 장터에서는 연속 나흘 동안 주제 활동을 펼쳐 음식, 공연, 놀이 체험을 한 곳에 모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동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장터들이 있어서 아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차기입니다. 우리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모식을 내와 주말과 평일을 구분했습니다. 주말 큰 장터는 모든 경영 모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방문 수요를 만족시키고 평일 작은 장터는 가볍게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소규모 소비를 주력으로 해 야간 문화 관광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열린 자치조 창립 기념일 경축회를 활동에서는 자동차 짐칸 장터가 개장해 몰입식 문화체험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지 특색 로점들이 질서 있게 배치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보면서 전통 민속의 독특한 운치를 느꼈습니다. 관광객 동홍안입니다. 이번 장터는 아주 새롭습니다. 로점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현지 민속 풍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민속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경축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9월 5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첫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홈 경기를 치르기 전 경기장 밖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축구팬들은 소비권을 받고 냉면을 맛보며 전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연길 주민 송상입니다. 연길 전시구역뿐만 아니라 대련 전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삼치 물만두 같은 대련 음식도 있는데 여러분도 가서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일 연길시 정부에서는 20만 원어치의 상업무역 소비권을 투입했습니다.

0: 결합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연길 백화상점, 룸마트 등 상업 무역 업체에서 100원 이상 구매 시 15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1원 88전부터 88원까지 이미 즉시 할인금을 QR코드 스캔으로 수령하는 활동도 내왔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연변을 즐기는 혜택 모식 역시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입장권으로 유니페이 입장권 초대장 구역에 등록하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혜택 꾸레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네 차례 장터에서 루게로 6천여부의 제품을 판매했고 특색 음식과 명태 지도를 각기 3천부씩 발급했습니다. 향후 입장권 경제를 더욱 심화해 경기 소비 촉진을 상시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년의 다채로운 소비 촉진 활동은 경기의 인지도와 명절 열기를 실제적인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명절 기간 전주 32개 중점 소매 기업은 판매액 3,326만 원 올렸습니다. 전주 중점 상업 무역 기업들은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소비 촉진을 조제 활동을 둘러싸고 50여 차례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52개 한도 이상 숙박기업의 영업총액은 816만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평균 이용률은 62.7%에 달했습니다. 전주 142개 한도 이상 음식업체의 영업총액은 1,113만 원에 달했습니다. 외주 상업무역,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심층 연동은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더욱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호전에 끊임없는 내적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1985년 8월 29일 연길 공항에서 첫 비행을 맡은 운칠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면서 연변 대외 개방과 종합교통 발전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41년 내 연길 공항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주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연길 공항 통항 41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공항 운영과 발전이 역사적인 돌파를 맞이했습니다. 올 들어 8월 28일까지 연결 공항의 루게 출발 도착 여객은 연 127만 8천 명으로 전

0: 연변의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대외 개방 전략을 바탕으로 연결공항은 내외 병행, 화물 선도라는 항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연결공항 항로 개발 판공실 부주임 부인걸입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견강한 지도 아래 올 들어 연결공항에서는 항공회사와 연동해 항로 배치를 통과하면서 루개로 국내 항로 11개를 새로 증가하거나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통항 도시는 17개로 확대됐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핵심 경제권과 국내 인기 문화관광 목적지로 이어지는 항공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국제항로에서는 한국 다지점 특색망 행렬을 전력 구축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대한국 관광객 수가 동북 지역에서 앞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국 고객 유치 확대에서 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해 연결공항에서는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항로 증가 방향을 확정하고 연변 항공관광 연맹 성원들과 협력해 전용 항공관광 상품을 내왔습니다. 부인걸입니다. 여름철 수송 기간 공항에서는 루개로 항공편 700편을 추가해 수송력 투입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기점에 서서 연결 공항에서는 지역 문호라는 기능 위치에 입각해 항로망 배치를 최적화하고 항공 관광 융화 발전을 심화하며 봉사지를 높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내외 연통의 항공 가교를 구축함으로써 연변 대외 개방의 질적 향상과 지역 경제 고품질 발전을 힘써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명정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천명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질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명정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책임을 1층 다지고 선전 강연 대오를 강화하며 직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고 민생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 선전, 민정 방문,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민생 실사 추진을 깊이 융합시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정시 각 향진과 가도 등 기층 진지에서 인대 대표들은 촌 사회구역 일선에 내려가 대중들이 반영한 기초시설 완성, 편민봉사 최적화, 어려운 주민 지원, 이웃 간 갈등 조정 등 각종 문제를 여러모로 협조해 해결했습니다. 주제 활동이 전개된 이래 대표들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 실사가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주민 정염령입니다. 주제활동이 전개된 후 안민가도 인대 대표들이 자주 우리 주거단지를 찾아와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지금은 복도도 훨씬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새 나무의자도 설치됐고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시간이 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왕래도 많아졌으며 더욱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대 대표들이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명정시 리원가도 하서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이 민족 분야 법률 법규와 각종 해민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와 제기한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수집하는 한편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에 봉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여러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의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민족 단결과 조화 안정의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명정시 인대 대표이고 명정시 리원가도 하서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장민입니다.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민생 문제에 대해 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를 교량과 뉴대로 삼아 각 직능 부문과 연동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거리 주변 녹화질 제고, 노후 위험 주택 철거 개조 등 민생 실사 20건을 완수했으며 따뜻하고 실제적인 기층 봉사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분진하고 서로 돕는 강대한 탐력을 모았습니다. 명정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명정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강청주입니다.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 일선에 심입해 정책 선점,

0: 주민 목소리 청취, 민정 파악, 걱정거리 해결 등 사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과 건의 347건을 수집했고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 303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과정 인민민주의 기층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바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원절입니다. 선생님들의 로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박강실 작곡의 선생님 그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낙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 꽃, 그 꽃을 보며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은 그리운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의 들국화를 전해드립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주는가요?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한 가요.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하는 그 순간입니다.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0: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당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장약이라고 하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고산약재라 할 때에는 예, 최고의 약재는 이 동충하초하고 홍경천 장홍화 설련화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이 동충하초가 가장 유명하고 인체에 주는 여러 가지 효능이가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추석하고 국경절 맞으면서 가장 큰 우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구매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어제까지 예, 지금 다 나가고 이제 이틀 후에 또 새롭게 또 들어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수요되시는 분들은 예, 283-0666번에 미루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이 과학적인 효능은 날이 갈수록 지금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로운 약입니다. 예, 때문에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모두 아시다시피 그 이름 자체에 아주 신비로운 생명활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된다는 이런 뜻의 이름은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이런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예,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이 곰팡이 균인 일종인 동충하초 균이가 나비나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의 유충이라든가 성충에 침투돼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철이 되면은 그 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으로서 생장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세월에 앓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진시 황제의 이런 불로초하고 양귀비 젊음이 묘약으로서 현대 명인들이 장수 비결로 전해오면서 그 가치가 더욱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한 전통약재의 효능을 넘어서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제입니까?
1: 맞습니다.
2: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제서 이런 그런 대문을 위해서 그 약은 많이 먹는 게. 네. 이 도승화소가 이게 옛날에 황제문턱 이야기 된 그런지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예.
2: 먹을수록 더 그 효과 두 달 나는 이야기입니다.
1: 맞습니다. 오래 드시면.
2: 예, 이번 예. 활동에도 내 좀 더 사려고.
1: 예. 오늘부터는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아주 후에 새롭게 주문한 게 또 한 이틀 후에 도착합니다. 예, 네.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미 있던 약이 다 나가고 예, 2830666번에다 예약하시면 예약하신 순서대로 이제 오면 드립니다. 예.
2: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3: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이 전통이 신비로움을 벗어나서 현대 사회에서 지금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명인들이라든가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로년 분들이 예, 폐와 신장도 든든하게 해주면서 이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3: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기 동순하초 바로 전번을 먹으니까 첫째, 이 기관지가 예, 저기
1: 좋아지는 게 알겠죠?
4: 예,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예. 그러니까 잠이 잘 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예, 수면 장애가 없으니까 심장도 좋아집니다.
1: 네.
4: 예. 예. 그리고, 저기, 저는 이전에 관절이 세게 아파가지고, 소리, 어디, 걸어 잘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1: 네.
4: 근데 지금은 관절이 좋아지니까, 정말 어디나 다닐 수 있고, 너무도 좋습니다.
1: 네.
4: 예. 동순화소 발을 견보는 정말 4,500, 미터 악렬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정말 약, 효과가 뚜렷하게 좋습니다.
1: 네.
4: 예,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집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동순화소 발효견본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동충하초를 드시고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도 예.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 그리고 자꾸 예. 화도 나자고 이런 게 없어지면서 폐하고 심장이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예. 심장이 좋아지면 또 관절이 그렇게 아프던 게 또 아프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머리가 좀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개선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약이 한 이틀 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2830666번에 연계하고 또 순서대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4: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가 매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동충하초의 귀중함도 알았고 또 동충하초의 이 효능을 자기가 직접 쓰면서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고산 식물성 약재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는 동물성하고 식물성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기하고 효능이 여러 가진 약품들은 우리 동충하초뿐입니다.
3: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지금 이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5: 예, 이 약 쓰기 전에 저는 정말 가면 머리가 삥하고 긴장이 없고 예. 그래서 더 심장도 두고 나고 숨 차고 예.
1: 네.
5: 잠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또 위 소화도 잘 해야지. 그 전립선 미대에서 소변도 잘 안 나가고.
1: 네.
5: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 저 동충하초 이 균부는 먹고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그래서 우리 활동도 좋을 때 저 예약 두꺼워 싸가지고 계속 쓰자고
1: 예, 오늘이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약하시면은 한 이틀 후에 가지러 오면 됩니다. 열애하 특가기는 예. 23곽 드리면서 또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0원 가치에 대한 예, 가치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있고 먼저 예약하시면 198원 하는 예, QC부터 두

0: 하고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렇게 동충하초는 동물성하고 식물성 같이 가지고 있고 양리학적 효능하고 영양학적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 여러 가지 질병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월합니다.
3: 예.
4: 나도 이 동충하초 대해 안 생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겨울 여름만 했는데 다 좋았었습니다. 어차피 기관지를 나빠서 지퉁이 기존 지쳤습니다. 지퉁이 어찌 지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퉁이 지금 목에 칼을 닦고 떨어져 여모세 했는데 이거 지쳐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목과 혈압도 소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든지 머리에 소리 나는데 기회를 쳤는데 그냥 소리나 자주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 이게 없어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숨타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 더부룩하고 기관질 시절은 위에 위 나빠놓고 위 두드미염이 위궤양이 있어서 밤에 위가 아파서 자지도 못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위가 좋아서 밤도 안 먹고 맥이 나와 이내 좋겠습니까? 그리고 허리 다리 맥이 없던 것도 시도에 고르스 맥이도 나고 이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할 때에 특별하게 좋았을 때다. 이 할 때 좋을 때 나도 예 아홉각 싸다고 전화드립니다.
3: 예, 지금 아오과기에는 11과거 드리면서 명절 현금금 상품권을 또 1,5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예. 또 이 영양 에너지 밥소스도 하나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품해도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이렇게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발효 제조 기술하고 이 유효 성분이 규명이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 과학이 결정적인 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서 보면은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코디세핀은 다양한 이런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3: 예.
5: 예, 저도 이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3: 예.
5: 나는 병이 여러 가지, 그래서 병이나 병은 다 가졌습니다. 뭐 신장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무슨, 아이,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예. 어째서나 이게, 위도 나쁘지, 각종 병, 별난 병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어제는 기침 짓는 게 많이 나서서, 어제는 한 넉 달을 넘었었습니다. 선생님 지도하에서 내 식인대로 썼는데, 처음엔 두 봉지씩 좀 먹다가, 차차차서 한 봉지씩 먹었습니다. 선생님.
3: 네.
5: 그런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기침이, 어전 똑 떨어졌습니다. 심장도 만날 불안하고 저러고도 후두두 하던 게 그것도 많이 나고
3: 예. 네.
5: 그래서 잠들이 후끈후끈하고 이것도 이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리고 밤에 자지 못했으니 자지 못한 것도 그렇던지 이 잠도 영 잘합니다. 그다음에 그 약을 좀 말 사이간에 베개를 줍니다. 예, 베개를 줬는데 그 베개를 비까 시원하게 자본이 뭐지 대가라고 합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그게
0: 예, 얼마나 베개 좋겠습니까?
1: 예.
0: 영차고 시원한 게 허리 시원합니다. 예.
1: 예.
0: 그다음에 또 다음 한 가지는 무슨 게 있는가 하면 예. 자스마트 수면제를 내 먹었습니다, 선생님.
1: 네.
0: 이게 수면제도 다 떼었습니다.
1: 네.
0: 오전에 잠도 영 잘한다. 저녁에 누분 그도 서로로 자는 게, 그, 자부님 영 잘하고 잘 잔다. 그래, 골서 소리 나고, 머리, 저기,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던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각종 부위가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0: 약이가, 이 약은 내 몸에 맞는 약이 같답니다.
1: 네.
0: 그리고 비전에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어이김치도 막 뭐 못 먹었습니다. 죽어 계속 써먹고 이랬는데 시장 정황하에서는 밥을 어이김치 어서 막 먹습니다. 그래 밥을 잘 먹어 힘이 나고 예. 그다음에 노인 반점이 갔다가 된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살색이 해집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0: 예. 예, 그래서 맥에 각종 병이가 많이 효과되고 이렇게 좋으니까 예. 나는 영 기쁜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약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려서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이 이렇게 장수하기를 하면서 약을 쓰는데, 앞으로 나도 이거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많이 싸겠습니다, 예래도 까고.
1: 예, 지금 어떤 분들이 이래. 아, 불면증이 개선돼서 이거 쓴다. 예. 이러지만 이 불면증이 개선되자면은 몸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불면증이 예. 개선된다.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번 활동에 참가한다. 예. 그리고 약이 한 이틀 후에 도착한다. 그럼 먼저 예약하셔. 예. 2830666번에 예약하셔.
0: 예.
1: 예.
0: 선생님 수고하셨죠.
2: 예. 네,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우리도 이 동충하트 쓰는 가족입니다.
1: 예.
3: 교정용 오래 썼습니다. 특별히 좋습니다. 이 약 쓴 후에는.
1: 예.
3: 진체가 좋아서 지금 아영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늙어이 사는데 둘 다 나이 배가 많습니다.
1: 네.
3: 노아물구입니다.
1: 지금 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씁니다. 예. 네.
3: 그런데 아파서 그도 이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전에 죽을 뻔했는데 이 약을 쓰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아픈데 아주 더워지고 아시게 아프던 것도 술 아프고 영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던 게 지금 영 편하게 삽니다.
1: 네.
3: 특히나 예, 우리는 예, 아바의 군대 갔다 왔는데 오란데도 그 윗배가 예, 떨어지지 않아서
1: 네.
3: 아까 한일 윗병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 약을 먹기 시작할까 예, 지금 영 좋아졌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 일에.
1: 예.
3: 이게 언때입니까? 그거 투실하고도 계속 그저 위에 다니냐고 쓰느라고 지내 바빠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동충하트 닦아 쓴다면 예. 아, 이때 어찌 뒤질러 가서 똑 떨어진다. 영 좋습니다.
1: 네.
3: 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 지금 92이 됐습니다. 된 것도
1: 네.
3: 지금 매일 나서 바깥에 나가 걸어다니고 아무 일이 없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동충 하초는 90세 넘어 이 장수한 분들에게 이 동충 하초의 섭취가 예, 이미 인증이 됐습니다. 예.
3: 그래가지고서 무슨 음식이나 먹지 못해서 과일도 먹고 눈에는 풍미네 먹고 지금 그리고 조금 조금 어느 게나 다 고루고루 다 잡을 거 세상 살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네. 예.
3: 그래 그 또 심장이 나빠서 심장이 주작거지 해염 보인다. 걔네도 지금 92인데 이게 아무 일도 없지 않을까. 그래도 심장약도 그래도 병원의 약에다 또 좋다는 약은 다 쓰고 그래도 고생 죽게 했습니다. 걔네

0: 제 생각에도 지금 그 심장에 다른 그 주자는 그 약을 감 먹고 그랬는데 그럼 암일 두렵지 않을까?
1: 네.
0: 이게 어찌 될 일이 좀 나?
1: 네.
0: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아 이 떨어지 이게 떨어지 심장이 좋아서 제가 지내면은 좀 나서 뭐 활활 다니면 춤출 지열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1: 네.
0: 아 정말 대단히 이야기에 대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0: 이때까지 이렇게 효과를 못 보고 해. 그저 이약 조약 쓰느라 죽을 고생했습니다. 해당기 이약 쓰고 그저 이 손발을 시리고 어쩌고 그 다 그저 설렁설렁 다 뒤질러 없어지니까 살만한다 지금. 그래 너무 좋아서 또 이거는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먹을 생각하고요. 팔도 절 때마다 또 쌀까요? 값이도 그리 아이 비싸더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예.
0: 다른 약을 아이 먹고 그것도 한 가지를 딱 먹을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1: 예.
0: 이 약을 또 우리 싸다고 기릅니다.
1: 예. 약이 예. 지금 한 이틀 후에 도착한다. 그래서 2830666번에 먼저 예약해 놓으셔.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이렇게 우리 동충하초가, 예, 환자분들에게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데는 이 여러 가지 성분에서 코디세핀이라는 이 성분이가 가장 핵심적인, 예, 효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코디세핀이라 할 때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로 11%를 증가시켜주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를 높여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도 증가도 여전히 우리 동충하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세핀은 천연 항생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라든가 상기도 간염을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뜻인 줄 우리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혹은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체력을 강화시켜서 병을 예방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일단 인체에서는 폐가 이 호흡 기능을 잘해야만이 심장이 또 건강해지고 호흡하고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상징적인 이런 장기입니다. 근데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호흡기 폐질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도 건강하게 하면서 소화계통이라든가 관절 기능 전체적으로 균형 잡아주면서 인체의 기능을 또 높여줍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면역 조절에서 보면은 여전히 다당류하고 코디세피니가 함께 작용해서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과도한 면역 반응 이 양쪽 모두에 작용하여서 면역계 균형을 잡아주면서 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폐 면역 호흡기 면역력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강화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서 아주 큰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면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심장하고 폐 기능을 높여주는 데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교원절입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며 우리를 성공회로 이끕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에게 푸른 꿈을 키워주시는 모든 교원들에게 삼가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원절을 맞아 오늘은 인생길의 향도로 되어주신 선생님의 진정한 의미를 노래로서 잠시 읽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는데요. 그럼 먼저 1970년대 창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부터 듣고 오실까요?

후대 양성을 위해 출근길에 오르고 있는 모든 교훈분들, 그분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을 이어지는 가요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옥이 부른 교원의 출근길로 이어드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선생님이란 존재가 항상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줄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따뜻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선생님은 단지 우리에게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리도 가르쳐주고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죠. 계속하여 문춘산 작사 박강실 작곡의 선생님 그 사람 보내드립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에서 교내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수업시간이 되었다며 우리를 알려준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교성의 종소리 보내드립니다.

수억 석의 앨범을 뒤적이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아마 학창 시절일 테죠.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오늘따라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황기욱 작곡의 별과 꽃과 선생님 보내드립니다. 지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선생님을 생각해보며 김경석 작사 황동하 작곡의 선생님께 드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리종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날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문춘산 작사 최홍자 작곡의 선생님은 언제나 준비했습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금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따스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명절 42번째로 맞는 중국 계연절인데요. 선생님을 촛불에 비기는 것은 바로 자상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우리 인생길이 등대지기로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교원들에게 삼가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선생님 얼굴을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난 세기 60, 70년대를 교체한 분들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펴보면 아마 구리종이 맑고 창창한 소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요. 교수 시절에 결핍한 그 시기에 구리종으로 성과종 소리를 대신하셨죠. 김선희가 보는 구리종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벨과 꽃과 선생님을 준비했는데요. 따뜻한 선율로 산생을 촛불처럼 산몸을 불태우시는 선생님을 노래했습니다. 지성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선생님이란 그 이름은 싱그러운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참된 인간을 무익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이 자유로운 모습을 표현한가요? 방준 작사 황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미래 형성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있는 모든 교원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42번째 교원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병치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 각이든 두 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네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그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중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이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 실험에서 우리 그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심장을 떼서 그 유리판에다 놓습니다. 이 하얀 유리판에다 놓으면은 첫감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큐십을 쏟아 놓으면 큐십을 터지와서 그 큐십이란 게 보통 우리 물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큐십을 완전항을 터지와서 그 심장에다가 불에 놓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큐십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Q10이란 이 영양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향화 반응을 걸쳐야 Q10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Q10은 더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Q10이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데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Q10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런 몇 가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에서 Q10 주는 거에 예, 그거 얕잡아 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쓰여지는 Q10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 활동에서 이렇게 Q10만 나는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소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쳐세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녹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우리 MRI 찍거나 CT해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0: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도 지금 건의 보상은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어제 전화기 장가 지내 들지 못해서 그래서 고상하면서 그리고 또 잠이 못 들까 소변이란 게 또 야 어찌 차수심한지 그래서 이 마치
0: 그런 차수심이
2: 예 건의 보상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아 어제는 한 달에 편하게 썼는데 야 정말 이 약이 좋습니다. 첫째 이게 잠에 아이들 된 게 잠이 되니까 벌써 이게 소변이가요 자연스럽게 자니까니 음식이 이렇게 참게 됐나면 네. 그랬까니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는 11시 넘고 이렇게 됐나면 그러니까 잠이 허리 잠이 잘 잠온다. 그러면서 소변이가 이 돌아다니는 게 약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약이 어쨌든지 이 귀에 손 나던 것도 지금 어렵고 허리도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끌시끌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아사진 약이 남아온다.
0: 맞습니다. 그 방면이 다 효과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이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등기 여러 가지 병이가 지금 나사니까 부담만
0: 네. 그래서
2: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만났으니 활동이 좋지 이렇게 또 빠지면 요즘이 좀 오래 장기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고맙다는 소리입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든이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0: 치료하는 약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건립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절히 말하듯이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중대
1: 네.
3: 그리고 정신비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네.
3: 회사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배달받아 적수다고 그랬나?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2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실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를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무조건 제가 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4: 나빠 배양 옆구리 무지감에 아프고 사진이 잘 내가 안타깝다 어떤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변도 자주 보지 않고 사변이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그렇죠.
4: 네. 또 팔다리 아파서 어제 용구 저희 자식을 내리는 물건도 들지 못하고 용구 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0: 네.
4: 요즘 예,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도 만달 들 수 있고 용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4: 또 병력이 없었지 계속 먹던 컬러의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지금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만 했습니다.
0: 예.
4: 병력이 돌아와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4: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4: 근데 부서를 먹은데 이전에 그날부터 잠을 영 잘 잡니다.
0: 예.
4: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동맥경화 혈진병원에 가끔 산기 약순이 병도 와줬습니다.
0: 네, 피가 맑아집니다.
4: 네, 그리고 아프면 자꾸 한다.

0: 나쁜 마음은 그 나쁜 온다든지 이게 하품 하는 게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종이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0: 그래서 하품 기내 쓰셨어. 이 어제 딸꿈은 퇴근돼서 또 하던 게 그 퇴직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왔다 해놨습니다. 완으로. 요즘에 예. 하품 많이 납니다. 이 이야기 진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느덧 우린 둘 다 씁니다.
1: 예.
0: 중풍이었었는데 용역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쭉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가 옵니다. 예. 치료
0: 지금은 시도 마찬가지 병이도 하나 사지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수면증후군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꾸 수면제 먹었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 예. 그 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언니도 지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영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영 좋습니다.
1: 예.
3: 이 진달 후두두 하면서리 다리 허덜허덜 떨리네 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땀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가고 아직도 나고 하는게 많이 깨끗해지고 예.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1: 소변이 단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은 사람들 이 약 쑥싹 나사집니다. 오신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3: 예, 어쨌든지 영 소변이 잘 나가니까 나 몸이 헷갈아지고 예. 결국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이제 아침에나 일어나면 그도 영 일어나나 고생했는데 지금 그런 뜻이 하나도 없이 영 일하니까 예. 뭐 일하기도 영 좋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예.
3: 약이 떨어져서 배달 받다 그런다.
1: 요즘에는 이 네곽 싸도 실각 드리고 이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예.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3: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 이 룡골이라면 안쓴 띵즈 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관신증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영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예? 그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골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병영을 잡아줍니다. 신경세포를 건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실면증 치료에서 특히 여기에서 큰소리 치면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구복액을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그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 깡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5: 예, 수고하신다.
1: 네.
5: 저는 연지 깡구복액을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까드나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들이 켜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가와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변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깡구박약에서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용차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5: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속이 수고합니다.
1: 네.
5: 예.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름 지간 거 보 여기가 이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빚 기준

0: 번호가 있느냐 이거 거부해야 되고 이제 여기 효과가 빠르니까
1: 네.
0: 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소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인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인다. 이렇게 이래일까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증지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면들인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3: 네,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다 쌌는데, 약이 동안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지세랍니다. 많은 약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쓰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이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더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실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듬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화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슬이 이 약을 잡더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이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하면서 형 불편해했는데 이 약수님들이 소리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에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수님들이 소리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운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두운 네. 옛날에 눈을 못 뜨고 있던 게 어두운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 무릎이 태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뒤로 굴다도 어떤 때는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 뒤로 굴다도 막 조질이 매우 좀 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 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 좋단 말입니다. 지금도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 예, 오, 좋구나.
1: 지금 전화하십시오.
3: 예. 어, 그러니까. 그 책을 얼마 뒀습니까?
1: 예, 지금 알았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요증지 20이 아니고 21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 선정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고3 휴가 기간 우리 주에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 데서 전조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 41년 내 연결공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공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진보선정월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발을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선정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겨냥해 민족단결진보 선정월 활동 전개를 담채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마음속으로부터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0개를 알선대로 조성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결시 소형진 오봉촌에서 일부 촌민들의 집을 찾아 일상사를 나누고 수입 정황을 물었습니다. 정원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호가복은 연신 칭찬하면서 시범 인솔 역할을 잘 발휘해 주변 이웃들도 함께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이끌어 아름다운 향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되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오봉 금광 반열 투쟁전을 참관하고 홍색 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촌 집채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문화 저력이 두텁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아름다워 향촌 관광 발전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색 유적, 향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려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기를 모아 향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층수지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에서 호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학교에서 다섯 개 하나 교육실청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공동체 리념을 일상교수에 융합한 정황을 료의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들에 대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공동체 리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과 관리,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부동한 학습 단계와 교과 과정의 특징 및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중국심, 중화넋을 1층 굳건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북상가도 단홍사회구역을 찾아 사무

0: 홍심쉼터와 홍성류 조정실을 돌아보면서 사회구역의 편민봉사, 모순해소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첫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전연진지입니다.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된 사회구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뢰의 여러 고리에 융합시키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대중 주변의 걱정거리를 알심드려 잘 해결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큰 귀속감, 동질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성류고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이루어 주제를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해야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전, 민족 종교 등 부문의 역량을 통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과 성규홍 기층 선전 강연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부대,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 곳에 심입해 강연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선전 강연의 촉각을 신흥 분야까지 확장해 공동체 리넘이 더 널리 전해지고 더 깊이 스며들며 더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해야 합니다. 주제문의 합동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미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생활과 이웃간 왕래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익숙한 말로 전화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사를 나누는 가운데 법을 배우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들과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정품을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고 변강건설 성과를 보여줘 전주 상하에 당과 조국,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 주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1층 불러일으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진공대, 부조장 윤조휘, 주직속 관련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고3 휴가기간 우리조에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와 황금가을 등 소비열정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비잠재력을 방출하며 명절시장을 활성화한 데서 전조 상어무역시장이 소비열기로 뜨거웠습니다. 1978 문창원에 위치한 비바 미만 장터에 음식 향기가 풍기고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연길 생활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비바 미만 장터에서는 연속 나흘 동안 주제 활동을 펼쳐 음식, 공연, 놀이 체험을 한 곳에 모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동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장터들이 있어서 아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차기입니다. 우리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모식을 내와 주말과 평일을 구분했습니다. 주말 큰 장터는 모든 경력 모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방문 수요를 만족시키고 평일 작은 장터는 가볍게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소규모 소비를 주력으로 해 야간 문화 관광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열린 자치조 창립 기념일 경축회를 활동해서는 자동차 짐칸 장터가 개장해 몰입식 문화체험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지 특색 로점들이 질서 있게 배치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0: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보면서 전통 민속의 독특한 운치를 느꼈습니다. 관광객 동홍안입니다. 이번 장터는 아주 새롭습니다. 로점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현지 민속 풍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민속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경축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9월 5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첫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홈 경기를 치르기 전 경기장 밖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축구팬들은 소비권을 받고 냉면을 맛보며 전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연길 주민 송상입니다. 연길 전시구역뿐만 아니라 대련 전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삼치 물만두 같은 대련 음식도 있는데 여러분도 가서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일 연길시 정부에서는 20만원어치의 상업무역 소비권을 투입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연길 백화상점, 룸마트 등 상업무역 업체에서 100원 이상 구매 시 15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1원 88전부터 88원까지 이미 즉시 할인금을 QR코드 스캔으로 수령하는 활동도 내왔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연변을 즐기는 혜택 모식 역시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입장권으로 유니페이 입장권 초대장 구역에 등록하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혜택 꾸레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네 차례 장터에서 루게로 6천여 부의 제품을 판매했고 특색 음식과 명태 지도를 각기 3천 부씩 발급했습니다. 향후 입장권 경제를 더욱 심화해 경기 소비 촉진을 상시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년의 다채로운 소비 촉진 활동은 경기의 인지도와 명절 열기를 실제적인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명절 기간 전주 32개 중점 소매 기업은 판매액 3,326만 원 올렸습니다. 전주 중점 상업 무역 기업들은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소비 촉진을 조제 활동을 둘러싸고 50여 차례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52개 한도액 이상 숙박 기업의 영업 총액은 816만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평균 이용률은 62.7%에 달했습니다. 전주 142개 한도액 이상 음식업체의 영업총액은 1,113만 원에 달했습니다. 위주 상업무역,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심층 연동은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더욱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호전에 끊임없는 내적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1985년 8월 29일 연길공항에서 첫 비행을 맡은 운칠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식량으로 향하면서 연변 대외 개방과 종합교통발전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41년 내 연길공항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연길공항 통항 41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공항 운영과 발전이 역사적인 돌파를 맞이했습니다. 올 들어 8월 28일까지 연결공항의 루게 출발 도착 여객은 연 12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동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착 출발 국제 여객은 연 54만 8천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대외 개방 전략을 바탕으로 연결공항은 내외 병행 화물 선도라는 항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연길공항 항로개발판공실 부주임 부인걸입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견강한 지도 아래 올 들어 연길공항에서는 항공회사와 연동해 항로 배치를 통과하면서 루게로 국내 항로 11개를 새로 증가하거나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통항도시는 17개로 확대됐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핵심 경제권과 국내 인기 문화관광 목적지로 이어지는 항공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국제항로에서는 한국 다지점 특색망 행렬을 전력 구축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대한국 관광객 수가 동북 지역에서 앞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국 고객 유치 확대에서 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해 연길공항에서는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항로 증가 방향을 확정하고 연변 항공관광 연맹 성원들과 협력해 전용 항공관광 상품을 내왔습니다.

부인글입니다. 여름철 수송 기간 공항에서는 무게로 항공편 700편을 추가해 수송력 투입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기점에 서서 연길 공항에서는 지역 문호라는 기능 위치에

0: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질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명정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책임을 1층 다지고 선전 강연 대오를 강화하며 직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고 민생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 선전, 민정 방문,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민생 실사 추진을 깊이 융합시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정시 각 향진과 가도 등 기층 진지에서 인대 대표들은 촌 사회구역 일선에 내려가 대중들이 반영한 기초시설 완전, 편민봉사 최적화, 어려운 주민 지원, 이웃 간 갈등 조정 등 각종 문제를 여러모로 협조해 해결했습니다. 주제활동이 전개된 이래 대표들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실사가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주민 정염령입니다. 주제활동이 전개된 후 안민가도 인대대표들이 자주 우리 주거단지를 찾아와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지금은 복도도 훨씬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새 나무의자도 설치됐고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시간이 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왕래도 많아졌으며 더욱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대 대표들이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명정시 리원가도 하소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이 민족 분야 법률 법규와 각종 해민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와 제기한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수집하는 한편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에 봉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여러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의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민족 단결과 조화 안정의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명정시 인대 대표이고 명정시 리원가도 하소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장민입니다.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민생 문제에 대해 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를 교량과 뉴대로 삼아 각 직능 부문과 연동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거리 주변 녹화질 제고, 노후 위험 주택 철거 개조 등 민생 실사 20건을 완수했으며 따뜻하고 실제적인 기층 봉사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고 서로 돕는 강대한 탐력을 모았습니다. 명정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 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명정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강청주입니다.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 일선에 심입해 정책 선점, 주민 목소리 청취, 민정 파악, 걱정거리 해결 등 사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과 건의 347건을 수집했고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 303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과정 인민민주의 기층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바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을-11번과 256-1을-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중복은 대연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복은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중학교, 시장도 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결전화 136-3433-2636.
0: 네, 2636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연변일중 북적현에 위치한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연변일중과는 500m 거리라고 합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여름에 남새가 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네,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관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사용하려고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네,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과 앞바티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

사람들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선달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사서 반년가량 사용한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연결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또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겨울이면 열공급도 아주 잘 됩니다.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연결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의 4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390061번, 188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네, 식초, 레몬수, 쌀뜨물로 세안하면 미백, 기미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식초로 얼굴을 씻은 후 피부가 하얘지고 매끄러워진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식초 속 아세트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일부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초를 탄 물로 장기간 얼굴을 씻으면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어 피부가 점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가려움증, 따가움, 홍조, 각질 벗겨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실제로 피부의 색소 침착이나 염증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기미, 여드름 자국, 여드름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레몬물이나 쌀뜨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른바 민간요법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식품 성분표가 짭다고 해서 영양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분표가 간단한 식품이라도 소금, 당분,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표가 깨끗한 잡곡 간식은 지방 함량이 36%에 달하는데 이는 기름에 튀긴 라면보다 더 높습니다. 긴 성분표도 합법적인 영양 강화 식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조제 분유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 성분이 첨가되어 아기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제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는 사용 범위와 한도 준수 여부와 소비자의 실제 섭취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단순히 첨가물 품목의 수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반입 문제가 학교 규칙을 넘어 법규로 규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육부는 2021년 통지를 발표해 중소학교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학교가 휴대전화로 숙제를 내거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2025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소학생 심리건강사업을 가열층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조치에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디지털 휴식운동을 펼칠 것을 권장했습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올여름을 돌아보면 정량함을 내세운 소비 열풍이 일어나 경제 활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을 살펴보면 높은 산과 울창한 숲에서 계곡과 시골까지 더위를 식히는 휴양이 대중들의 인기 선택지가 됐습니다. 플랫폼 검측 데이터에 따르면 올여름 국내 피서 관광 예약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많은 지역이 독특한 기후 조건과 매력적인 자연 인문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셜 플랫폼에서는 중국식 피서가 계속해서 화제를 모았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을 찾아 여름의 쾌적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청량함의 열기는 단순한 기후 혜택에 그치지 않고 생태 가치 전환, 산업의 질적 승격, 높은 수준의 개방 협력이 함께 작용하는 발전 논리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후와 산소 자원이 여름 소비의 보상에 자연스러운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진정으로 활성화한 것은 대중 관광 수요의 몰입형 체험으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 관광 공급의 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한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소비 잠재력의 충분한 방출은 훌륭한 소비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잘 갖춰진 기반 시설과 쾌적한 여행 체험은 국내 시장을 든든히 받쳐줄 뿐만 아니라 중국식 피서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기호가 되고 있습니다. 240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다국어 안내 서비스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해외 관광객은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와 신흥 과학기술이 융합된 중국식 청량함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청량함이 주는 지혜는 더 많은 산업과 분야의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 더 주목하고 신흥기술과 문화창의성, 생태가치 등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공급의 혁신적 돌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선도해야만 유입되는 관광객과 시장의 열기를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섭이가 지역과 시기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혁신과 개혁을 지속하며 자원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하는 실질적 경로를 끊임없이 모색한다면 각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이 더 많은 결실을 맺는 모습을 기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인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속사태이고 네.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조성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은 한 양 100평 넘습니다.
0: 네.
1: 예, 가야가

0: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참 진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우유 터져서 밍밍밍이 가능합니다.
1: 네.
0: 받을 가격은 3만원 사후 받겠습니다.
1: 네.
0: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0: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0: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연길시 종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송보페 웅담분에 대한 건강 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페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내 송보페 웅담분 특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0곽을 사시면 30곽 드리며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페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페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페 웅담분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곽 안에는 모두 5병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는 큰 우대할당입니다. 60각에 80각 드리면 100%를 드리고 또 20각을 더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백 한 20% 무료로 드린 셈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1,000원 현금권을 또 뺏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갑니다. 이 정도 계다면 한 각의 가격이 47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송보페 웅담분은 내가 구체적으로 늘 설명드리고 있지만 해도 일단 집에다 갖춰놓게다면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이 제품 자체는 부담없이 쓸 수 있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본 제품 자체는 특수한 웅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사놓게 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한 감을 느끼면서 수시로서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페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OTC 순중약 앞에 문자가 붙은 국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중약으로 된 OTC 국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절대 보건품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바로 흑검한테서 동맹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이런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연구 출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두 번째 4대 중리가족의 계승인이고 세 번째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만한 급별이겠다면 네 번째 연변대학 농학원 공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주임 선생이 연구탄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했고 상품으로 나온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페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출처가 명확하고 연구탄두이가 아주 실력파 연구탄두이가 상품에 나오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한 병 안에는

0: 모두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서는 좋게는 빈 캡슐을 사다가 거기에다 캡슐에 담아서 하루에 한 병 드시는 차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실 수도 있지만 해도 자기 알아서 하루에 한 병 드시는 차원이면 됩니다. 한 병 안에는 모두 1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mg을 캡슐에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 보통 약주를 하게 되면 황주인데 황주에 포하기보다도 캡슐에 담아서 드시는 것이 붙이기도 쉽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만약에 황주의 그 농도에 또 뭐 일정한 그 문제점으로서 제기되는 바가 있다면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캡슐에 담아 드시는 걸 권합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집에 남편도 뭔가 뭐 어떤 증상 있는가 해서 간경화 초기라 때다 병원가 병원이까나.
0: 예.
2: 그래서 약도 들어 먹었는데도 좀 마음 불편한데 막 그에 사자 안 되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웅담불 좀 싸먹기 효과 영 좋았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성법회 웅담불은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예. 바가 없습니다. 예.
2: 그래 다른 것도 싸서 먹어봤으면 괜히 못했대다 이 그보다
0: 많이 비교가 되지 않을 예. 겁니다. 예, 예.
2: 그래서 비교 안 됐대다. 그래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소화 잘 되고 맥이 없어서 한 5만 했던 게 노아이고 소화 잘 되고 밥을 지금 잘 먹습니다.
0: 예.
2: 그래 당낭도 예 그냥 아파서 쑥쑥 찍어버려서 그냥 옆구리 찌고 댕겼는데 그것도 아프지 않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미스 가면서 기름진 거 못 먹었대서 내 당낭이 나쁘니까
0: 아 그렇죠. 예, 소화 못하죠.
2: 예, 예 기름진 거는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내 예. 담즙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거나 그 공능이 불평형이 올 때 이 제품으로 대체하게 되면 완전히 소화 공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예. 영양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냥 간열이서 눈이 그냥 뻑뻑 피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간열이 생겨서 뭐 나서는지 눈이 뻑뻑지 않을 때다.
0: 그렇죠. 예. 눈이 벌겋고 충혈이 되고 예. 부어나고 이런 게 해결받습니다.
2: 예. 얼굴 색이 까매 됐으면 근데 좀 어서 많이 벗어져서 어서 뭐 붉은 색이 남도 사색이 남도서는.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색깔 벗어지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 다리 아파서 어디 걸지 못해 됐으면 그래 아이 발목 관절이 많이 아프다 미랬대다. 근데 발목 관절이 아픈 게 많이 났다 미랬대다.
0: 그렇죠. 예, 예.
2: 그리고 또 무슨 점이 혈압이 좀 높아서 그랬으면 근데 혈압 정상이란다 딱 의미로 좀 높았다는데
0: 이게 삼고해졌습니다. 고혈당 예. 고혈압 고혈제 좋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수한 제품이죠.
2: 예, 너무 좋지해서 활동이 계속 유지해서 지금 오늘도 배달에 더 싸사구랜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합니다. 일단 예. 이용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효과성을 깊이 예.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2: 예, 예. 진짜 좋습니다. 또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지금 배달 되지요?
0: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빨리 전화 넣으세요.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자체가 예. 드물죠.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이라는 이런 특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0.5%밖에 차지 않는 금담이 이 성법회 웅담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웅담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위도 안 되고 비장이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했단 말인데.
0: 아,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설사를 안 해 좋습니다.
0: 비위 장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규정받으셨다.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3: 그래도 심장이 안 좋아. 항상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숨도 안 차고 쉽게 놀라지도 않아. 이 어떤 눈에도 좋습니다. 예.
0: 눈에는 기발입니다. 예,
3: 예, 예. 항상 깔깔하고 피지고 눈물 나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편간 맥막의 효과는 돌출하게 봅니다. 예.
3: 그래도 담나이 안 좋은지 입이 입안 자꾸 쓰고 봤어요. 근데 지금 쓰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관절도 무릎 관절이 아파서요. 조금 걸음 쉬고 아파서요. 그런데 지금.
0: 예, 그렇죠. 기본으로.
3: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빨리 나아지죠. 예, 예.
3: 이 약이 정말 시장에 파는 약보다 불릴 때다, 예.
0: 완전히.

0: 그 성분 자체가 틀립니다. 예, 예.
1: 오티시치료 약은 써본 중에서 이게 제일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보통 OTC 국약으로 나오기 힘든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하면 어떤 그 연구 단도에서 나왔는데 OTC 국약으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번 화재 60과학사석에서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1,000원을 빼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갑니다. 이 정도 계다면 한번 해볼 만한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눈이 벌겋게 되거나 혹은 눈이 부어나거나 인후종 동통이 생기거나 인후가 부어나거나 쪼가면 인후동통 때문에 어떤 분도 인후의 염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점적주사까지 맞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기향이 있는 분들 이게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입금이 부어나거나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이런 데도 좋습니다. 특히 잘 들어두세요. 치아통이 생기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속 불꽃이 튕기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대변이 건조하고 보통 변비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삼고에 좋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동면하는 곰은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석 달 내지 다섯 달 먹지 않고 누워 자는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완전히 특수한 그 기능인데 그 기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게 되어 있어서 봄이 일어날 때 보면 금방 하룻밤 자고 일어난 곰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삼고에 좋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들어서서 삼고에 계시는 분들은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많이 비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비교적 보편성으로서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편간 명목, 청열, 해독 그리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화화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래를 싸게 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계속 이 기후가 변할 때에 따면 기침을 담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계속 가래통을 곁에다 놓고 있거나 늘 가래질을 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확실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은 담낭에 좋고 담결석을 용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좋은 치료가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벽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담낭에 결석이 있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 결석이 그 담낭 그 관 안에서 움직일 때게 되면 완전히 그 동통을 해서 힘든데 리단 룽수 해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웅담본 내가 우련이 같이 쓰고 있는데 우련이 효과 0%입니다.
0: 예.
3: 이 그 뭐 강경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이제 100%입니다.
0: 예, 그렇죠. 100%면 주해야 돼. 강경화 복수. 그래요?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우수합니다. 예.
3: 예, 배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성기에 짬에도 싹 내려가고.
0: 그래요. 그렇죠.
3: 예. 오, 약이 좋습니다. 그 후에 관절이 계속 아팠습니다. 굉장히 관절도 아프고, 예. 용 소화돼서 밥도 못 먹더니 밥도 용 잘 잡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나도 효과 선생님 용 잡습니다. 내 효과자가 예. 우려낼 내, 우리 내 약 먼저 준 게, 내 약 먼저 진짜
0: 요즘 근데 특별한 우대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60각상 80각에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이 따라가니까 한 가게 128원인데 이 정도 되다면 한 가게 가격이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특수한 기회인데요. 잘 이용하시고.
3: 네. 약방에 그럼 싸잡혔습니다. 그런 게 또 우련이 쓸데없을 때는 나도 쓸데없습니다.
0: 네.
3: 예, 근데 우련이 약이 있습니다. 가지고 60각 싸는데 아무래도 계속 잡수겠는데 또 우대할 때 싸면 가격이 높잖아요.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집

0: 그러면 한 40원 분하게 싼다는 게 완전히 뭐 귀해지요. 예, 예.
1: 네, 이게 우려는 60가 쌉니다. 난 어제 쌌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예.
1: 네.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예.
2: 네, 있으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그냥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예.
0: 지방 간이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불편하죠.
1: 예.
0: 그래서 보니까 응답문을 썼는데 그리고 어찌나 가면 그 눈 저 안주도 안 좋습니다.
1: 예, 눈에는 이게 제품이 빨리 효과를 봅니다.
0: 예. 예. 아, 정말 그래 효과 용 빠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계속 지금 쓰려고 해.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1: 아,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0: 활동에 또 참여하겠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예, 리용 가치가 이번에 높습니다. 예.
0: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지금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육식가게 발식가구 줍니다. 저는 빼줍니다. 보통 우대활동은 이렇게 좋은 우대활동이 아주 다시 만나기 힘들 정도로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응답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 젊어서 골격에 상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재차 떼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응답문 제품 자체를 본 이 응답문은 특수한 응답문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좋은 응답문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추로부터 요추, 어깨, 무릎 관절, 발목, 팔목 어디든지 아파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걸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보통 담즙 자체가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간에 이상이 있거나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름짐승, 단백질 같은 거 분해하기 어려운데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답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종, 호모 사피엔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방의 뉴인원에서 지구의 지배자가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도 강력 추천한 화제작입니다. 하라리 교수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넘나드는 거대한 시각으로 우리 종의 행태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데요.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듯이 인류의 7만 년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시간을 거슬러 볼까요?

약 7만 년 전 지구에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솔로엔시스, 플로레스인, 그리고 2010년에 새로 발견된 데니소바인까지 최소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만 남아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은 그 비밀을 세 가지 거대한 혁명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입니다. 약 7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녹색 원숭이는 독수리다, 사자다 하고 경고할 수 있죠. 벌들은 춤을 추며 꿀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죠. 하지만 우리는 사자는 우리 부족의 수호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함께 상상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종의 가장 큰 무기였죠. 이 능력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침팬지 무리는 보통 20에서 50마리가 한 개입니다. 서로를 모두 알아야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뇌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약 15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라는 허구를 믿고 인권이라는 상상 속의 개념을 믿으며 협력하죠.

44가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푸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 푸조라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합친다고 해서 푸조는 아닙니다. 직원이 모두 죽고 공장이 불타도 회사는 존재할 수 있죠. 푸조는 우리 모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적 허구입니다. 이처럼 공통된 신화는 낯선 사람들끼리도 거대한 도시를 짓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 혁명으로 무장한 사피언스는 오스트랄리아부터 아메리카까지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디딘 곳마다 대형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피언스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었던 거죠. 오스트랄리아에는 한때 2.5톤에 달하는 디프로 터돈이라는 거대한 웜뱃과 호랑이만 한 유대목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피언스가 오스트랄리아에 도착한 지 몇천 년 만에 몸무게 50kg이 넘는 동물 24종 중 23종이 사라졌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47속의 대형 동물 중 34속이, 남미에서는 60속 중 50석이 멸종했죠. 매머드, 거대한 땅나무 늘보, 검치호랑이. 이들이 멸종한 시기는 인간이 그 땅에 도착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2,000년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농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농업혁명을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진 거 아니냐고요. 얼핏 생각하면 밀을 재배한 건 우리지만 사실은 밀이 우리를 길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이는 하루 서너 시간이라며 수십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었고 영양 상태도 좋았습니다. 화석뼈를 보면 농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이 농업혁명 이후의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컸고요. 치아 상태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밭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해야 했죠. 그 결과 우리의 척추와 무릎은 망가졌고요. 디스크 탈출증과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한두 가지 곡물에 의존하다 보니 흉년이 들면 굶주렸고 밀집된 정착지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했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탁기나 자동차 같은 시간 절약형 기계를 발명했지만 오히려 일은 더 많아지고 바빠진 것과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즉시 답장이 오길 기대하고 문자를 보내면 몇 분 안에 답이 오길 기대하죠. 우리는 시간을 절약했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속도는 10배 빨라졌습니다. 농업혁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는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인구, 그리고 그들을 통제할 엘리트의 탄생이었죠.

함무라비 법전이나 독립선언문 같은 거대한 신화, 즉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고 말했죠.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실일까요? 교수는 이것들 모두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허구를 믿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인류는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됐을까요? 인류를 통합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돈, 혁명 등입니다. 먼저 돈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이 종이 조각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둘까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돈은 별 보

컵의 고등 껍데기, 가축, 소금, 금속주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항상 같았어요. 바로 보편적 신뢰입니다. 에스파냐 정복자 코르테스는 메이코의 아즈텍인들에게 금에 집착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거래할 수 있게 했고 이것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었죠. 다음은 혁명.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학혁명입니다. 불과 500년 전에 시작된 이 혁명은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안겨주었죠. 과학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과학은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무지를 채우기 위해 관찰과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미지의 땅을 정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수집했죠. 1768년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군사적 정복이 결합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하기 위해 타이티로 갔지만 동시에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영국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수십억 마리의 가축을 공장식으로 착취하는 비극을 낳았죠. 송아지는 출생 직후 어미와 분리되어 좁은 우리에 갇히고 돼지는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공간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또한 산업혁명은 가족과 공동체를 해체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복지 시스템이었고 의료 시스템이었고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행복 수준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른바 행복의 셋포인트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돈이나 건강보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와 생화학적 시스템입니다. 연봉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오르면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그 이상에서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집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밀쳐내려고 하지만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가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한 사피엔스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이야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랄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과 토골테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네, 백자반 구복액과 토골테에 대해서 더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반 구복액 특대 우려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투골테 특대 우려 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5시부터 5시 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활동은 오늘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오늘까지 하는 큰 우대활동인데 가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복약 한 곽의 외용약 한 곽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곽을 싸면 15곽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되면 한 곽의 평균 가격이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과정에서 위에 부담이 가고 효과성에 완전히 리상적인 효과를 못 보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에 투

0: 요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리고 구봉약의 외용약의 한각이 따라가 물어려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기회를 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마지막 우대활동 기일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고 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봉약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접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주 고생도 많이 했고 공헌도 많이 했는데 나이 들면서 한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노년 생활이 아주 무난하게 유쾌하게 잘 지나가야 되는 건데 병 때문에 힘든 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제품 자체가 장수 제품으로서 100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이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그것도 뭐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주무시기 30-40분 전에 한 번만 딱 빨달러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과정에서 온 하루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일한 이 피를 간에 모여들게 하면서 간주장열 그런 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을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널리 알려지는 장수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말씀하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두고 개수는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운전은 한 개가 반년 정도 먹었습니다. 예. 이 외용약을로 예, 바르고 먹고 하니까 효과 진 너무 좋습니다.
0: 이 제품에 대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제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백날은 누워서 일어도 못 났대요.
0: 심각하게 상했습니다. 그 정도겠다면.
2: 예,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약을 좀 많이 썼다 말입니다. 약을 여기도 약을 많이 썼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어제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조금 이래 나가 활동도 하고 좀 이래 뭐 이래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이 이게 도집니다.
0: 그럼요.
2: 도져가지고, 이, 진짜, 이게, 이, 이리 풍, 맞은, 풍, 이렇게 걸린 환자처럼 다리를 이렇게 집집 굽고 댕겼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2: 그래서, 예, 이 실은 이래, 우리 친구들이 한 봄에 이래 같이 어디 놀러간다는 게,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한 대메다 걸른 것도 나라에, 5분 이상 막 걸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0: 예.
2: 그에다가서 이 두고 태비냐 복용해서 먹었는데, 진짜 이걸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2: 예. 먹고 바르고 하니까 되나, 이 효과는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이, 이래 아픈 부위를 이래 바르고서 이래, 이래 안마해주고 이러면 그게 한 거서, 한 1분도 안 되면 또 그게 후끈후끈후끈 하면 진짜 너무 좋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러면서 이, 지금 나가 활동하는데도 아무런 모병도 없고 이 영겁부나 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큰 해결이죠. 기실은 예예.
2: 예. 예. 예, 이게 노년에 좀 안개라 아파서 밖에서 나도 못 가면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0: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만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2: 예. 예, 그리고 제 경추도 안 좋고 자관이 이 잼주의도 안 좋고 어쨌든 이 좀 이 골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여기저기 좀 불편했단 말입니다.
0: 예.
2: 근데 이 투골태를 가지고서 지금 많은 해결을 보고 있으니까 이 활동도 좋지 해서 좀 더 배달받아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이 투골태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산자병원에 충분한 임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만년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1: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배달 받기쇼.
1: 예, 이번에 우대 정착이 오늘까지 진행되는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12각에 15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우대 정착이 나오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전화하세요.
1: 지금,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써놓은 한삼당은.
1: 예, 예.
3: 백자방 어서 쓴지, 어서는 한 7달 반 되는데, 예, 처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자방은 노인질 장수 이야기를 했죠, 그만.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또, 백근 내려야 그것도 한 번 이래 쪼아려서 이래하고 한라를 한 번 먹어서 그
1: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그렇죠.
3: 이 용자된 이야기에 한라를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반 시간 전에 이거 먹으면 좋대서 그래 어쨌든 내 생각이 아 저녁에 이거 반 시간 전에 이거 복용할 때는 잠 잘 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더럽다 이야기.
1: 그럼요.
3: 밥도 맛있고 맥주나고 몸이 좀 시려졌습니다.
1: 예. 예.
3: 많이 올랐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밥 많이 먹으니까 예, 힘이 난다 말입니다.
1: 과소체중이 체중이 조금 증가됐다. 그렇죠. 예, 과소체중이.
3: 예, 그리고 예. 원래 영 약했습니다. 그런 게 좀 시려지고. 예.
1: 민영에게 올 길이 없습니다. 너무 여유 계담이. 예.
3: 예. 예, 그렇습니다. 여유 있잖아. 예, 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3: 선생님.
1: 예, 예.
3: 걔도 좀 시려야 보기도 좋고 맥도 나고.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 자다가 또 정신하고. 예,
1: 그렇죠.
3: 선생님.
1: 예. 장수 예, 제품이 따라 하시고.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예.
3: 예. 눈도 환해지고 정신도 환해지고 이래가 영 좋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백년 장수 제품은 알려진 백자방 구박의 그 일단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평가가 좋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3: 예,
1: 바랍니다.
3: 맞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기도 편리하고 여기에 들어간 약재가 우수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서 노령기에 들어서서 불편한 점들을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간과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면서 종합적으로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백초의 왕이라 이렇게도 불리게 바이초즈성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상초에서는 폐경락과 심장경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장애가 풀리고 호흡계통에서 충분하게 혈액 가운데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가 하면 적하면 뭐 호흡계통에 염증이 생겨서 점적주사 맞고 이러던 게 이 제품 드시면서 그런 거는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사방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저하고 뭐입니까? 내 동생 같이 쓰는데 내 동생은 이미 중풍이 왔습니다.
1: 예.
4: 발성대증세고로서 두 번이나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약을 쓰면서부터 지금 발가락 아였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이 약이 됩니다. 예. 완전히 됩니다.
4: 됩니다.
1: 예, 됩니다. 신신 가지면 됩니다. 예.
4: 야, 이 중풍한테는 딱 제일입니다.
1: 예.
4: 이야기가.
1: 예.
4: 항상 그도 봄이면 이렇게 병원에 또 가서 입원하고 또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이런데 한동안 지나가면 또 그 되돌림더라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가을철이 또 잡아들어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병원에 안 갑니다. 지금 이 약을 쓰면서부터.
1: 그렇죠.
4: 병원에 입원 안 합니다. 예. 병원에 입원 안 하니까 본인도 좋고, 옆에 사람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저 이겨하고 그래도 집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앉았으니까, 편안하게 앉았으니까, 예. 뭐 병원에 가면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이게 시추고 저기고 뭐, 무슨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늘,

0: 하고 이랬는데 지금을 꼭 지우고 먹습니다.
1: 어, 예, 예, 큰 해결입니다. 예, 예. 예.
0: 아, 정말요. 보기도 좋고 밥도 안 흘리고 예.
1: 예.
0: 참 옆에서 밖에 없고 나고 이러던 게 정말 내 동생이지만은.
1: 아, 그렇죠. 환자에 닿으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사람 보기에는 힘들고 끓이게 되어 있을 수밖에.
0: 예. 예. 아, 그만 그렇습니다. 그래 옆에서 한 밥맛도 다 오고 예. 이 사람 말은. 근데 지금 예. 이렇습니다. 밥맛있고 제자리에 이렇게 먹습니다. 달라가나 이래도
1: 예.
0: 먹습니다.
1: 예.
0: 그 병원 출입증에 어쩌면 또 화장실 출입증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생일 알지 있고 이래 날랑살랑살라 이래 걸어서 갑니다. 저 제절로 오고 제절로 가고 집에서 제절로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해결입니까?
1: 큰 해결이죠. 생활을 자립할 수 있다는 게 그보다 더 큰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
0: 예. 예. 그래, 본 좋고, 우리 나도 기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이게 날씨 조금 춥거나, 조금 바쁘게 보내거나, 이러면, 예, 이 신경증이 자꾸 발달하는 내가,
1: 신경증이, 예.
0: 신경이 딱 요, 아프고, 요, 그 어깨가 자꾸 늦이 저림이 또 아프더란 말입니다.
1: 예.
0: 근데 이 약을 쓰면서, 예, 시원시 발가가 아예 하고,
1: 예.
0: 이 팔을 내리 저리가 어깨, 두개 어깨도 아프던 게, 처음에 아프다. 그때 이롭습니다.
1: 이게 제하소하고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예, 예.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 하소도 들어가고요, 등등. 얼마나 좋은 약장이 들어갔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 요번에 우리가 이 활동 이렇게 설 때에 두 집에서 15가구 살려고 선생님께 전화 올립니다.
1: 예, 오늘까지 진행하는 특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구를 사면 20가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오늘 지나면 이런 활동이 아닙니다. 이제 예, 놀라게 될 겁니다. 예, 예, 오늘이
0: 예,
1: 제일
0: 예,
1: 큰 우대.
0: 길이 동참에 누르니까 좋지 않니까?
1: 좋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예. 잘 선택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1: 예.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투골테도 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4: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고 근육이 땅땅 치면서 예, 앉아서 따기용 힘들었는데 바른 약도 바르고 먹고 해야 돼. 통증도 없어지고 그 근육이 땅땅이 무쇠서 앉아서 따기 불편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1: 그게 다 풀리죠?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1: 예. 예.
4: 오, 용 좋습니다. 예. 그래, 위라상에 이 골가약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래, 선생님 이번에 우대할 때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15가구 배달받자고 그래요.
1: 예.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대 정책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전화 넣으세요. 예.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누구시오?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어머니가

0: 백사와 지금 센터에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왜 머리랑이 자꾸 어지럽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관심도 있으면 이래서 직무도 걸지 않고 이래서 지금 백사방 선택에 써봤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많이 나사진 거 아닙니다.
1: 백사방 그런 데는 효과가 빠릅니다. 예.
0: 그래서 머리 휘미에 그러든지 그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되는 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완성되는 게 이 제품의 간에 콤파치의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제 좀 의사님 그 가슴도 답답하던 그 증상이 좀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오늘 활동 마지막이라니까 좀 장가에 배달받아 좀 오래 단기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이 활동이 오늘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활동은 네. 이제 시초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특대 우대 활동 아닙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그러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사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OTC 국약이 드물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혈 보충을 해주고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머리가 휘어지고 간 콤파 부족으로 나타나는 기혈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저도 두바패를 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저는 어째 썼는가 뭐 예, 무릎이 할말염이 오고 어깨 박수기가 경주염이 온지 오란다. 아무리 약 써도 어째 말을 두째.
1: 아,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 두바패를 나와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시작해 쓴 게 확실히 이게 용도수대다.
1: 그렇죠. 두볼 때는 예.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저기 무릎이 할머니 와서 예, 용고상 물이 타서 많이 고생을 여러 번 왔댔습니다.
1: 예.
3: 이런 게 이거 쓰니까 예, 물이 자연 떠가고 부순게 내리고 긁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를 특히 특점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관절통으로서 부종이 생긴 이런 부종이 콤파치 든든해지는 차 안에서 부종이 쫙쫙 소변을 통해서 빠집니다. 예.
3: 예. 그래 그런지 이 무슨 게 싹 내니까 무릎이 예, 굽히기도 하고 예, 걸기도 매우 가볍습니다. 예.
1: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입니까? 저 운동하기도 용허랍니다.
1: 예. 그렇죠. 예.
3: 그래서 밸런스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3: 예. 경구염은 예, 이 약 수태 썼습니다. 어깨 머리도 못 감지 옷도 입기 바쁘지 해서 약을만 했었는데 대비 위로사가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고생하던 중에 이 선생님 강의 듣고 두고 배를 쓴 게 먹고 바르고 안 말할까 이래까 효과 어찌 빠른지 이상도 기쁜 게 없습니다.
1: 그럼요. 바로 예. 그 말씀이 아주 적당합니다. 예. 예.
3: 저 확실히 일어나놓고요. 옷을 입기도 좋고 예. 머리 감기도 이전에 머리를 못 감았어요.
1: 예.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이번에 이 두어패로에 또 오늘이 마지막 활동이지 또 영 두 개 명절을 위해서 저기 상품도 주고 저 뭡니까 약을 많이 주니까 많이 싸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죠.
3: 싸놓고 이럴수 때껏 써야 되죠.
1: 아 뭡니까?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네. 다른 장기 특히 위에 영향 주지 않으면서 치료과가 좋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위에 부담이 가거나 간과 콤파치에 부담이 가거나 이러면 발명 특허를 국가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예. 발명 특허까지 나왔다는 건 실은 예. 없고 쓸 수 있는 좋은 치료 제품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래 오늘이 주문에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501-775번에 전화하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히 계십시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서 너무 힘든 분들이 기본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고 앉아만 텔

0: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임신은 편한 것지만 해도 점차적으로서 근육이 다 위축되고 그리고 관절통 후 관절통대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는 복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락이 수통되니까 통통이 해결받습니다. 막히니까 통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락이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이 수통되는 캡슐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통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육지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에 속하고 인체가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됐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 다리는 매개 한 개 다리가 몇천 개의 발덩기를 담당할 정도로 여섯 개 다리니까 몇천 개의 이런 해당하는 발덩기를 달아놓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지간한 계단을 쫑쫑쫑 내리고 쫑쫑쫑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 노년계에 들어서서는 단순히 운동해서 좋은 그 흥분증보다도 그로 인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회복하게 주는 그 작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에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을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위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내주게 되어 있고 수분이 충분하게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소염 역할, 묵은성 염증,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관절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이라는 알아주는 제품이고 오늘까지 하는 특대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에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은 교원절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리는 날을 맞이해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따뜻한 동화,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꾸준히 배우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 곁에서 함께 배움을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의 일과와 레이 바른 감사 표현 방법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소통 능력을 키우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작은 그림책과 선생님의 따뜻한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 학교에 수진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글 읽는 게 느려서 책 읽는 시간이 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술술 책을 읽는데 자꾸 단어를 헷갈리니까 스스로 부끄럽고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어문 선생님은 수진이를 조용히 불러서 예쁜 그림책 한 권을 권해줬어요. 수진아, 글은 하루아침에 잘 읽는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같이 읽어보자. 그 뒤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은 수진이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헛갈리는 글자를 부드럽게 알려주고 이야기 속 인물들의 형상을 같이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수진이가 실수해도 선생님은 웃으며 격려를 해줬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수진이는 친구들 앞에서 그림책 이야기를 멋지게 들려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수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고 지켜준 것이죠. 수진이는 교원절을 맞아 직접 그린 카드를 만들어 선생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네, 선생님들의 따뜻한 경대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 정말 따뜻하죠. 선생님들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바른 마음을 갖도록 꾸준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평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작은 배려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우리 곁에 선생님과 교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교원절과 선생님에 관한 알찬 상식을 알아볼게요. 교원절은 선생님들의 노고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친구들의 생활을 관심해주고 동학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의 바른 성장을 지켜주신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비싼 선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직접 쓴 감사 편지, 예쁜

예쁘게 그린 카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자세,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또 평소 선생님께 레이 바르게 인사하는 습관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친구들, 진심이 담긴 감사는 그 누구에게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교원절에 선생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들의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합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하은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하은이에요. 교원절을 맞아 담임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 쑥스러워서 감사한 말을 직접 하지 못했는데 편지에 어떤 이야기를 적으면 좋을까요? 네, 한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충분히 고민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말로나 글로 표현하는 게 쑥스러워서 어려워하는데요. 별이 언니도 어릴 때 선생님께 편지를 쓸 때 어떤 말을 써야 하지? 하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에 거창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평소 선생님께 감동받았던 작은 일을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신 일, 모르는 문제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일, 격려해 주셨던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 다짐하는 말도 함께 적으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은 친구 본인의 진심이에요. 짧은 글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선생님께 큰 감동을 줄 수가 있답니다. 네, 쓰고 난 뒤 직접 선생님께 전해드릴 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하은 친구의 따뜻한 편지를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주제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실수를 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르침과 따뜻한 위로를 주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많은 친구들의 각기 다른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꼬마 탐정이 돼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이에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힘든지 잘 들어줍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느리게 배워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선생님의 큰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도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배우기도 합니다. 서로 배우고 아껴가는 관계가 바로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따뜻한 인연인데요. 이 세 가지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선생님들이 우리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비밀이랍니다.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선생님이 키워주죠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교원절 특집 꼬마라조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해 두세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친구들 다음 꼬마라조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0: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2번째 시간입니다.

0: 후은예씨가 다가오자 탄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총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여대조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차았다. 땀에 절어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오후 4시 왕계상이 공격 신호를 보내왔다. 가슴 벅찬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었다. 기관총과 중기관총이 그 소리에 맞춰 강 건너편으로 사격을 부구었다. 양쪽 부대는 발을 구르며 함성을 질렀다. 하늘과 땅을 메울 듯한 소리에 전사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22명 돌격대원들이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키가 작은 요대주지만은 이날따라 크고 듬직하게 보였다.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원들을 쭉 훑어보고는 낮지만은 힘있는 소리로 말했다. 자, 갑시다. 요대주는 굵은 쇠밧줄을 잡고 집신을 신은 발로 쇠밧줄에 올라섰다. 쇠밧줄이 흔들리면서 몸이 휘청거리었다. 17살 되는 노적 소년이 뒤를 따랐다. 자시의 오두막에서 주총사령에 직접 입대를 허락했던 양각이었다. 다른 대원들도 쇠밧줄을 하나씩 붙잡은 채 발을 옮겨 디디며 앞으로 움직였다. 어떤 이는 몸을 숙여 번들번들한 쇠밧줄을 가로타고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적들이 총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총날이 쇠밧줄에 맞아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전사들에게는 그 총알이 보이지 않았다. 총알보다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강물이 더 무시무시하였다. 양상문은 쇠밧줄을 타고 가는 전사들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귀가 먹을 듯한 물소리와 자지러진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흔들거리는 쇠밧줄을 따라 휘청거리는 전사들처럼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쇠밧줄 위에서 휘청거리거나 흠칫하는 전사들을 보면은 자기 팔밑도 휘청거리는 듯 하였다. 양상문은 맨 뒤에 처진 전사를 눈여겨보았다. 얼마쯤 기어가다가 멈추어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던 그는 얼굴이 해쓱하게 찔리었다. 자세히 보니 지난해 5차 반포의 토벌 때 입대한 전사였다. 땅을 나누어 받고 고운 아내까지 맞아 편히 살고 있다가 소베트를 지키겠다며 열암은 청인들과 함께 홍군에 들어왔다.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노래도 잘 불렀다. 사병위원의 일도 열심히 하였다. 부대가 소베트를 떠날 즈음 아내가 그를 만나러 왔지만 때마침 일보로 나가고 없었다. 이튿날 부대가 출발할 때야 그는 배웅하러 나온 아내의 얼굴을 잠깐 볼 수가 있었다. 아내는 그러면 성전한 다음에 다시 봐요 하고 시원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쉽기 그지없었다. 장전기를 오른 후에도 그는 자주 정치위원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쩌면 강서 옛 근거지로 돌아갑니까? 그러던 그 전사가 지금 맨 뒤에 처지는 것이다. 그때 다리목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누가 물에 떨어졌다! 다리 위에 있는 전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리목에 서 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 침착해!
0: 멀리서 위험에 찬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료대조의 목소리였다. 료대조는 전사들을 한 사람씩 돌아다 보았다. 대오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전사들은 다시 느릿느릿 앞으로 움직이었다. 맨 뒤에 가던 전사가 보이지 않았다. 맨 앞에 서서 가는 전사는 얼굴이 검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강서 광장 사람인데 적들이 광장에 들어왔을 때 온 집 식구가 죽고 시집간 누나만 남았다. 그는 집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을 울었다. 그 뒤로 벗짐에 꼭 누나가 삼아준 신을 놓고 다니었다. 언젠가는 신이 없어 맨발로 행군을 하면서도 그 신은 신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도 그가 메고 있는 자그마한 보침 안에 그 신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강물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건뜩 쳐들고 커다란 도마뱀이 기어가듯 빠르게 나아갔다. 두려움을 덜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아서 그러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돌격대원들 가운데서 가장 날래 보이는 사람은 양각이었다. 그는 쇠밧줄 위에서도 원숭이처럼 재빨랐다. 심지어 련장의 허리춤에 잘못 끼워져 있는 물건을 바로 넣어주기까지 하면서 침착하게 움직였다. 좋습니다. 대단해요. 마침내 건너가고 말았군요. 왕계상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손수건은 땀으로 후줄근했다. 양상무도 참았던 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쳤다. 불이야! 불이 붙었다! 건너편 다리목에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주황색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세차게 번지었다. 적들이 홍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불을 지른 것이 분명하였다. 다리목에 다다른 료대주와 전사들은 당황해놨다. 쇠밧줄 우로 기어가던 돌격대원들이 멈추었었다. 멀리서도 전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위기 일발의 시각에 양성무가 사창을 높이 휘두르며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치었다.
2: 동지들, 승리가 눈앞에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돌격하라! 돌격하라! 돌격하면 승리한다!
0: 다리목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쳤다.
2: 당황하지 말고 돌격하라!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격하라! 돌격하라!
0: 돌격대원들은 서서히 침착함을 되찾았다. 료대주가 고개를 돌려 뒤에 대고 뭐라고 소리를 치더니 등에 맨 큰 칼을 쑥 뽑아들고 앞장서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불빛 속으로 료대주가 모자를 휙 벗어버리는 모습이 보이었다. 모자는 불길을 휩싸여 대두하로 떨어지었다. 다른 대원들도 잇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윽고 다리목 둘레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격대가 길을 열자 3년은 먼 널판자를 재빨리 건너편 다리목까지 깔았다. 양성무가 부대를 거느리고 널

누대주와 돌격대원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다리목과 이어진 거리에는 낡고 허름한 점포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 자그만 거리에서 육박전이 벌어지었다. 적들은 료대주와 돌격대원들을 둘러싸고 거세게 반격했다. 하지만 양성무가 거느리는 부대가 곧 뒤따라왔다. 홍군은 또 세 차례 격전을 치르고 마침내 적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적들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적들을 뒤쫓는 종소리가 저녁바람 속에서 사라져갈 무렵 동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로종교를 비추어 주었다. 다리는 차가운 은빛으로 번쩍이긴 했으나 마치 가볍게 들여온 해먹인 양 더는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았다.

0: 송군 일사를 거느리고 동쪽 기슭을 따라 전진하던 유백승과 서병진은 자정이 지나 도착을 했다. 적 두 개를 무찌르고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몹시 지쳐 보였다. 누백승은 앉자마자 말했다.
1: 뭐 마시는 게 없습니까? 아무거나 좀 얻어다 주세요.
0: 호위병 백동무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 동네 제일 맛있는 거라야 달걀 국수일 텐데요.
1: 좋습니다.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0: 호위병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유백승이 양성무에게 말했다.
1: 우리 다리를 보러 갑시다.
0: 양성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일행은 오래되고 낡은 거리를 지나 다리목에 이르렀다. 마침 휘영청 밝은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 얼랑산 꼭대기에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다. 노종교는 길다란 몸을 늘어뜨리고 강무에 걸려 있었다. 유백승과 서병진은 널판자를 밟으며 다리 우를 천천히 걸었다. 발 밑으로 세차게 흐르는 대도하를 내려다보다가 가끔 걸음을 멈추고 서리발처럼 차가운 쇠밧줄을 만져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리 한가운데 이르자 류백승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쇠밧줄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 한걸음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발을 세 번 구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1: 로종교여, 로종교. 너를 손에 넣기 위해 우리 홍군이 목숨을 걸었단 걸 아느냐? 이제는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0: 서병진도 감회스러운 듯 말을 받았다.
1: 그래요. 중국 혁명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0: 양성무와 류백승, 서병진은 동쪽 다리목에 서 있는 높은 돌비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양성무는 그들에게 이 비석은 제갈량이 오래 로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간 이야기가 적힌 비석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류백승이 말했다.
1: 우리도 비석을 세워 우리 홍군의 영웅들을 기려야겠습니다.
0: 서병진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밤이 깊었다. 대도하의 물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대도하는 건넜으나 앞으로 나갈 길마다 위험이 가득 차있다. 혁명자의 담량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디기 어렵다. 홍군 사탄이 노종교를 탈취한 이튿날 림표가 거느린 홍군 제2사와 군단 직속 부대도 도착을 하게 됐다. 주울레와 주더, 모태똥도 차례로 그 자그만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 이 며칠 노종교는 역사상 가장 번화한 날을 맞게 됐다. 천군만마가 노종교의 웃음을 던지며 장정을 시작한 뒤로 가장 험한 강을 흔들거리면서 건넜다. 국민당군의 대도와 방어선은 홍군에게 노종교를 빼앗긴 뒤 무너지고 말았다. 류문휘가 이끄는 24군은 천전일도로 물러섰다. 성도에 있는 국민당 참모단은 양삼에게 몇 개 려를 보내어 형경

방어선과 전전, 로산 일대의 방어선을 치라는 급전을 보내왔다. 주황홍군은 석달개가 겪은 것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났는지라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장정을 시작한 뒤에 지금까지 7달이 넘도록 날마다 행군을 하고 싸우느라고 주왕홍군은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함께했던 전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짐에 따라 부대는 갈수록 기세가 줄어들었다. 전사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바로 이때 강한 형제 부대가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들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랑산은 노정성 곁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200m가 되었다. 부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다 보니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대도하가 가는 뱀처럼 아스라니 멀어 보이었다. 부대는 원시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져서 좀채로 볕이 들지 않았다. 숲속은 하루 종일 어둠 침침했다. 발밑은 해묵은 나뭇잎들이 두툼하게 깔려있어서 푹신푹신했다. 어떤 곳에는 빗물과 썩은 잎이 고여서 매캐한 곰팡이가 풍기였다. 길을 막고 넘어져 있던 구목을 넘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치우지 않으면 너무 갈 수가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설, 남독 서태원,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주위에는 부모, 자식 간 사이가 화목한 가정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끈끈한 가족애를 노래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영애 씨의 수필 내 집은 어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 집은 어디? 신명예. 드디어 기차에 올랐다. 몇 며칠 쓸고 닦고 씻고 분주한 마라톤은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제는 침대석에 누워 모든 일에서 힐링되는 행복한 19시간을 누리면 된다. 기차 침대석은 분주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한 강태공의 낚시터였다. 길이 1.8m, 너비 0.6m 이 자그마한 공간에 부득이 자기를 가두었으니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래서인지 나는 이 시간들이 무척 좋았다. 바쁘거나 힘들 때면은 19시간이나 되는 이 호강이 막 그리워질까도 했다.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가을의 전해를 누비며 부지런히 달리었다. 고르로운 동금을 타고 내 몸속에는 언영 외부 소음에 대한 잘한 기능이 이루어지었다. 그런데 왠지 침대에 누운 지 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그냥 무겁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도 그냥 즐겁지가 못했다. 예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은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만 이어져 갔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홀가분함이 아니라 반대로 내 집을 떠나가는 무거움이었다. 왜지? 벌써 세 번째로 다녀가는 길이다. 1년 전 아들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 역시 부득불 남아하는 부모님들 대리에 끼우게 됐다. 기차에서는 늘 비슷한 처지의 승객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나 또래의 승객들은 거기가 나처럼 아들애나 딸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러 먼 여행길에 오른 터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아들애는 늘 내 눈에 안쓰러웠다.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겠지 하며 외면을 하다가도 생면부지에 땅에서 친인 하나,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버텨가는 아들애를 생각하면 생활상으로 남아 위안이 되고 싶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사업상 생활상 압력이 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바다. 교육개방으로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번영한 대신에 젊은이들은 직업난, 사업난, 빨라지는 생활 절조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압력을 집이라는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싶었다. 젊은이들이 불량한 음식 습관 때문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매일 외식이 위주인 아들의 건강에 목에 걸려 밥이 너무 가지를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따뜻한 집밥이라도 먹이고 싶었고 아들애가 저녁과 밤 동안만이라도 안락한 장소에서 시름 없는 시간을 즐기게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약 반년쯤 나는 꾹 참았다. 초년고생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고생을 좀 시키는 것이 애를 도우는 일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눅자치며 아들애가 자기 절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어주기로 했다. 아들애 역시 잘 이겨내고 있었다. 나는 아마 그게 더 마음이 걸리고 아팠던 것 같았다. 그러는 아들애가 대견스러운 한편 뭔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 났다. 결국 한 번 걸음이 두 번이 되고 이제는 연휴일마다 그 먼 곳을 뛰게 되었다. 처음 아들의 집에 갔을 때는 새집이라고 새집 정도에서만 물품들을 마련해 주었다. 자기 집이 있으면 그때 좋은 걸 장만하지 하며 침대보도 이불도 모두 그만 그만한 것을 마련해 주었고 식기들은 후에 짐이 될까봐 공기 하나 더 사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돈을 마구 썼다. 내 집과 비교를 해볼 때 아들의 집이 너무 초라했던 것이다. 짐이 되더라도 버리고 가더라도 있는 동안만은 아들의 새집도 집처럼 꾸며주고 싶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애가 환하고 깨끗한 집에 들어서며 내 집이구나 하며 가정의 따뜻함과 안온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담해지고 집다워지는 아들의 집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져 갔다.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기차에 올랐을 때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들애가 좋아하는 주먹밥도 그득 마련해주고 옥수수도 삶아서 냉장고에 얼구고 우유도 푼푼히 마련해주었다. 전구도도 환한 걸로 갈아주고 옷까지 들도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모든 일을 완미하게 끝내고 기차에 오른 셈이다. 그런데 왜지? 왜 기차가 떠나자 뭔가 두고 떠나는 느낌이 스멀스멀 다가오는 걸까?

0: 예전처럼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홀가분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반대로 마치 내 집을 두고 일부로 떠나는 듯한 기분이다. 혹시 물이나 새지 않을까?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지? 혹시 어느 전등불을 켜놓은 게 아닐까 하는 등 내 집을 떠나올 때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런 근심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두고 떠나온 아들에 대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더 짓궂게 몰려들었다. 그럴수록 어서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졌다. 어서 빨리 아들의 옆으로 돌아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다. 내 손은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 인력에로 더듬어갔다. 인력을 올리 뒤져 내리 뒤적하며 어느 휴일이 되면 합당할까, 어떻게 첨가를 맞게 되면 좋을까 길게 고민을 하였다. 점점 아들의 집이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내 집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그 결론에 아인해지고 말았다. 그럼 내 집은 어디지? 어느 곳을 내 집으로 해야 할지 처음으로 막연해지는 상황이다. 내가 아들한테로 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아들한테만 가지 말고 자기한테도 와서 밥을 해달라고 우스갯삼아 자꾸 번진다. 남편도 한국에서 새집을 잡고 독식을 하며 일하러 다닌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나는 한 번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남편은 삼복철과 엄동이 되면은 집에 돌아와서 두 달씩 쉬고 갔다. 그때마다 나는 무한한 좌우감을 느끼었다. 내가 마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처럼 자랑스러웠다. 남편이나 대학 다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름 놓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일인가 하며 나름 가슴이 뿌듯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이 달라지었다. 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애가 사회에 진출한 뒤에 때때로 우리는 왜 세 곳에 갈라져야 하는지,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지지고 복구하며 살아갈 길이 과연 없는지 하며 고민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내 집이 어딘가고 방황한 적은 없었다.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어둠을 뚫고 계속 달린다. 기나긴 고민 끝에 내 사유도 점차 한 곳으로 집중돼 갔다. 세 식구가 세 곳에서 각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허무한 상황을 종결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그토록 성스럽게 지켜가던 내 집을 내놓는 길이었다. 아들에는 이제는 영영 내가 굳건히 지키던 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부도 아마 아들애를 따라 가야 할 것 같다. 동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기회와 창조가 불타는 발달한 예언의 지구를 찾아 돈 벌기 좋은 이국 타향을 찾아 수십 년간 떠나고 떠나고 또 떠나가던 것처럼 우리도 머지않아 그 행렬에 끼우게 될 것 같았다. 그 바람에 퇴직을 하면 고향이랑 다니며 글이랑 쓰려던 내 숙구구는 하루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내 집은 과연 어디지?
1: 네, 그래서 작자는 가정을 위해 돈벌이로 외국에 간 남편과 위지에 남아서 사업하는 자식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허무한 현실을 방황하면서 고향에서 살아갈 꿈을 접고 부부가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여 최선혜 씨의 수필, 어머니 수고하신 날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신 날, 최선혜. 큰애를 장가 보낸 이듬해 2월 7일 날 출근을 하느라 금방 지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번호를 보니 큰애한테서 온 거라 이 시간에 웬일이지? 라고 궁시렁거리며 전화를 받으니 느닷없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오늘은 어머니 수고하신 날이잖아요. 저희 신랑 이쁘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유쾌하게 보내거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열 달 잉태의 고비를 무난히 넘기고 여러 시간의 진통을 이겨내며 아들애를 낳은 날이니 그날은 내가 수고한 날이 맞았다. 근데 그때까지 나는 애들의

생일날은 내가 수고한 날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내 생일날은 친정어머니가 수고하신 날, 남편의 생일날은 시어머님이 수고하신 날이라는 것을 감감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아니, 나뿐이 아니라 나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님, 나아가 이 세상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의 생일날은 자기가 수고한 날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온 것 같다. 엄마로 됐다는 긍지감이 커서였을까?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세상 어머니들은 고생스레 낳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보다 훌륭하게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히 보내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그 자식들이 태어난 날이 돌아오면 귀빠진 날이라며 없는 살림에도 모든 해수고야 시름을 놓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일종 전통이나 습관으로 굳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철부지 시절에는 생일만 손꼽아 기다리게 됐고 성인이 된 후에는 어머니의 로고를 얼마간 헤아리면서도 앞가림만 잘하는데 만족했나 보다. 그래서 나도 애들 생일이면 곁에 있을 때는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외에 담은 얼마라도 쥐어주면서 하루만은 마음껏 놀도록 해주었고 그 애들이 집을 떠난 후에는 명심해서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면서도 자기 생일날은 남편이나 애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 어머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기는커녕 거의 해마다 생일 전날이면 되려 어머니로부터 내일은 내 생일이네라, 색다른 반찬이라도 해먹으렴 라는 인사를 받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남편 생일이면 친구들을 정해 술상을 차리고 떠들썩하게 지내면서도 줄곧 한 집에서 살아온 시어머님한테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지 못했다. 큰 아들을 장가 보낸 후 아들의 생일날 며느리한테서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수고하신 날이라고 인사를 받으면서 나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됐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별탈 없이 자라주고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데 또는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도 제 힘으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데 감사해야 하고 자식들은 낳아주고 키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부모들을 항상 감사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 부부간에 많지 않은 로임으로 시어머님까지 다섯 식구가 빠듯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해보도록 조건을 창조해 주지도 못했다. 큰애가 수학교 5학년에 다닐 때 평양 견학의 기회가 차려졌지만 빚을 내면서 보낼 수도 없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둘째는 손가락이 유난히 길어 피아노 연주를 배우기에 적격이었지만 중학교에 갈 때까지 그 애에게 그런 천부가 있는 줄도 몰랐다. 대신 우리는 애들을 마음이 후덥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레이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백만금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끔 해주기에 주의를 돌렸다. 그 보람이라 할까?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보살피고 동생을 챙기는 습관을 키우며 자란 큰애는 장가를 가더니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 이쁜 집만 골라하느라 극성을 부린다. 크고 작은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 또는 집에 일이 있을 때면 사전에 돈을 고자에 넣어놓고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는 건 물론 군사학원에 다니는 동생의 용돈을 자기들이 전담하고 노트북도 사주면서 나름대로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느라 윈심을 썼다. 3년 전 내가 성대질환 때문에 전화도 제대로 걸지 못하게 되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대련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진찰을 받게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연속 3개월간 약을 사서 붙여보냈으며 그래도 별로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왕복 비행기표에 기타 비용까지 대주면서 한국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줬다. 그리고 어쩌다 집에 올 때면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29인치짜리 색 텔레비가 화면도 작고 구식이라며 우리가 출근한 사이 42인치짜리 액정 텔레비전으로 바꿔놓기도 했다. 그런 애들이 기특해서
우리는 가을철이면 무며 가지 풋고추를 말려주고

고춧가루, 고추장에 마늘 김치까지 공급하면서 후군 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아들을 장가 보내면 팔촌이 된다는 설법이 많이 돌고 있는 요즘 세월에 아들 생일날 며느리로부터 신랑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으며 사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차려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총각으로부터 사내 대장부로 승진하고 나서 더구나 성숙돼가는 큰아들과 노동벌처럼 부지런히 일하면서 맏며느리 역할을 착실히 하는 며느리가 너무너무 대견하고 고맙게만 느껴졌다. 또 뭐든지 자꾸만 더해수고

네, 아들은 장가 보내면 팔촌이 된다는 설법이 돌고 있는 요즘 시댁에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착한 며느리 역할을 담당하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그런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고부가는 물론 시댁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식들에게 뭐든지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며느리 형상이고 화목한 고부지간이 아닐까요?

0: 이어서 리현숙 씨의 수필 나의 꿈나무엔 아드레가 맺혀 있었다를 감상하겠습니다.
1: 나의 꿈나무엔 아드레가 맺혀 있었다. 리현숙. 간밤에 나에게도 꿈은 있다라는 방송을 듣고 장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용인즈 한국에 갔다 아들을 위하여 귀향한 엄마의 이야기였는데 어쩌면 꼭 나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서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다. 지난 2012년 11월 나도 글 속의 여인처럼 어린 아들애와 사랑하는 남편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갔었다. 결혼하여 10여 년을 단 하루도 남편과 아들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나인지라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개념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보스 대기실에 앉아서 보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을 다했다. 그중 제일 시름이 놓이지 않은 것이 아들애였다. 친정 엄마에게 맡겨놓았지만은 그래도 시름이 놓이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알키라면은 어쩔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말을 모르는 엄마는 속수무책일 것이고 숙제는 또 누가 지도해 줄 것인지 학원은 또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것인지 5만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집 전화번호였다. 핸드폰 받기 바쁘게 전화 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마, 워, 카이스 샹니라. 한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는 왕왕 울면서 한호로 소리를 쳤다. 겨우 얼려서 떼놓고 나온 아들애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뭐라 할 말이 없이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이어서 꽉 막히는 숨을 참지 못하고 컥컥하며 반말이 흐느낌을 뱉어내던 나는 이내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나는 그 자리에 몰아앉은 채 울어버리고 말았다. 이어서 엄마가 전화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애를 달래는 소리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애처롭게 들려왔다. 당장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고 싶었다. 전화가 단 1초라도 더 이어졌더라면 정말 다시 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는 이내 끊어졌고 컴퓨한다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얼마쯤 앉아있다가 나는 끝내 버스에 올랐다. 한국에 도착하여 절주빠른 한국 생활에 적응되지 못하여 나는 고생에 막심했다.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달아다녀도 뒤통수에 동작이 느리다는 과장님의 욕설을 달고 다녀야 했다. 그런 고된 일상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은 떨어지지가 않았다.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해만 같다. 울지는 않나? 알지는 않나? 원래 편식하는데 반찬을 뭘로 해주는지 새 옷을 살폈을까? 키는 더 컸나? 아들에 대한 만사가 그리웠고 만사가 걱정이 됐다. 어쩌다 화상 채팅을 할 때면은 아들에는 엄마에게 노래를 해준다고 야단이었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우리 엄마 높은 사랑 하늘 같고 우리 엄마 깊은 사랑 바다 같아요. 세상에서 엄마가 좋아 엄마 있는 아이는 보배 같아요. 그런 노래를 할 때면은 주책 없는 나의 눈물은 또 바다를 이룬다. 그럴 때면은 옆에 있는 조카애가 애 앞에서 울면은 어떡해요 하면서 카메라를 꺼버린다. 까매진 화면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소리내 울어버린다. 아들애와의 화상 채팅이 끝나고 나게 되면 나는 백화상점으로 가서 아들애에게 보낼 물건을 산다. 라면, 새우깡, 김,

사탕, 과자 등 식품으로부터 시작해서 크레파스, 연필, 연습책 그리고 각종 희귀한 장난감, 옷들을 한 꾸러미 사서는 중국으로 보낸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보내버린다. 그렇게 5개월쯤 지나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요즘 아들애가 신경질이 퍽 늘었다는 것이었다. 쭉 하면은 화를 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울어 번지고 그래서 남편이 욕하면은 아예 왕왕 울어 채낀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엄마가 손주 아까워서 남편을 욕하고 같이 울고 하는데 완전 전쟁마냥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나를 귀국하게 하려는 욕심이라고 방심을 했는데 얼마 후에 엄마와의 통화에서 나는 문제의 엄중성을 느끼었다. 아들애가 엄마가 안 들어오는 원인이 전부 외할머니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엄마들이 자식들을 돌아오라고 하면 다 돌아오는데 외할머니가 엄마를 돌아오라는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안 돌아온다면 그럴까면 큰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야단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집으로 안 돌아오면 학교로 안 가고 공부도 안 할 것이고 아파도 약도 안 먹을 것이라는 것이다. 엄마의 말에 나는 퍽 놀랐지만은 그래도 잠시 방황을 했다. 십자수가 처음으로 유행될 때 제일 처음으로 돈나무를 수놓았던 일이 생각이 났다. 수놓은 다음 돈나무에 가지마다 1원짜리 5원짜리 돈을 꿰매어 놓으면서 장차 이 돈나무에 돈이 가득 열릴 것이고 그때면은 나의 모든 꿈들이 현실로 될 것이라고 남편과 농담 반 진담 반 했던 말도 생각이 났다. 한 달만 일을 하게 되면은 아들의 1년 소비는 걱정 없고 반년만 일을 하면은 엄마에게 부러워하는 안마 의자도 사드릴 수가 있고 2년만 일을 하게 되면은 남편에게 멋진 자가용도 선물할 수가 있고 5년만 견지하면은 미래의 아들의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건데 돈 나무에는 그렇게 돈뿐만 아니라 꿈도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꿈나무의 제일 큰 꿈이 바로 나의 아들애였다. 장밤을 나는 반짝이는 금전과 빨간 파란 꿈들 속에서 헤맸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한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귀국을 결심했다. 아들애와의 5개월 만에 상봉은 나의 상상 밖이었다. 목을 그르앉고 울 것인가 아니면 주워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을 해봤지만 문을 떼고 들어오는 나를 본 아들애는 침실로 쑥 들어가 버렸다. 순간 내 마음이 쨍해났다. 이어 칼로 도리는 듯 아파났다. 아들의 부복이었고 무언의 심이었다. 다행히 며칠 만에 아들애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나는 진짜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단지 5개월이었기에 아들의 마음이 그 정도에서 풀렸지 5년이었더라면 꽁꽁 얼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돈으로 녹여낼 수가 있었을까. 지금은 남편을 챙겨서 출근을 보내고 아들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으로 일상을 보낸다. 올해 9살인 아들애는 학교를 지척에 두고도 차가 많아서 위험해서 혼자 못 가요. 길을 잘 몰라요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한다. 그만큼 한시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아들애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들애를 모질게 뿌려치고 한국에 갈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으로 혼자서 웃곤 한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단조롭고 무미할 때가 많지만 아들의 곁을 지켜준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작자는 그래서 돈벌이보다 자식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여 돈벌이를 포기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자신의 처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화목한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벌이에 나선다는 이유로 또 외지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로 가족 성원들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가정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도 가족 성원들이 한데 모여 화목하게 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달달이 모여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상회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42번째 교원절을 맞아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호가복은 9일 화룡에서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호 광범한 교육 일꾼들에게 명절 축복과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시 고급 중학교를 찾아 특색 교과 과정, 교실 수업 개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잡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상정치 수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큰 주제를 잘 설명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학생들이 중화민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중화문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교도처와 화학조를 찾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원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가봉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결부에 훌륭한 교원이 학생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교육사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교단에 깊이 뿌리 내리며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 육성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성을 다해 지식을 가르치고 의문점을 풀어주어 매 학생이 세심한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인재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중탁과 사회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화룡시 실험소학교는 1925년에 설립돼 학교 운영 역사가 유구합니다. 호가봉은 학교 역사관을 돌아보고 무용, 서예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학교 단계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관건 시기이기에 정성 어린 인도와 세심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0: 교육법칙과 손해나동의 성장법칙을 지키고 알기 쉬운 언어로 중화민족 역사를 똑똑히 설명하며 민족단결 이야기를 잘해 아이들 마음속에 중화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중화민족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깊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학교 1층 대청에서 호가봉은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격리를 표하고 즐거운 교원절을 보내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봉은 모두가 교육을 사랑하는 굳은 신념과 명리를 담담히 대하는 지조를 견지하면서 학문으로 학생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인애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보살펴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키워내라고 경례했습니다. 위문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인재 육성의 신성한 전당이고 교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영혼의 공정사입니다. 전주 광범한 교육 일꾼들은 교육사업이 변강민족 지역 지능 발전에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습금형 총석에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며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초심을 지키고 고상한 도덕 기품을 함양하며 전문 자질과 능력을 높여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꿈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시종 교육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고 교육사업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높은 자질의 전문화 교원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일선 교원들을 관심 배려하며 교원들의 직업 영예감, 성취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광범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게 해야 합니다. 부조정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의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고 주당이 서기이며 주당이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의 조제하에 9일 주당이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중앙 당건설사업 지도소조회의, 성당의 당건설사업 지도소조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학습 교양 전개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고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 당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것은 당 중앙이 당의 20기 사정전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 포치이자 올해 당 건설사업 중요 임무입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 조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속 있게 학습, 조사, 시정, 재반 임무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실적관이 인심에 깊이 자리잡고 문제 조사, 시정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성 수양이 단련되고 정무 행위가 지속적으로 규범화됐으며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성과가 뚜렷해 학습 교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평 총석이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당 중앙과 성당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학습교양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시정 분발 진취하는 정신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담당 자귀하고 책임을 다해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근본을 다지는 것을 견지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평 당 건설 사상, 당의 자아혁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이 중요 사상,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금평 총석이 중요 론술, 당 작품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이 중요 론술 등 내용을 깊이 학습 터득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 여의, 정신실질,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터득하고 사상의 탄계를 부단히 조이며 가치의 총좌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한 당성을 연마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당성의 높이에서 차이를 검시하고 근원을 깊이 파헤치며 왜 입당했는지, 간부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정무 도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시종 마음을 바로잡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품고 자중하며 작은 일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일상에서 자신을 부단히 완선하며 고상한 정절을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그릇된 풍조와 기풍을 배격해 정직하고 소박한 도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으며 사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틀어지는 것을 견지해 실적관 편차 문제를 조사 시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조짐성 문제를 상시적으로 검시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순시순찰, 심계감독, 회계감독, 통계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부하고 독촉검사, 조사연구, 대중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해 조짐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 발견해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 아직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면이 넓은 난제는 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합심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이미 시정한 문제는 제때에 되돌아보기를 전개해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해결해야 합니다. 새 간부가 옛 장부를 외면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자원 유효, 미완공 대상, 신서 현안 등 중점 난제를 주시하며 분류별로 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해결하도록 교양 인도해 난제를 해결한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표본 동치와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견지해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학습교양 과정에서 얻은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상의 부족점과 기재상의 허점을 깊이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보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의에 맞지 않는 규정은 폐지해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실적권 편차를 바로잡는 사업에 따라야 할 규정과 근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간부 감독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관리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며 권력 운행의 관건고리를 조시해 간부들이 형식과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홀시하거나 단기를 중시하고 장기를 홀시하며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시하고 잠재적인 실적을 홀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때에 귀띔하고 주의를 주며 편차를 바로잡고 시정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히 심사하고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각급 순찰, 실적평가, 직무보고, 정견보고 등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적권이 바르고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간부는 선진평이 승진 임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함부로 일하며 거짓으로 일하는 간부는 제때의 면담에 주의를 주고 통보 비평함으로써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선명한 인재 등용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대상건설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시간과 정력을 대상건설 투자 확대 산업발전에 집중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상을 유지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활용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중국 남수북쪽 집단 신에너지투자위원회사 당위석이며 리 사장의 후사종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이고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준공되면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높이게 됩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

무시하고 주체공사 입찰진척을 다그쳐 대상 건설을 빨리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3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주시 예량급 정부는 일선회가 현장에서 사물을 보면서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각종 난제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을 한정해야 합니다. 주시 예량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하고 상급의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상급과 연계하며 전담 인원을 배치해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상이 정해진 시간에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지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생물의학 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 산업이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관건 경주로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준공돼 조업하면 생물의학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표준에 엄격히 따라 시험 생산을 해 대상이 하루빨리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해 실외 도감망 부설, 실내 바닥 시공 작업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조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시 예량급 정부는 기업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동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상황 정밀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동결 건조편, 상황 자작나무 음료,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 조업한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하루빨리 조업하길 바랍니다.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하며 제품이 더 많은 유명 체인점, 음식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기 추진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장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무 리마삼 천톤 시경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주로 균류 배양 공장, 인삼 정밀 가공 공장 등 부분을 건설해 꽃잎 버섯,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고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사업을 잘 들어주어 일기 대상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화룡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단단히 들어주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고 조속히 효익을 내게 해야만 산업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발전 기반이 더 안정되며 도약 주월의 후속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룡시는 실물 경제가 취약하고 투자 유치 분위기가 짙지 못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상적으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존재하고 압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 유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등 부족점과 취약점을 큰 힘을 들여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낙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금,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난제를 백방으로 해소해 아직 통계에 납입되지 않은 대상은 하루빨리 납입시키고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을 다그치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을 통괄적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각종 정책 기회를 다잡고 흥변부민 6가지만 건설, 민생개선과 도시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보장을 정밀하게 하며 요소 조건을 구전하게 갖추고 신청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대상의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서기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을 견제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서둘러 움직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흥 에너지 비축, 중약재, 문화관광, 자동차 부속품 등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하며

0: 비축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을과 겨울철 류행성 감기 예방통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먹전 우리주 류행성 감기 백신 예약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6개월 및 그 이상 연령대에 접종 금기 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현지 예방접종 부문에서 자문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간은 외래 진료 통지를 기준합니다. 더문시 수무집단유한회사는 9일 계획성 단수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원인은 2차 물공급 펌프소 청소입니다. 광범한 물 사용호들이 사전에 물을 비축하기를 바랍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 우리 주 각급 부문에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사업에 힘을 기울여 평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소식들과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층치리 혁신 소식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 중급이민법원의 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동원 배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안전하고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평안 중국,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악세력 관련 범죄의 새로운 추세와 특징에 대응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주 법원이 이 전문 투쟁을 중대한 정치적

의무로 삼아 사상적 자각을 높이고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을 타격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황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서 파악을 강화하며 재산 타격 자금줄 끊기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목표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민법원의 결의에 이어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이 같은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각 파출소를 조직해 법치 선정과 단서 파악 업무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가정 방문 위챗그룹 발송, 현장 질문 대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신형 폭력배 악세력 관련 범죄의 특징을 설명하고 단서 비밀 보호 제도와 신고 보상 정책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보복 우려가 있는 대중을 위해 관련 정책을 중점 해석하고 권익 보장 사항을 세밀히 답변했습니다. 또한 사회구역과 연합해 그물식 조사를 하고 단서별 전문 장부를 구축해 등록 조사 및 피드백까지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전민 공동치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한편 화룡림구 기층인민법원에서도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동원 배치회를 열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간부가 냉정한 인식을 유지하고 심리집행 주요 책임 업무에 초점을 맞춰 모든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관, 증거관, 절차관, 법률적 연관을 엄격히 지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 중인 사건, 이미 심리한 사건, 민원 신고 등 세 가지 통로를 집중 배제해 폭력배 악세력 단서를 선별 조사하고 조직 지도와 책임 리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층 치리 혁신 소식입니다. 동원시 공안국 신화국경파출소는 새로 배치된 지능 로봇을 일선에 전면 투입했습니다. 사람과 기계의 연동 순찰을 통해 국경 통제 방어선을 견고히 하고 24시간 지능 감시로 인공 순찰의 취약점을 보완해 국경 순찰 밀도와 정밀도를 현저히 제고했습니다. 또한 로봇이 대중과 관광객에게 국경 통행 규범과 안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고 폭력배 악세력 척결 관련 문의에도 응답해 전민이 참여하는 선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안도 국경 관리대대의 활동 소식입니다. 안경국경관리대대에서는 관할구역에 내려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선전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위챗그룹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반조직 범죄법과 관련 정책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국경검사소의 일선 검찰 우위를 살려 통행과 인원과 차량 검사 시 법치 선전을 병행함으로써 선전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면 보장을 실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수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현황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층 치리 혁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가을에 이 황금의 수확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은 수확이 계절인 만큼 우리도 농촌 곳곳에서는 이 농기계 사용이 가장 빈번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논밭마다 콤바인, 트랙터, 옥수수, 콩수확기, 과수, 운반차 등 각종 농기계의 움직임이 분수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농기계의 관리본서 농기계의 보급과의 현애선 부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수확철 자주 겪는 위험 상황과 안전수칙 그리고 만약에 사고시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가을철 수확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고봉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특히 농기계가 도로를 달리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철 본격적인 사용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점검 사항이 있다면요? 말씀 주실까요?
1: 네. 가을철 농기계 사용해서 길에 나서기 전 농기계 운전수들은 기름만 확인하고 안전은 챙기지 않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0: 네.
1: 농기계 사용 전 농기계 관리자는 4대 핵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0: 네.
1: 이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선입니다.
0: 네.
1: 브레이크 페달 작동 테스트를 통해 페달 행정이 정상이고 걸림돌이 없는지 브레이크 오일 액유가 적정한지
0: 네.
1: 브레이크 슈마 모량이 한계를 넘지 않는지
0: 네.
1: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마모량은 3mm를 넘으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지금은 농기계 규모 경영 허들은 파종을 도맡아 나서다 보니 길에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는 대부분 브레이크 오일 부족
0: 네.
1: 또는 슈 마모가 심해서 주행 전 점검하지 않은 탓입니다.
0: 네.
1: 둘째는 조명 및 신호 시스템입니다.
0: 네.
1: 가을철 황사바람이 많고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큰데
0: 네.
1: 이러해서 운전 시 시야가 쉽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명등

0: 방향, 지시등, 브레이크등, 반사 표지판이 량완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1: 네.
0: 지역을 넘어 작업하는 농기계의 경우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켜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야간 작업이나 농촌도로 주행 시 조명이 추돌, 극힘,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 그렇네요.
0: 셋째로는 타이어 및 타이어 압력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타이어 압력이 변합니다.
1: 네.
0: 각 타이어의 균열, 부풀어 얼음, 못 박힘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1: 네.
0: 제조사가 표시한 표준값으로 타이어 압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트랙터 전륜 타이어 압력은 180 내지 220 kPa이고
1: 네.
0: 후륜은 220 내지 260 kPa입니다.
1: 네.
0: 타이어 공기 부족 또는 부풀어를 경우에는 주행 중 타이어 폭발으로 제어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넷째로는 핸들 시스템입니다.
1: 네.
0: 차 핸들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지, 걸림돌이나 간격이 없는지,
1: 네.
0: 볼 조인트에 풀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가 쏠려 추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도로 주행 전 농기계에 합법 번호판을 붙이고 반사 테이프를 붙여야 하며
1: 네.
0: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1: 네.
0: 지역을 넘어 작업할 때는 농기계 지역 초과 작업증도 발급받아야 벌금을 피하고
1: 네.
0: 자신이 권익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금방 도로에 나서기 전 브레이크와 조명은 필수 점검 항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그렇다면 농기계 정비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 무엇인지요?
0: 네, 농기계 정비 시에는 많은 농기계 운전수들은 편리를 위해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불을 사용하면서 고장 점검을 하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첫째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회로를 정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회로 고장을 배제할 때
1: 네.
0: 전원을 끄지 않고
1: 네.
0: 손으로 만지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철사 구리사를 휴즈 대신 사용하면 과부하로 회로가 소선되어 심지어 농기계 자연 발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로는 연료 시스템 주변에서 불 사용은 금지입니다.
1: 네.
0: 가열철 농기계 연료 탱크가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유로 고장을 검사할 때 라이터로 불을 켜고
1: 네.
0: 유로 탱크를 검사하다 보면 연료가 노출될 경우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부위 정비는 금지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수확기 그리고 체인, 드럼 등 부위의 농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손으로 쌓인 물건을 치우려 하면 부품에 말려 들어가 신체 부위가 상하기 쉽습니다.
1: 네.
0: 정비 시 반드시 농기계를 정지하고 열쇠를 뽑아 회전 부품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가을철에는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시기이고 또 안전 우환이 있으면 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0: 네.
1: 안전 생산이 첫째인 만큼 우리 중시를 꼭 돌려야겠습니다. 우리 금방 도로에 나서기 전에 정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밭 안전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확 시 농기계 작업 환경이 복잡하죠?
0: 네. 네.
1: 만일에 이 두 대의 농기계가 나란히 작업을 한다 할 때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한지요. 또 이 과학적 위험성 고랑과 도둑 주행 시 주의사항까지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수확 시 밭에 농기계가 몰려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거리는 핵심적인 기준선입니다.
1: 네.
0: 그러나 수확기와 다른 농기계의 트랙터겠죠.
1: 네.
0: 다른 농기계가 나란히 작업할 때에는 횡방향 거리는 최소 2m 이상, 종방향 거리는 3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고속 작업 시 속도가 시속 5km 이상일 때는 거리를 1m 더 늘려 4m로 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 중시를 돌려

0: 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사전 소통입니다.
1: 네.
0: 작업진 동료와 신호를 미리 약속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손 흔드는 방법으로 약속해 방향을 바꾸거나
1: 네.
0: 정지를 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꿔 추돌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고정 작업 경로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수확기는 시계 방향으로 작업하고 트랙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업하면 교차 작업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는 회피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런압 수확기 전후 좌우에는 시각 사각지대가 있는데
1: 네.
0: 특히 오른쪽과 뒤쪽입니다.
1: 네.
0: 작업 시 천천히 이동하고 사각지대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1: 네.
0: 사람이나 농기계를 사각지대 범위에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네, 이 거리 같이 작업할 때도 이 거리는 한 메터 더 늘려 네 메터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주의점들 잘 중시를 돌려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벼 가을 우리 볼 때 운전수들은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데 어둡고 안개 낀 날에는 이 콤바인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1: 네.
0: 먼저 조명, 후미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콤바인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1: 네.
0: 논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 붙어서 다녀야 하며
1: 네.
0: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미리 살펴야 하겠습니다.
1: 네.
0: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1: 네.
0: 동반자를 한 명 붙여
1: 네.
0: 안전감시를 세워야 긴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벼농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과배 같은 과일을 수확할 때 예, 트랙터에 운반도구를 달고 산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자칫하면 그 전복 위험이 걱정되는데요. 짐 싣고 다닐 때 안전 기준이 있는지요?
0: 네. 첫째는 운반 상자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싣지 말고
1: 네.
0: 좌우 균형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1: 네.
0: 둘째로는 산길이 경사진 곳에서는 급커브, 급정거를 절대 금하고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적재 무게는 트랙터 규격 최대 적재량이 80% 이하로 제한하고
1: 네.
0: 짐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1: 네. 네, 실제로 많은 농기계 작업자들이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재량을 초과해 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는 어떤 안전 우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적재량 초과는 가을철 농기계 사고의 주요한 유발 요인이며
1: 네. 네,
0: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구조 파괴입니다.
1: 네.
0: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 엔진, 변속기 타이어에 부담을 더해
1: 네.
0: 농기계가 멈추거나 타이어 폭발,
1: 네.
0: 차대 변형 등을 일으켜
1: 네.
0: 농기계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조작성이 제한입니다.
1: 네.
0: 적재량이 초과된 농기계는 브레이크 조종 반응이 느려 돌발 상황, 예를 들면 밭에 갑자기 아이나 혹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전복되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1: 네.
0: 적재량 제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표준 적재량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전격 적재량 붉은 선, 즉 100%를 초과해서 싣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네, 네.
0: 둘째는 밭 작업 시 토양 습도에 따라 적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철 비가 내렸을 경우 토양이 습하고 부드러워 초과하여 실었을 때의 위험이 더 크므로
1: 네.
0: 적재량을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농기계 적재 부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현수 프레임, 연결 핀에 변형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하여 부분 파손으로 인한 부품 파손으로 인한 조정을 잘 할 수 없을 경우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1: 네. 예, 밭에는 고랑과 그 고랑 두기 많죠. 네. 네, 있는데요. 이 농기계가 이 고랑과 고랑둑을 지날 때 어떤 안전 세부 사항들이 중요한지

0: 씨를 떨래야 할까요?
1: 네, 수학시 농기계가 고랑이나 고랑뚝을 통과할 때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0: 네.
1: 첫째는 조속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0: 네.
1: 고랑과 고랑뚝 통과를 할 때에는 시속 2km 이내로 해야 하며
0: 네.
1: 고랑을 빨리 넘어가면 농기계가 튕겨서 전복하기 쉽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수직으로 통과할 때입니다.
0: 네.
1: 가능하면 농기계 타이어를 고랑, 고랑뚝 가장자리에 수직으로 놓고 통과해야 하며
0: 네.
1: 비스듬히 통과하면 미끄러지거나 함몰되기 쉽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장애물 거리입니다.
0: 네.
1: 통과 전 고랑 가장자리 돌이나 잡초를 정비하여 농기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만약 고랑뚝 너비가 1m 미만이면 먼저 고랑뚝을 넓힌 후 통과해야 합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수확철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적지 않잖아요.
1: 네.
0: 이런 날씨에 농기계 어떻습니까? 작업을 해도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강풍 즉 바람이 세게 불 때 작업 네. 시에는 주요 위험은 농기계가 바람에 쏠려서 전복되는 것입니다.
0: 네.
1: 특히 규모가 큰 수확, 연합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0: 네.
1: 농기계 안전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즉 풍속이 8 내지 10.7m의 초일 때에는 밭 작업과 도로에서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0: 네.
1: 돌발 강풍을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정지하고 농기계를 높고 평평한 곳에 주차해야 하며
0: 네.
1: 큰 나무, 고압 전주, 광고판과 가까이에 두지 말아서
0: 네.
1: 바람에 넘어진 물체에 부딪히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0: 네.
1: 주차 시 핸드 브레이크를 단단히 당기고 삼각목재로 고정하며 농기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방금 운전 안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운전수 스스로의 안전, 즉 자아보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운전수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방호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기계 작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장구와 수칙은 무엇인지요?
1: 네. 농기계 작업 시 보호를 소홀히 하면
0: 네.
1: 긁히거나 화상 등 상해를 입기 쉬우므로
0: 네.
1: 운전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줘야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무리 보호입니다.
0: 네.
1: 트랙터, 수확기 등 농기계를 운전할 때 반드시 안전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0: 네.
1: 특히 밭주위의 나뭇가지, 전선 등 장애물이 있을 때 혹 부딪혀서 머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작업 시 통기성이 좋은 안전모자를 선택하여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는 신체 보호입니다.
0: 네.
1: 마모성 긴 팔 작업복, 긴 바지를 입어서 농기계 벨트, 체인에 긁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0: 네.
1: 햇볕에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작업 시 끌신을 신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0: 네.
1: 미끄럼 방지, 찌름 방지 보호화를 신어서 밭 잡초로 발이 다치지 않게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이 밭 작업할 때요.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운전수가 가족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 가족이 함께 밭에 있을 때 농기계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작업 현장은 보통 인원 이동이 잦으므로
0: 네.
1: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0: 네.
1: 첫째는 농기계 작업 환경 내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0: 네.
1: 농기계 작업 시 농기계 주위 10m 이내에는 사람이 서 있어서는 안 되며
0: 네.
1: 특히 노인과 어린이 경우에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네.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농기계와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밭 작업 시 운전수 외에 사람은 차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어린이와 노인을 농기계 조종석 뒷좌석이나 적재함에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농기계가 달릴 때 흔들리거나 차가 돌 때 자칫 추락할 수 있기에 이러면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음주 후 작업하거나 피로 작업은 금물입니다.
0: 네.

0: 농기계 조종사가 술을 마셨을 경우 음주 후 반응이 둔해지고
1: 네.
0: 과로 운전 시 집중력이 저하되다 보니 쉽게 사고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1: 네.
0: 매일 작업 시간은 야습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만약 농기계에 불이 나거나 부상자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네, 농기계 사용 시에는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 할 때에는
1: 네.
0: 당황해야 하지 말고
1: 네.
0: 생명을 먼저 보호하고
1: 네.
0: 재산을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을 첫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농기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1: 네.
0: 이럴 경우 즉시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은 후 연료 탱크에서 거리를 두고
1: 네.
0: 차량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불이 클 경우 절대 물로 끄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물로 끌 경우에는 기름이 타붙었을 때 불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119 신고.
0: 네. 네. 둘째로는 운전 인원이 부상당했을 경우입니다.
1: 네.
0: 가벼운 극힘 상처는 즉시 여드포로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면 됩니다.
1: 네.
0: 골절이나 중상일 경우에는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고
1: 네.
0: 옷가지나 널판지로 부상 부위를 고정한 후 즉시 120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동시에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1: 네.
0: 농기계 수리인력 또는 네. 관련 부서에 연락해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극경미한 긁힘이나 충돌 같은 사고는 어떻게 빠르게 대처해야 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0: 긍한 사고 처리는 신속 안전 생산에 지장이 없음이 원칙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1: 네.
0: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로 정차하고 운전수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1: 촬영.
0: 네. 네네. 여기에는 농기계 위치, 파손 부위, 주변 환경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다음 농기계를 작업에 지장 없는 곳,
1: 네.
0: 예를 들면 밭둑 옆이거나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1: 네.
0: 다른 농기계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쌍방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지 농기계 감독 부분에 연락해 조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이 가을철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사용해서 안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농기계 사용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밭가리를 비롯한 가을철 생산 고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1: 네.
0: 가을철 농업 생산은 생산 고봉기로서
1: 네.
0: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1: 네.
0: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권위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1: 네.
0: 선전을 강화하고
1: 네.
0: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1: 네.
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1: 네.
0: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가을 우리 주에서는 오마이어데이 농기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1: 네.
0: 조작을 잘 못하거나
1: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이런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은 농동 강도가 아주 큰 것입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면의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1: 네.
0: 필요합니다.
1: 네.
0: 트랙토르, 련합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0: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트랙도로 연합 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1: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1: 네.
0: 교통 경찰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1: 네.
0: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두어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러자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것이 지색 특점,
1: 네.
0: 땅의 수분유 하도 잘 파악해야 하며
1: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네.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요. 이 마지막 환절인 갈철 수확에서 우리 안전하게 수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수확과 함께 우리 지금 가을철에 밭갈이를 하는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꼭 안전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가을 수확, 가을 밭갈이 비롯한 우리 기계 사용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에서 이 가을철 수확에 대비해 5만여 대의 농기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이 5만여 대 하면 대단한 숫자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0: 그렇죠.
1: 농가들에서 우선 먼저 자기의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열심히 점검하고 보수하고 조금 점검 보수에 조금 시간도 들고 조금 돈도 들겠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안전 생산에는 제일 중요한 그런 환절이 될 수 있죠.
0: 네. 네,
1: 꼭 이 부분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농기계 관리본서의 현애선 부과장님과 함께 가을철 우리 수확식이죠. 농기계 안전상식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농기계 사고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수확철이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천천히 꼼꼼히 작업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뜻하지 않는 사고로 잃지 않도록 우리 가을 농사철 농기계에 각별히 留意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오늘은 42번째로 맞이한 개원의 날입니다. 교탁에서 지식을 전수해주신 선생님들, 짧은 순간이라도 삶의 길을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명절을 맞이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과 따뜻한 축복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저희 정말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생 여러분, 정말 또 이 스승의 날에 우리가 또 이 오늘의 노래 주머니가 또 겹치게 됐네요. 맨 바로.
1: 그러게요.
0: 네, 마침. 예,
1: 또 네. 마침 또 목요일날이라서.
0: 네. 예. 그러게요.
1: 스승의 날을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 스승님이 또 생각이 네. 또 간절합니다, 오늘. 그래서. 네. 아침에 또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예, 또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네.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참 기분이 남다릅니다.
0: 네, 네. 예,
1: 제자들이랑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있고 저 또한 또 스승한테 또 전화를 드릴 수 있고 네. 함께 만날 수 있고 네. 그런 날이 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네. 또 방송에서도 역시 저희가

0: 그 방송 전파를 통해서 참 많은 학생들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많은 분들도 이 명절을 네. 축하해 드릴 것 같아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예. 네. 자, 우리가 사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분 한 분씩 또 배우는 네. 시간도 가져왔는데요.
1: 예. 네. 맞습니다.
0: 자,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철가.
1: 그 매력이. 그렇죠.
0: 예. 그지없죠.
1: 예. 참. 예. 그 단간 네. 사철가를 전번 시간에 이미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갔었죠. 그래서 네. 집에 돌아가셔서 저는 반드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하시는 도중에 네.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예, 있는 대로 다 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좀 많은 거를 좀 해결하고자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적에 네. 그것이 또 좋은 어떤 소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제대로 큰 소리로 항상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생각으로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생각으로 연습을 엄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네. 제자 중에도. 네. 그런데 직접 생각으로 하는 연습을 이제 몸이 악기니까 악기로 딱 꺼내보면 네. 전혀 생각으로 하는 연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크게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담담하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 산 저 산
2: 늘 꽃이 피니
1: 늘 합궁적
2: 분명코 봄이로구나.
1: 으시구 다
2: 검은 찾아왔던 마는 세상 사 쓸쓸하더라. 오날 백발 한심이 오구나. 그렇죠.

0: 단풍도 떴고
1: 그러고
0: 가을이 가고
1: 시구
0: 겨울이 돌아오면 황무가 천찬 바람이
1: 시구

0: 그러죠. 너무 잘하셨네요.
1: 연습을 잘하셨죠.
0: 정말 잘하셨습니다.
1: 네.
0: 아, 전번 시간에 그 쭉 한 분씩 해보신 후로 네. 오늘 같이 처음 하는 건데 일초월장한 느낌이 예, 들기는 합니다. 혹시 연습도 중 혹은 방금 하실 적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윤성 네. 학생은요?
2: 월백 설백 백이 자꾸 뜨는
0: 백이? 그죠? 월백 설백 쟁반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쟁반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자꾸 덜

0: 중얼중얼거리거든요. 그러면 월백 서울백 백 이러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발음으로만 고쳐가자면 백을 월백 서울백을 백으로 가지 말고 부액으로 가면 백 그렇죠. 그렇게 가죠. 그렇죠. 월백 서울백 백 이렇게 덜커덩거리지 않게 여기 쟁반호에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듯이 소리를 하면 월백 서울백 천지백원 이렇게 되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야,
1: 월백 서울백
0: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서울백 두들가지 마시고 서울백 자
1: 월백 월백
0: 그렇죠.
1: 천지백원이
0: 그렇죠.
1: 모두가
0: 모두도 모두 두가 뜨지 않게 모두 두 모두가 모두가가 되지 않게
1: 모두가
0: 그렇죠.
1: 백바르흐바시로
0: 백바르흐가 이렇게 측정 했다 그러면 백바르흐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백바르흐로 가야 되겠죠.
1: 백 바르흐 바우시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2: 야, 이게 그 소리를 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좀 느껴보셨는 저는 방금을 보면서 또 느낀 부분이 있는데
0: 아, 그러세요?
2: 그냥 글자를 예. 뭐 월백 서울백
0: 그렇죠.
2: 근데 가는데 그것도 천에서도 그냥 천지백 아니고 천지백 이거 그 발음을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0: 예.
2: 확실하게 씹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2: 뭐든지 우리가 끈적끈적하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0: 아,
2: 천지백 아니고 천지백 그렇죠. 발음을 씹고 나서 니은 받침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음 가사를 가야 네. 되고
0: 그렇지만 네. 또 선이 안 끊기게
2: 끊기지 않게
0: 전에서 은을 갖고 혀의 힘을 예. 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백원이 또 니의 이를 끌고 가서 이 모두가 백바르흐 바시로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온갖 예.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 사설은 예. 그냥 여기서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돼서 그냥
0: 맞습니다.
2: 끈끈이 우리가 엿가락을 쭉 늘리면 예. 여식근 안 지는 것처럼
0: 맞아요.
2: 쭉 이어진 것 같은 느낌.
0: 아.
2: 예. 그래서 아니, 판소리를 배우면 다른 노래보다 이게 와 이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다 이어지네. 예.
0: 기가 막힌 예술이죠.
2: 예,
0: 정말 이거는 정말 예,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천지 백, 월백, 설백의 백만 지금 제가 예. 얘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다 뒤에 부분을 파악을 해주셨어요.
2: 예.
0: 얼마나
2: 느낌에 예. 제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느낌이
0: 그렇습니다.
2: 완전히 이게 우리가 판소리라는 거는
0: 예.
2: 네 정말
0: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판소리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시자면 네. 이 산 저 산도 저희 식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산 저 산이 자꾸 나올 거예요.
2: 네.
0: 공명을 찾는다고. 근데 이 산 저 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 산 저 산 꽃이도 꽃이 아니라 꽃이 핀인데 자꾸 꽃이 이렇게 뜨거든요. 덜컹거리지 마셔야 됩니다.
2: 네.
0: 그래서 계속 미끄러 가듯이 얼음 위를 막 뛰어다니시지는 않죠. 보통 얼음이는 미끄러서 이렇게 슬슬 가는데
2: 네.
0: 자꾸 저희는 이렇게 좀 허방하니까 자꾸 이렇게 뛰거든요. 절대 덜컹거리지 않게 저는 덜컹거린다는 얘기를 좀 많이 쓰기는 네. 합니다. 발성에서.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로 가야 되는데 꽃이 비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실 이거거든요.
2: 네.
0: 근데 거기에 그냥 소리 글자가 얹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분명고 법이로구나 이렇게 덜컹거리거든요. 네,
2: 한 글자 한 그렇죠. 글자씩 이렇게 꼭 씹으면 판소리 맛이 안 나.
0: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거기 글자들이 씌워져 있으니까 법은 찾아왔건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식대로 분리를 하면 법은

0: 맞아 왕권 맞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덜컹거리지 않게 가야 된다는 게 있죠. 소리의 선, 성음이 가는 길 이렇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자 헐로 들렸거든요. 제자 헐게를 꼭 되지 않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 봐도 훨씬 좋으셨고 혹시 여사님은 어떻게 좀 무슨 좀 연습하실 동안에
2: 연습하실 때 이게 이렇게 선생님 딱 이렇게 배우시는 거 들을 때는 네. 딱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함에 보면 또 이렇든가 저렇든가 이렇게 아, 생각되는 게 아, 예. 많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다음에 네. 다시 들어보면 그렇다면 그다음에 함에는 또 그 왕성 같은 게 하게 되고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딱 꼭지로 어떤 뭐 등늘고 좀 이런 거는 네. 조금 이렇게 알만한데 네. 선생님 저분이 임성호 할 때 황구 이거 찢어지게 해라며 이랬자 그만까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내 그거 집에가 이거 알만 생각해봐도 다른 거는 알만하겠는데 그 황이 찢어진다 소리를 모르겠더라 맙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 송구가 물어봤습니다. 그 황국 이거 선생님 찢으시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나 아. 황국 이렇게 찌리어 빨리 예, 가라 그렇죠. 그런 감이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희나 알리면 이것도 선생님 찢으시래 그러니까나 예. 속말 들어보거나 그것도 또 희나 이렇게 예. 발을 벌러지더라 말인데
0: 그렇습니다.
2: 이렇구나.
0: 그래서 찢는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하는 거는 아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는 아를 얘기할 때 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기 아 이렇게 하는데 아라고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국 같은 경우에도 자꾸 한 글자로 생각을 하면 황국 황국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황국인데 우리는 황국 황국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는 무릇 글자라는 거는 자음 있고 모음 있잖아요. 자음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음은 엄청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황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황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황국 단풍도 뜨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휘날리며 같은 경우에도 휘날리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휘날리어 휘날리어 휘날리어야 되니까 소리가. 근데 휘날리어 하면 못 휘날리거든요. 휘날리는 거에 따라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휘날리어 이렇게 끊어드리는 거죠. 박윤재 학생은 좀 어떤가요?
3: 저는 연습할 때 네. 글자 선생님 금방 말하신 글자 자음 모음에서
0: 네.
4: 마이크 들고요.
0: 마이크 조금 앞으로
4: 네. 네.
3: 선생님 말하신 글자 자음 모음에서 연습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어느 부분인가요?
3: 할로 작품 갔을 때 할
0: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할로 상 이렇게 할로인데 할로 이렇게 하는 가게 할로가 아니라 할로 이렇게 가야 되죠. 할로도 아니고 그러죠. 예, 이런 소리. 안지원 학생은 어떤가요?
5: 저는 제절개에서 좀
0: 제절개 제절개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2: 제절개를
0: 그러죠. 근데 끝마무리 제절개를 길 받침을 내가 듣고 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를 그렇죠? 르가 흩어지지 않게 를 힘 놓지 마시고 굽히지 않는 황국 황이 황국이 아니라 황야
2: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0: 어떠를 어떠헌고
2: 어떠헌고
0: 그러죠.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저는 사실은 남도 소리는 발음이 네. 제일 문제가 발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발을 버시로 나.

0: 이렇게 하면은 조금 깊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연구계라는 게 저희들이 있잖아요. 네. 연구계. 네. 그래서 혓바닥으로 제일 끝에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제일 뒤에 부분이 좀 말랑말랑해서 연할 연자를 써서 연구계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둘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먼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코로 향가는 공기가 차단되거든요. 연구계를 너무 들어버리기 때문에 비각을 막아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쿵 좀 떨궈주실까요? 제 느낌은 한 80%? 80% 정도만? 10%, 20% 정도만 살짝쿵 떨어지면 무적에서 무장 세월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자, 한번 시도해볼게요. 자,
1: 무정 세월은
0: 얼씨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정이 무정이 아니라 무성으로 가는 거죠. 무정 세월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손 따라가 볼까요? 자,
1: 무정 세월은
0: 아시고 끝없이 흘러가고
1: 끝없이 흘러가고
0: 조금 너무 시원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더디없이 좀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흘러가셔야 되는데 덧없이 흘러가고 미녀가 돼버리거든요. 흥이 납니다.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덧없이 아쉬움이 꽉 차서 덧없이 흘러가고 자
1: 덧없이 흘러가고
0: 이내 처음 자
1: 이내 처음
0: 좋으세요. 이내의 애를 이내 애를 남은 몸을 이내 마지막에 꼬리를 절대 힘을 풀지 마시고 이내 정장
1: 이내 정
0: 감아주세요. 마지막에 엉을 자
1: 이내 정
0: 얼씨가 정 춘도
1: 춘도
0: 그렇죠. 아차 한번
1: 아차 한 번.
0: 아차 한 번. 아이고, 아차. 아차니 저울이 올랐다는 아차거든요. 근데, 아차 한 번이라, 아차 한 번.
1: 아차 한 번.
0: 그 다음에, 늙어. 늙어.

0: 그렇죠. 다시 정추던 자 다시 정추던
1: 멋지고 무슨 목이 나왔죠? 무슨 목이죠? 다루치기죠. 그 유명한 다루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루치기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루치기가 띠인데 요 띠리리리의 첫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머리 힘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정추의 제일 마지막 끝에 꼬리를 절대 풀지 마셔야 입을 거기서 얻는 거죠. 흐 자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시 정춘.
0: 다시 정춘.
1: 어, 어려워라.
0: 어려워라.
1: 무척 어화세상 건너주세요. 올라갈 겁니다. 어하 아까 얘기했던 아구성 어허가 아니라 어하 화세상자
0: 화세상
1: 그렇죠. 번님 내돌
0: 번님 내돌
1: 그렇죠. 하나 둘

0: 바꿔서.
1: 그렇죠. 잘하십니다. 인생이 모두가.
2: 인생이 모두가.
1: 그렇죠. 백년월.
2: 백년월.
1: 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년월.
2: 백년월.
1: 산다고 해도.

0: 한다고 해도
1: 그렇죠. 병든 날과 병든 날과 병이라는 글자를 병응으로 가지 마시고 비여응 세 글자로 가요. 비영이라는 글자가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병든 날과 잠든 날. 자,
0: 병든 날과 잠든 날.
1: 병든 말아서 올려가세요. 병든 날과
0: 병든 날과.
1: 그렇죠.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병든 날과
0: 병든 날.
1: 그렇죠. 잠든 날. 그렇죠. 걱정 근심. 자.
0: 걱정 근심
1: 하시고 다 제하면
0: 다 제하면
1: 그렇죠.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2: 네.
1: 아, 오늘 준비를 정말 특별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탁. 네. 예, 어 너무 좋은데요. 걱정 근심 다 제하면
0: 걱정 근심
1: 하자
0: 다 제하면
1: 단 40도
0: 단 40도
1: 좋으신데요? 지금은 단 이렇게 어중간하게 올리지 마시고 말아서 분명하게 올려가세요. 단 40도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0: 단 40도
1: 못 살 인생
0: 못 살 인생
1: 하시고 아차 한 번
0: 아차 한 번
1: 죽어지면
0: 죽어지면
1: 죽을 때는 조금 슬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아차 한 번 죽어지면 야
0: 아차 한 번 죽어지면
1: 그렇죠. 풍망자
0: 풍망
1: 그렇죠. 풍 이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만 붙여간 거예요. 그러면 풍망자
0: 풍망
1: 산천의 산천의 그리로 오구나 자
0: 그리로 오구나
1: 그렇죠. 딱 혹시 목이 또 나왔죠? 폭강치 물이라고 목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흑이로 호오로 뛰로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보면 흑이로 호오구나 찍어놓으라 그랬죠. 자
0: 흑이로 호오구나
1: 호오구나
0: 호오구나
1: 그렇죠. 그러시고 사후예 자
0: 사
1: 사사를 스아 스아로 가세요. 절대 사 이렇게 안 칩니다. 사자
0: 사
1: 아 또 그것이 목이 나왔죠. 아 올려주세요. 말아서 올려가세요.
0: 만반진수는
1: 만반진수는

0: 느니라. 한잔 시간도 못 드느니라. 좋습니다. 세워라.
1: 세워라.
0: 하시고 세워라. 자,
1: 세워라.
0: 세워라. 가지 마라. 자,
1: 세워라.
0: 가지 마라. 좋으세요? 세워라. 이렇게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세워라. 자,

그렇죠. 정, 흥에서 응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정, 그 흥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

0: 근데 할 때 보면 항상 생방송 오기 전에는 네. 아, 오늘은 좀 조신하게 좀 이렇게 좀, 네. 예, 좀 차분하게 좀 잘하자 하고서 뭐 저렇게 다시 해보면 네. 뭐 손이 여기 올라가 있고 막 이러고 막 거의 일어날 것처럼. 네.
1: 근데 그게 오랫동안 머리에 남거든요. 네. 어, 예전에 네. 우리가 배웠을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네. 형상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우리가 뭐 찔러서 소리 내라는 거라면 예.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 보신다면은 아마 예. 그리고 또 방송을 또 그냥 전파를 듣는 분들은 또 예. 어, 우리가 또 상세하게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얘기해 주시잖아요.
0: 예.
1: 예. 뭐 쿡쿡 찔러라 그런
0: 맞습니다.
1: 부분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0: 예.
1: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0: 맞아요.
1: 할 때는 아, 그런 소리였구나.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판소리는 좀 조신하게 좀 레슨을 할 수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다른 어쩔 수 없어요. 곳에서는 저희가 네. 이런 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0: 아.
1: 유일하죠. 우리가 오로지 우리 연변 라디오 조선말
0: 그렇습니다.
1: 네, 조선어 방송에서만 여러분 특팀이에요. 이런 이런 수업을 어디 가서 들으실까요? 저도 그 아마 여러분 뭐 인터넷 잘 보시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뭐 가르치는 걸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판소리 네. 더구나 판소리는 없죠.
0: 예.
1: 판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지금 배우는 거라 전공 학생들을 가르친 거랑 저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전공생들도 이렇게
0: 예.
1: 예. 이것보다 더 어렵게 배우나요? 난이도가 더 있게 가르치나요 혹시?
0: 그런가요? 제가 레슨을 할 때 좀 어떤 모습인지 어떤가요?
1: 아니 같은 사찰가잖아요. 네. 근데 사찰가를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방송 수업이랑 네. 전공생들을 위한 수업이 다른가요?
0: 어, 똑같죠.
1: 똑같죠.
0: 똑같죠.
1: 그러니까요. 저희 네. 애청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0: 아, 그럼요. 네.
1: 네. 우리 전공생들도 부르는 걸 우리 네. 부를 수 있다 이렇게.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예전에는 그 판소리 하면은 정말 그 전문 네. 예능인들만 부를 수 있는 소리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셨어요.
0: 그렇죠.
1: 예. 네.
0: 네. 네.
1: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게 양반들보다는
0: 그렇죠.
1: 백성들이 임금, 불렀던 소리잖아요.
0: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이 예. 초청해서 부른 소리는 반소리밖에 없어요.
1: 예.
0: 임금님이 직접 명해서 반소리 소리꾼이 예. 앞에 와서 소리를 하게 한 거는 반소리가 임금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반소리였죠. 예.
1: 그러니까
0: 그 왕 앞에서 소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반소리가 예, 그렇게 됐죠.
1: 네.
0: 반소리에 대한 애정이 좀 제가 또 각별하다 보니까
1: 예.
0: 그렇습니다.
1: 소리를 배우면은 정말 여러분 또 나중에는 다른 뭐 노래를 대중 노래를 또 가요를 부를 때라도
0: 그렇습니다.
1: 이런 소리의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섞어서 부르면
0: 그렇죠.
1: 어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0: 예도.
1: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0: 예.
1: 이 사람이 부르는 거랑 우리가 판소리를 섞어서 부르는 거랑 분명히 맛이
0: 예.
1: 다를 거란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바깔지죠.
1: 거기다 한 가지 소리만 더 넣어도 지금 새 우리가 예. 방 후려치고
0: 그렇죠. 예. 다르치고
1: 다스리고 다르치고
0: 발꿈질 목을 또 하고
1: 예. 예.
0: 거기 또 발음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또
1: 예.
0: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글자는 앞에 자음은 절대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항상 삐좁고 좁고 바늘구멍에다가 일단은 바늘구멍에 실을 넣은 다음에는 실을
1: 후 그다음에
0: 편안하게 잡아당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글자라는 개념이 딱 서면 글자가 커버이거든요. 자음이.
1: 네네.
0: 그래서 자꾸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1: 아.
0: 그러면 들어도 못 가고 부서지는 거죠.
1: 맞습니다.
0: 힘을 썼는데 왜 안 되죠?
1: 네네.
0: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저 이것은 좀 제가 그냥 저의 그냥 예, 제가 한 거라서 또 다른 분들한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저산 같은 경우에도 산이라는 글자는 커버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산저산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산저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꽃이도 꽃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꽃제비니 그래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거든요. 저는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예요. 들어도 못 갔는데 거기 밖에서 문 밖에서 그렇게 문 안에 지금 집에 못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라는 거죠.
1: 지금
0: 들어간 다음에 보세요 이거예요.
1: 네.
0: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 네.
0: 예, 쉽지는 않습니다.
1: 그, 이 네. 소리의 그런 여러 가지 네. 식임새들을 여러분 정말 장악을 잘 하시면은
0: 네.
1: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른 연변 노래를 부르실 때에도
0: 예.
1: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0: 좋습니다. 아, 너무
1: 네.
0: 잘하실 것 같아요.
1: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예. 맛이 달라질 것 같고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나만의 소리가 될 겁니다.
0: 아유,
1: 왜냐하면
0: 그럼요.
1: 똑같은 노래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0: 예.
1: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판소리 목을 한두 가지만 아, 놓으면
0: 조금
1: 색다르죠.
0: 예. 예.

0: 자기씨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차이가. 그죠?
1: 그럼요.
0: 여기 있죠.
1: 그럼요. 네,
0: 맞습니다.
2: 응원합니다.
1: 예.
2: 오늘도
0: 왜 한숨 쉬나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2: 너무 잘하십니다. 예. 너무, 너무 지금 잘 따라하시고. 네. 지금 또 뒷부분도 사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건데. 네. 한, 아까 한 3분의 1 정도만 나가도 됐던 것 같아요.
0: 네, 다 갔잖아요?
2: 근데 거의 이제. 네. 그 정도로 지금 따라하시니까. 네. 가능한 거든요.
0: 네.
2: 네, 그래서.
3: 정말 집에 가서 열심히.
0: 열심히 해야죠.
3: 여기서는 아무튼 이분들 따라하기 바쁜 것만 사실이자 그만큼 집에 네. 가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해서 조금 네. 따라가기를 노력해야지. 여기서는.
0: 워낙 열심히. 그래. 네. 워낙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2: 목이 또 좋으시니까 네. 꼭 잘 네. 가실 겁니다.
0: 자, 학생 여러분 잘 배우셨죠?
3: 예. 네. 네. 네.
0: 오늘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4: 이산저산 꽃이 피니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2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관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총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요대조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차았다. 담에저로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오후 4시 왕계상이 공격 신호를 보내왔다. 가슴 벅찬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었다. 기관총과 중기관총이 그 소리에 맞춰 강 건너편으로 사격을 부부었다. 양쪽 부대는 발을 구르며 함성을 질렀다. 하늘과 땅을 메울 듯한 소리에 전사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22명 돌격대원들이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키가 작은 요대주지만은 이날따라 크고 듬직하게 보였다.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원들을 쭉 훑어보고는 낮지만은 힘있는 소리로 말했다. 자, 갑시다. 요대조는 굵은 쇠밧줄을 잡고 집신을 신은 발로 쇠밧줄에 올라섰다. 쇠밧줄이 흔들리면서 몸이 휘청거리었다. 17살 되는 노적 소년이 뒤를 따랐다. 자시의 오두막에서 주총사령에 직접 입대를 허락했던 양각이었다. 다른 대원들도 쇠밧줄을 하나씩 붙잡은 채 발을 옮겨 디디며 앞으로 움직였다. 어떤 이는 몸을 숙여 번들번들한 쇠밧줄을 가로타고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적들이 총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총날이 쇠밧줄에 맞아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전사들에게는 그 총알이 보이지 않았다. 총알보다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강물이 더 무시무시하였다. 양상문은 쇠밧줄을 타고 가는 전사들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귀가 먹을 듯한 물소리와 자지러진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흔들거리는 쇠밧줄을 따라 휘청거리는 전사들처럼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쇠밧줄 위에서 휘청거리거나 흠칫하는 전사들을 보면은 자기 발밑도 휘청거리는 듯 하였다. 양상문은 맨 뒤에 처진 전사를 눈여겨보았다. 얼마쯤 기어가다가 멈추어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던 그는 얼굴이 해쓱하게 찔리었다. 자세히 보니 지난해 5차 반포의 토벌 때 입대한 전사였다. 당을 나누어 받고 고운 아내까지 맞아 편히 살고 있다가 소베트를 지키겠다며 열암은 청인들과 함께 홍군에 들어왔다.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노래도 잘 불렀다. 사병위원의 일도 열심히 하였다. 부대가 소베트를 떠날 즈음 아내가 그를 만나러 왔지만 때마침 일보로 나가고 없었다. 이튿날 부대가 출발할 때야 그는 배웅하러 나온 아내의 얼굴을 잠깐 볼 수가 있었다. 아내는 그러면 성전한 다음에 다시 봐요 하고 시원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쉽기 그지없었다. 장정기를 오른 후에도 그는 자주 정치위원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쩌면 강서 옛 근거지로 돌아갑니까? 그러던 그 전사가

0: 지금 맨 뒤에 처진 것이다. 그때 다리목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누가 물에 떨어졌다. 다리 위에 있는 전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리목에 서 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 침착해!
0: 멀리서 위험에 찬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료대조의 목소리였다. 료대조는 전사들을 한 사람씩 돌아다 보았다. 대오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전사들은 다시 느릿느릿 앞으로 움직이었다. 맨 뒤에 가던 전사가 보이지 않았다. 맨 앞에 서서 가는 전사는 얼굴이 검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강서 광장 사람인데 적들이 광장에 들어왔을 때 온 집 식구가 죽고 시집간 누나만 남았다. 그는 집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을 울었다. 그 뒤로 벗짐에 꼭 누나가 삼아준 신을 놓고 다니었다. 언젠가는 신이 없어 맨발로 행군을 하면서도 그 신은 신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도 그가 메고 있는 자그마한 보침 안에 그 신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강물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건뜩 쳐들고 커다란 도마뱀이 기어가듯 빠르게 나아갔다. 두려움을 덜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아서 그러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돌격대원들 가운데서 가장 날래 보이는 사람은 양각이었다. 그는 쇠밧줄 위에서도 원숭이처럼 재빨랐다. 심지어 련장의 허리춤에 잘못 끼워져 있는 물건을 바로 넣어주기까지 하면서 침착하게 움직였다. 좋습니다. 대단해요. 마침내 건너가고요 말았군요. 왕계상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손수건은 땀으로 후줄근했다. 양상무도 참았던 숨을 내쉬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쳤다. 불이야! 불이 붙었다! 건너편 다리목에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주황색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세차게 번지었다. 적들이 홍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불을 지른 것이 분명하였다. 다리목에 다다른 료대주와 전사들은 당황해놨다. 쇠밧줄 우로 기어가던 돌격대원들이 멈추어섰다. 멀리서도 전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위기 일발의 시각에 양성무가 사창을 높이 휘두르며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치었다.
2: 동지들, 승리가 눈앞에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돌격하라! 돌격하라! 돌격하면 승리한다!
0: 다리목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쳤다.
2: 당황하지 말고 돌격하라!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격하라! 돌격하라!
0: 돌격대원들은 서서히 침착함을 되찾았다. 료대조가 고개를 돌려 뒤에 대고 뭐라고 소리를 치더니 등에 맨 큰 칼을 쑥 뽑아들고 앞장서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불빛 속으로 료대조가 모자를 휙 벗어버리는 모습이 보이었다. 모자는 불길을 휩싸여 대두하로 떨어지었다. 다른 대원들도 잇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윽고 다리목 둘레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격대가 길을 열자 3년은 먼 널판자를 재빨리 건너편 다리목까지 깔았다. 양성무가 부대를 거느리고 널판자를

우대주와 돌격대원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다리목과 이어진 거리에는 낡고 허름한 점포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 자그만 거리에서 육박전이 벌어지었다. 적들은 료우대주와 돌격대원들을 둘러싸고 거세게 반격했다. 하지만 양성무가 거리는 부대가 곧 뒤따라왔다. 홍군은 또 세 차례 격전을 치르고 마침내 적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적들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적들을 뒤쫓는 총소리가 저녁바람 속에서 사라져갈 무렵 동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로종교를 비추어 주었다. 달이는 차가운 은빛으로 번쩍이긴 했으나 마치 가볍게 들여온 해먹인 양 더는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았다.

0: 공군 일사를 거느리고 동쪽 기슭을 따라 전진하던 유백승과 서병진은 자정이 지나 도착을 했다. 적 두 개리를 무찌르고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몹시 지쳐 보였다. 유백승은 앉자마자 말했다.
1: 뭐 마시는 게 없습니까? 아무거나 좀 얻어다 주세요.
0: 호위병 백동무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 동네 제일 맛있는 거라야 달걀 국수일 텐데요.
1: 좋습니다.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0: 호위병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유백승이 양성무에게 말했다.
1: 우리 다리를 보러 갑시다.
0: 양성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일행은 오래되고 낡은 거리를 지나 다리목에 이르렀다. 마침 휘영청 밝은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 얼랑산 꼭대기에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다. 노종교는 길다란 몸을 늘어뜨리고 강무에 걸려 있었다. 유백승과 서병진은 널판자를 밟으며 다리 우를 천천히 걸었다. 발밑으로 세차게 흐르는 대도하를 내려다보다가 가끔 걸음을 멈추고 서리발처럼 차가운 쇠밧줄을 만져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리 한가운데 이르자 류백승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쇠밧줄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 한걸음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발을 세 번 구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1: 로종교여, 로종교, 너를 손에 넣기 위해 우리 홍군이 목숨을 걸었단 걸 아느냐? 이제는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0: 서병진도 감회스러운 듯 말을 받았다.
1: 그래요, 중국 혁명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0: 양성무와 류백승, 서병진은 동쪽 다리목에 서 있는 높은 돌비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양성무는 그들에게 이 비석은 제갈량이 오래 로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간 이야기가 적힌 비석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류백승이 말했다.
1: 우리도 비석을 세워 우리 홍군의 영웅들을 기려야겠습니다.
0: 서병진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밤이 깊었다. 대도하의 물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대도하는 건넜으나 앞으로 나갈 길마다 위험이 가득 차 있다. 혁명자의 담량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디기 어렵다. 홍군 사团이 노종교를 탈취한 이튿날 그림표가 거느린 홍군 제2사와 군단 직속 부대도 도착을 하게 됐다. 주울레와 주덕, 모태똥도 차례로 그 자그만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 이 며칠 노종교는 역사상 가장 번화한 날을 맞게 됐다. 천군만마가 노종교의 웃음을 던지며 장정을 시작한 뒤로 가장 험한 강을 흔들거리면서 건넜다. 국민당군의 대

제도와 방어선은 홍군에게 로종교를 빼앗긴 뒤 무너지고 말았다. 류문휘가 이끄는 24군은 천전일도로 물러섰다. 성도에 있는 국민당 참모단은 양삼에게 몇 개 려를 보내어 형경과 전전, 로산 일대의 방어선을 치라는 급전을 보내왔다. 중앙홍군은 석달개가 겪은 것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났는지라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홍군 앞에는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주덕의 명령에 따라 홍군 선두부대는 벌써 전전으로 출발하게 됐다. 홍군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는 재빨리 전진하여 어서 사방면군과 합류하려는 것이었다. 지난해 장정을 시작한 뒤에 지금까지 7달이 넘도록 날마다 행군을 하고 싸우느라고 중앙홍군은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함께했던 전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짐에 따라 부대는 갈수록 기세가 줄어들었다. 전사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바로 이때 강한 형제부대가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들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랑산은 노정성 곁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200m가 되었다. 부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다 보니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대도하가 가는 뱀처럼 아스라니 멀어 보이었다. 부대는 원시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져서 좀채로 볕이 들지 않았다. 숲속은 하루 종일 어둠 침침했다. 발밑은 해묵은 나뭇잎들이 두툼하게 깔려있어서 푹신푹신했다. 어떤 곳에는 빗물과 썩은 잎이 고여서 매캐한 곰팡이가 풍기였다. 길을 막고 넘어져 있던 고목을 넘는 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치우지 않으면 너무 갈 수가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 각이든 두 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뇌 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중 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이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Q10 실험에서 우리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심장을 떼서 유리판에다 놓습니다. 이 하얀 유리판에다 놓으면은 첫감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0: 이 규십을 쏟아 넣으면 규십을 터지와서 그 규십이란 게 보통 우리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십을 완전한걸 터지와서 그 선 그 심장에다가 불에 넣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규십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규십이란 이 영양 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규십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향화 반응을 걸쳐야 규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규십은 더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규십이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 데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규십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런 몇 가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에서 규십 주는 거에 예, 그거 얕잡아 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쓰여지는 규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 활동에서 이렇게 규십 많은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소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쳐세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녹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왜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우리 MRI 찍거나 CT해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심내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도 지금 근뇌 보상은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그제 연락이 다음과 지내 들지 못해서 계속 고상하면서 그리고 또 소, 방금 어떨까 소변이라는 게 또

0: 아, 어디 자주 심한지. 그래서 이 마치 이
1: 그런 자수만
0: 예, 건네보세요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아, 어디는 한 달에 편하게 썼는데 야,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첫째 이게 잠에 아이도 된 게 잠이 되니까 벌써 이게 소변이 가요. 자연스럽게 자니까 음식을 이렇게 삼게 됐나면 네.
1: 네.
0: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는 11시 넘고 이렇게 된다면 걔가 그러니까 잠이 허리 잠이 잘 온다면 그러면서 네. 소변이 가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어갑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지 이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어렵고 허리도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끌시끌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나사진 기억이 남아온다.
1: 맞습니다. 그 방면이 다 효과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등기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나사지니까 부담만 합니다.
1: 예.
0: 그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만났으니 활동을 좋지 이렇게 또 빠지면 운전이 좀 오래 장기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1: 고맙다는
0: 소리입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든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1: 치료하는 약입니다.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저도 건립포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사에 알아듣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전으로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데 지금은 근데 그리고 전세기대가에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 역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1: 네.
0: 회사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받아 적세다고 그랬나.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2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실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로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무조건 제가 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빠 배양 옆구리 무지감에 아프고 사진이 잘 나가지 않다 갔다 왔던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배양 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진도 자주 보지 않고 사진이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그렇죠.
3: 네, 또 팔다리 아파서 어제 용구 저희 다스건 내리는 물건도 들지 못하고 용구 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도 만달 들 수 있고 용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또 병력이 없어서 계속 먹던 컬러의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아,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기동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 많았습니다.
1: 예.
3: 병력이 돌아와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근데 부서를 먹은데 이전에 아 그날 먼저 잠을 용서하지 않는다.
1: 예.
3: 그러더니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근데 동맥경화 혈진 병원이가 검사한 게 약순이 용서하셨습니다.
1: 네, 피가 맑아집니다. 예.
3: 그리고 하품을 자꾸 한다. 이 하품만 해서 날씨가에 온다든지 이 하품하는 게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 조기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3: 지금 하품 지나서 했어. 이 어떤 짝꿍을 퇴근돼서 또 하던게 그 퇴기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왔다 하여놨습니다. 완으로. 요즘에 지금 하품 많이 납니다. 이 약이 진짜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0: 그렇다고 우리는 둘 다 씁니다.
1: 예.
0: 동생이야 썼는데 영어과 썼습니다. 그래 어느 또 많이 나갔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지금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가 옵니다. 예. 치료.
0: 예, 그냥 시들어 마찬가지 병이 다 하나 사지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수면증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자꾸 수면제 먹었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 예. 그 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언니도 제안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영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영 좋습니다.
1: 예.
3: 이 진달 후두두 하늘설이 다리 허덜허덜 떨리네. 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땀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가고 햇빛도 나고 하는 게 많이 깨끗해지고 예. 소비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1: 소비 언니 단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은 사람들 이 약 속상 나사진다. 신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3: 어쨌든지 영 소비 잘 나가니까 나 몸이 헷갈아지고 예. 결국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아침에 나 일어나면 그도 영 일어나 고사 했는데 지금 그런 뜻이 하나도 없이 영 생일하니까 예. 뭐 일하기도 영 좋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예.
3: 양이 떨어져서 배달 받다 그린다.
1: 요즘에는 예, 네곽 싸도 실곽 드리고 예, 예,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예.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3: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 예? 이 룡골이라면 안쓴 띵즈 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영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예?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0: 바에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비준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재입니다. 중약재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입간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수고하신다.
0: 네.
3: 저는 연지 간구복액을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되나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 되돌켜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한

0: 저기 하루 뭐 사흘이 나흘이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강구박에 그래서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용서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네.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빈비가 심해서 예,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예,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예, 저기 속이 수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 경지 광고보 얘기가 예,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빛기준 번호가 있는 약이고 거부에 되고 이제 영이 효과가 빠르잖니까
1: 네.
0: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서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계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 게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약은 좀 있지만 예, 오늘이 예,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 오랫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지세란다. 나는 약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쓰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산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전혀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지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둑 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시월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슬이 이 약을 잡은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하면서 형 불편해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은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서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서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서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 무릎이 태양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이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 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린다. 지금도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도와줘서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한 열 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 좋구나.
1: 지금 전화하십시오.
3: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 뒀습니까?
1: 알았습니다.
3: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2 아니고 21 할 땐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년은 31, 북경은

0: 파트너십을 잃은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금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따스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명절 42번째로 맞는 중국 계엄절인데요. 선생님을 촛불에 비기는 것은 바로 자상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우리 인생길이 등대지기로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교원들에게 삼가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선생님 얼굴을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난 세기 60, 70년대를 교체한 분들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려보면 아마 구리종이 맑고 창창한 소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요. 교수 시절에 결핍한 그 시기에 구리종으로 성과종 소리를 대신하셨죠. 김선희가 보는 구리종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별과 꽃과 선생님을 준비했는데요. 따뜻한 선율로 산생을 촛불처럼 산몸을 불태우시는 선생님을 노래했습니다. 지성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선생님이란 그 이름은 싱그러운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참된 인간을 무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이 자유로운 모습을 표현한 가요 방준 작사 황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대 형성 사업에 온갖 신민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교원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42번째 교원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겨운절이죠. 지식으로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키워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처럼 여행도 세상의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배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이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화 요리를 만나다. 네, 오늘은 드디어 산수의 고장이죠. 휘중 문화의 보고라고 불리는 안위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안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안위는 중국 동부에 자리 잡은 땅으로 장강과 회화가 관통을 하며 황산의 기이한 봉우리와 구름바다 그리고 고즈넉한 휘조 고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중국 5대 명산으로 돌아와서 산을 보지 말고 황산을 보고 나서 다시는 산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황산의 빼어난 경치는 안위의 자랑이죠. 안위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체계 중에 하나로 중유, 중색, 중화, 즉 기름을 중시하고 색을 중시하며 불의 세기를 중시하는 것이 안위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위는 특히 산짐승과 산채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해서 산에서 자라나는 진미를 활용한 요리가 발달을 했는데요. 또한 안위 요리는 찌고 끓이고 조리는 정교한 조리법으로 유명하며 특별한 향토 간장과 술을 활용해 깊고 진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시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요리의 맛은 시간과 정성이 만든다. 이는 안위요리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오늘 40분 동안 안위를 대표하는 음식들. 네, 발효시킨 쏘가리, 두부를 자연 발효시킨 요리, 회북두즙, 북경두즙과 좀 다른데요. 이 회북두즙은 콩을 갈아 끓인 아침 음료로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약한 신맛이 있습니다. 발효 음식이지만 북경두즙처럼 강한 악취는 없는데요. 휘주 샤부샤부 그리고 휘주병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산소와 문화가 살아있는 안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깊고 진한 풍미가 가득한 안의 미식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죠. 바로 발효 쏘가리 요리입니다. 한우로 이 발효시킨 쏘가리를 요리한 안위의 대표적인 명품 요리라는 뜻인데요.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냄새는 고소하고 맛은 향기롭다는 점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 독특한 냄새에 놀랄 수가 있겠지만 한입 먹으면 그 깊은 맛에 매료된다고 합니다. 신선한 쏘가리를 소금에 절여서 네, 이 요리의 유래는 안위 상인들의 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휘조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신선한 생선을 오래 보관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운반을 했고 이 과정에서

네, 안위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두부를 자연 발효시킨 요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으로 머우더후라는 두부인데요. 이 두부를 일정 기간 발효시켜서 흰 곰팡이를 피운 후 기름에 지져 먹는 요리입니다. 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는 점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두부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더욱 진한 감칠맛이 우러납니다.

보통 매운 소스나 간장에 찍어 먹으며 안위의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간식인데요. 안위의 거리를 걸으면 발효 두부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 요리의 유래도 아주 흥미롭겠는데요. 옛날 안위 한 두부 장수가 팔지 못한 두부를 방치해 두었더니 그 위에 흰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그는 버리기 아까워 그 두부를 기름에 지져 먹어보았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하네요.

네, 장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러 두부를 발효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냈고 지금의 머더후가 탄생했습니다. 버리려던 음식에서 탄생한 이 별미는 안의 사람들의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요리는 안의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안위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이죠. 바로 휘조 샤브샤브입니다. 휘조 샤브샤브는 사천 호구의 얼얼한 매운맛과는 다른데요. 맑고

네, 휘주 호구의 비결은 국물에 있다고 하는데요. 닭뼈와 돼지고기를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우려내야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완성된 휘조 샤부샤부는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며 각 재료의 맛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휘조 샤부샤부는 안위 사람들의 가족과 이웃애정을 상징하는데요. 옛날 안위의 한 마을에서는 겨울이 깊어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큰 냄비에 호구를 끓여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함께 둘러앉아 뜨거운 국물을 나누며 그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내년의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이 풍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추운 겨울 온 가족이 둘러앉아 뜨거운 호거 냄비를 함께 나누는 것은 안위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일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설날이나 명절에는 반드시 이 호거가 상에 오르며 그 속에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위 사람들은 말하죠. 이 샤브샤브의 국물이 끓는 소리가 바로 가족의 웃음소리다라고 말입니다.

네, 안위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회복두즙인데 인데요. 이 두즙은 콩을 갈아 만든 전통 음료로 우리가 아는 두유와는 전혀 다른 맛을 갖고 있습니다. 발효된 콩의 독특한 향과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안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두즙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즙은 보통 찐빵이나 튀김 음식과 함께 즐기게 되죠. 그 조화가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노즙은 안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안위의 한 시장에는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노즙을 파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접 콩을 갈고 발효시켜 정성스럽게 노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두즙은 먹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손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즙 한 그릇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두즙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아니 사람들의 정겨운 아침 풍경을 상징해주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안위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휘주병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전통 간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팥소나 고기소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휘주병의 가장 큰 특징은 겉은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점입니다.

네, 휘조병은 보통 차와 함께 즐기게 되고 또 아니 사람들의 다과 문화를 대표해준다고 하는데요. 휘조병을 만들 때는 반죽을 여러 번 접어 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층층이 쌓인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휘조병은 아니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옛날 시조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간식이 필요했는데요. 그들은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고 구워내어 긴 료종 동안 먹을 수 있는 휘조병을 만들었습니다. 휘조병은 습기가 적어 오래 보관이 가능했고 먹을 때는 따뜻한 차에 적셔 먹으면 본래의 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휘조 상인들은 이 휘조병을 가지고 수천 리 길을 여행했다고 하는데요. 한 상인은 먼 길을 떠나기 전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휘조병을 소중히 간직하며 여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휘조병은 오늘날 안위를 대표하는 전통 간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안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향고기와 향기와 고소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발효된 음식이죠. 쏘가리 요리. 그리고 자연 발효시킨 별미의 요리죠. 두부 요리. 따뜻한 정성의 한 끼. 휘주 샤브샤브. 안의 아침을 여는 회복두즙. 그리고 정성이 담긴 전통 간식 휘주병. 네. 이 모든 음식에는 안위의 풍요로운 자연과 오랜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안희성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항상 따뜻한 음식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깊고 진한 안위의 풍미가 여러분의 밤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을의 정겨운 바람과 함께 겨원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명절 바로 42번째로 많은 겨원절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배워주고 성장의 길을 인도해 주신 모든 겨원들에게 명절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방준 작사 황영하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잊지 못하는 고향을 노래한 가요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고향이 소화를 김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이어서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는 노래죠.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은 우리 삶의 쉼터이자 행복의 근원지입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죠.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부모는 기쁨도 많겠지만 걱정과 망설임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9월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학교에 입학해 정식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떠나 소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커집니다. 아이의 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집에서 뭘 준비시켜야 할까? 라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소학교 유치원 연결 잘하기 오문오답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이에 맞춰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먼저 유치원은 유아의 입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학 준비라고 하면 그립기, 숫자 계산 같은 학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전면적이고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걸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심신, 생활, 사회, 학습 전 방면에 거쳐 입학 준비를 골고루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심신 준비부터 살펴볼게요. 심신 준비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반 시기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키워주는 게 기본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교의 학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초보적으로 이해시켜줘야 하는데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설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도록 만드는 게 이 심신 준비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생활 준비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일을 관리하고 돌보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치원 단계에서 물건 스스로 정리하기, 혼자 화장실 가기, 날씨에 맞춰 옷을 더 입거나 벗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잠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자립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 준비입니다. 학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이죠. 나누고 협력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소통하는 능력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유치원에서 각종 놀이와 단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사회 교류 기술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학습 준비는 미리 한자나 병음을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놀이 활동을 매개로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집중해서 과제를 끝내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게 진정한 학습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에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소학교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항병전 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소학교 단계의 과목 내용을 미리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소학교식 교육은 아이의 학습 흥미를 빼앗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선 교육 내용의 소학교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미리 한자, 병음 익히기, 덧셈, 뺄셈, 계산 등 소학교 수업 내용을 진도 나가듯 가르치고 아이에게 학교 숙제를 내고 시험을 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 대상인데요. 또한 하루 종일 집단 수업 형식으로 시간을 채우고 기계적인 암송, 베껴쓰기 훈련만 반복시키는 것도 옳지 않은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소학교화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활동실을 소학교 교실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공간과 놀이교구를 부족하게 만들고 소학교 교과서와 연습장을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놀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환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계속해서 소학교는 신입생이 학습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학교는 1학기 첫 학기를 입학 적응기로 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 수업, 학교 자체 개발 수업, 종합 실천 활동을 적극 활용해 입학 적응 교육 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리적,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저학년의 수업 방식과 학급 관리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교실 안에 그림책, 간단한 장난감과 조작 교구를 마련해 놓아 놀이 중심의 생활에서 교실 수업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아이가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학교 1학년은 연기점 수업을 어떻게 잘 실시해야 할까요? 이 연기점 수업이란 모든 아이를 같은 출발선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학교는 아동의 연령 특성과 학습 발달 법칙을 존중하고 국가 의무교육 수업 표준에 따라 수업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일부 아이가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전체 수업 지도를 빠르게 당기거나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의 심신 특징과 이해 능력에 맞춰서 놀이화, 생활화 수업 방식을 도입해 이 수업의 흥미도를 높이고 아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올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는 어떤 숙제와 시험 관리 요구가 있을까요? 학교는 숙제와 시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서면 가정 숙제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학교 안에서 적절한 보충 연습만 진행하고 집에 돌아간 뒤의 시간은 아이들이 독서, 운동, 간단한 집안일 등을 하는데 할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불필요한 학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식으로 아이의 학습 과정과 태도 그리고 성과를 파악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호하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험과 점수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넘어가는 입학 연계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선행학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요즘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물건, 바로 어린이 전화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린이 전화시계는 지금 많은 아이들의 휴대용 설비가 됐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편리한 물건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일반 휴대폰 태블릿 PC보다 이 화면이 작고 아이 사용시간도 짧으니 눈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안과 림상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저령 아동들에게

눈 피로, 시력 저하, 가성 근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전화시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시계는 왜 아이들의 눈에 해로울까요? 이유는 사용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구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6세 이전은 안구 굴절개와 눈 근육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안구의 가소성이 크고 시력 손상 고위험 기간입니다. 아이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 화면과 눈 사이 거리가 20cm도 채 되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근거리 눈 사용 안전거리 40cm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리죠.

지극히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를 보면 눈의 모양체근이 계속 강하게 수축한 상태가 되고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근육 경련이 생기면 가성근시가 생기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정근시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화면 사양 자체가 아이 눈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전화시계는 화면 크기가 작은 대신에 고화질로 만들어져서 픽셀 밀도가 높고 광선 대비가 강하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부 제품은 화면 깜박임 현상, 블루라이트 과다 방출, 밝기 불균일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화면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정상 분당 15 내지 20회에서 5 내지 8회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눈이 건조하고 또 뻑뻑해지며 시각 피로가 쌓이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자극이 계속되면 망막의 광수용 세포가 손상되고 눈 조절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다는 점인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특정 장소에서만 쓰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하기 쉽지만 전화시계는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니 휴식시간, 등하굣길, 잠자기 전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불규칙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쓰는 일이 잦아지면 눈은 쉴 틈이 없게 되겠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원시비축이 계속 소모되고 원시비축이 빨리 바닥나면 근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어린이 전화시계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관건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범에 맞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교원절입니다. 지식의 가르침을 넘어 삶의 방향도 가리키시며 미래를 밝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명절의 축복과 함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의 향기가 넘치는 글 두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전은교의 글 나 그대처럼 피어나고 싶어라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중에 입학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지만 소니는 이제서야 교장의 화단에 소담하게 핀 함박꽃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새벽에 찬 공기를 한껏 마시고 눈부신 햇살이 스치면 은빛 이슬 맺히고 넓은 잎사이로 활짝 웃음꽃 피우네. 한줌 따스한 흙으로 봄의 유혹을 견뎌내고 땅속 깊은 어둠을 꽃잎 하나로 가르네. 흙은 아직 잠든 채 하늘은 싸늘한데 오직 너만이 새벽을 향해 살며시 미소를 머금네. 눈에 띄게 안겨오는 학교 로고와 호함진 함박꽃이 그려지는 고종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기적도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에는 고종생활도 이처럼 순풍의 도

단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고중에 입학해 첫 시험을 맞이하고 나서 손에는 자신의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신했건만 그 노력에 전혀 정별이 되지 않게 나온 성적에 손에는 눈에 고인 눈물이 행여나 흘러내릴까 봐 한동안 모지름을 썼다. 새벽 1시 책상 위에 흩어지는 빨간 숫자가 매겨지는 시험지가 워낙에도 외로움에 떨고 있는 손이한테 더 짙은 외로움 한층을 씌워주고 있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커피잔에 얼굴을 비춰보니 눈동자에 새겨진 미간 주름이 한 학기의 무게를 측정해주고 있었다. 손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밤을 피해가면서 열심히 했건만 노력은 모래에 새긴 글씨처럼 사라지만 갔다. 매 한 장의 달력이 뜯겨나가고 커피가 담겼던 빈 박스가 늘어나도 풀어낸 시험지의 총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손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더욱 단단하게 버텨냈다. 초중보다 학과목의 난도가 훨씬 높아짐을 느끼고 예습과 복습을 겸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리듬에 따라 움직였다. 기적은 서서히 다가오는 법이었다. 학과별로 진행하는 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기말 시험에서 진보가 가장 많은 아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손에는 수줍게 웃음을 머금었다. 어두운 땅속을 뚫고 파랗게 돋아난 함박꽃의 여린 가지처럼 윤기가 돌았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교정으로 향하는 손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청한 하늘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구름, 가끔씩 볼을 간지럽히며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 학교 정원에 둘러싸인 소나무들이 어서 오라 손짓을 한다. 이젠 고중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으로 충만되었다. 38절날 담임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짝꿍과 함께 하룻밤 지새워 준비한 댄스가 그토록 박수갈채를 받을 줄은 몰랐다. 교복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 흰 장갑이 가장 화려한 연출 복장이 되었고 정당 교실은 가장 눈부신 무대가 되었다. 그날 손에는 또 한 봄 성장했다. 무더무더 화단을 파랗게 장식한 한바꽃 마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요즘 손에는 화단이 흐드러지게 변한 한바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조용히 새로운 기적을 잉태하고 있다. 도서관 창가에 앉은 새처럼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더 높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야. 한바꽃, 나도 너처럼 한여름의 제일 화려한 꽃으로 되고 싶구나.

김천학의 글 한바꽃 리천입니다. 한바꽃은 대지 봄에서 태어난 찬란한 혼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봄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이 아름다운 꽃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정신적 교감의 상징이다. 교정에 피어난 한벚꽃 주위에서 책을 읽던 어느 봄날, 나는 이 꽃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의 숨결과 하늘의 운총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꽃은 그 풍성하고 무성한 꽃잎에 하늘 전체를 품고 있는 듯하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거울처럼 햇살을 반사하며 교정을 아름답게 수놓는가 하면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향기를 발산한다. 그 은은한 흰빛과 부드러운 분홍빛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세상 모든 곳에 자연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선사한다. 그 우아한 자태는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순결하고 고결한 열망을 되살린다. 한바꽃은 우아함, 자애로움, 번영, 맑은 마음, 순수한 사랑과 치유, 그리고 행운이라는 꽃말을 품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우리 학교 뒷마당의 정원에서 무더욱무더욱 피어나는 한바꽃은 학생들에게 자연이 주는 첫 번째 철학 수업이 되어주고 있다. 한바꽃이 피어나는 5월의 교정은 유난히 아름답다. 넓적한 푸른 잎사귀와 호황진 꽃잎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모자이크를 연상케 한다. 교수 청사 사이사이로 연결된 산책로에는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한바꽃과 경쟁하듯 아름다움을 뽐낸다. 이 모든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순체화를 보는 듯하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의 끝자락 속에서 학교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게 돼

아침 등교길에 학생들은 꽃이 핀 가지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특히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둔 3학년 선배들은 함박꽃 아래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꽃잎을 책갈피에 끼워두기도 한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독특한 풍경이 이루어진다. 함박꽃이 뿜어내는 우아함은 단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지 끝마다 달린 꽃봉오리에 서린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은 거짓없는 순수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새벽늦게 핀 꽃은 아직 달빛을 머금고 있는 듯 은은하고 한낮의 꽃은 태양의 무진장한 에너지를 머금어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한다. 해질 무렵 함박꽃은 노을빛과 어우러져 마치 불타는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 꽃이 전하는 청한 기운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꿈과 순수한 열정을 새롭게 채워주는 신비한 힘을 내뿜는다. 우리의 배움과 성장 과정도 마치 차가운 겨울을 뚫고 당당히 피어난 함박꽃과 같다.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는 청춘의 열정과 강인한 기계를 꽃피우고 있다. 함박꽃은 행운과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껏 펼쳐진 꽃잎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등불처럼 학업에 지친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우리 학교에서는 함박꽃 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장이기도 하다. 미술 특장생들은 함박꽃을 소재로 한 그림이나 서법 작품을 선보이고 장문 콩쿨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내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내기도 한다. 이 축제는 학교 전체가 하나 되는 순간이자 함박꽃이 주는 행운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된다. 함박꽃은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시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신비의 상징이다. 혹독한 겨울을 딛고 봄을 맞아 피어나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의 기적이자 고난을 이긴 희망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함박꽃의 화려함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찬란한 빛과 향기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다. 잠깐 내린 꽃비에도 그 향기가 백년을 머문다는 말처럼 함박꽃은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함박꽃이 자연이 약속한 봄의 예언자라면 우리 학교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신성한 터전이다. 매년 5월 교정에 피어난 함박꽃은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서막을 열어주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자란 수많은 청춘의 뿌리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바꾸어 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졸업한 선배들은 고향을 떠나서도 함박꽃 동아리를 만들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방방곡곡에서 함박꽃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모두 대지에서 피어난 영원한 봄이며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처럼 함박꽃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의 모교와 하나가 되어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1년 중 함박꽃이 피어난 시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교정에는 그 방향이 사시장철 남아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함박꽃처럼 우아하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다짐을 한다. 졸업 후에도 가끔씩 교정을 찾아 함박꽃 앞에 서서 후배들에게 학교의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함박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다. 그것은 모교의 영혼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다. 매년 봄이 오면 이 아름다운 꽃은 다시 피어날 것이고 우리의 꿈과 열정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리라.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염견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염견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은 류선의 미클 여생은 제가 지켜드릴게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5년 전의 그 여름날 밤을 나는 아마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우리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나와 아버지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찾아다녔고 결국 밤이 이슥해서야 비행기 된 지 꽤 되는 농산물 시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 내일이면 우리 딸 생일이라고요. 돼지고기를 좀 사서 물만두를 빚어줘야겠어요. 자신 앞에 불쑥 나타난 우리 부미를 보면서 어머니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는 마치 불청객이 나타나기라도 한듯 잔뜩 겁을 먹으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 2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이 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겨우 55세밖에 되지 않은 어머니가 퇴직한 지 5년도 채 안 되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집안에는 삽시의 검은 구름이 드리웠다. 그때 나는 28살이었고 아버지는 퇴직을 1년 남짓이 앞두고 있었다. 상의 끝에 우리는 평시에 어머니를 돌보드릴 도우미 아줌마 한 명을 청해오기로 했다. 도우미 아줌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던 날 아버지는 일부러 청가를 맡고 아줌마가 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기로 했다. 그날 오전 아버지는 도우미 아줌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스한 햇빛이 어머니의 몸을 포근히 감싸서 그랬던지 어머니는 아이처럼 신나했다.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어머니가 어린 옷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옷을 가리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공주 드레스 우리 소명이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우리 이 드레스 사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말에 옆에 있던 아줌마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또 잊지 않고 한마디 곁들였다.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딸은 이제 28살이라고요. 어디선가 들려온 낯선 사람의 야유와 비웃음이 섞인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 뒤로 숨을 숨기더니 겁이 가득한 눈길로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가차없이 도우미 아줌마를 돌려보냈다. 그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출근하는 단위로 가서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 수속을 밟았다.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마치 그림자 마냥 어머니 주변을 지켜주었다. 누구한테 맡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서 여생은 자신이 어머니 곁을 지켜준다면서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머니는 낮과 밤이 서로 뒤바뀐 삶을 이어갔다. 낮에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대신 밤이면 실면증이 시달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외출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말리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되는 대로 손으로 잡아 메치곤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침 7시 되기 바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출을 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가서 꽃 구경도 하고 강가에 가서 조약돌을 줍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낮에 잠들려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오전 11시만 되면 마치 최면이 풀리듯 어머니가 졸기 시작한다. 그곳이 길가든 버스 안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어느 한 번 아버지는 어머니가 버스에서 잠들어 보는 바람에 장장 5시간 동안 버스에 머물러 있은 적도 있었다. 나중에는 운전사 아저씨까지 그 모습이 딱해 보이는지 이제 깨워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밤중이 되도록 깨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비를 몇 번이고 더 내면서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후에 아버지는 이렇게 해석했다. 네 엄마가 잠들어는 모습이 꼭 갓난아기 같았어. 그래서 차마 흔들어 깨울 수가 없더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말년에는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 대신 마음을 기울여 돌봐야 할 자식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생활 패턴도 점차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다. 낮에 어머니가 곤히 쉴 때면 아버지도 조심스레 어머니 곁에서 누워 잠깐씩 눈을 붙였고 어머니가 잠에서 깨나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아버지는 즉시 어머니한테 옷을 입혀주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돌보러 갔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밥상에서 내가 어머니한테 음식을 집어줄 때마다 그는 고마워 아가씨, 우리 딸처럼 마음씨 착한 분이군요 하면서 나를 칭찬해 주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서 내가 따라 나섰더니 어머니가 살며시 내 발을 밀어내면서 아버지를 불렀다. 여보,
낯선 사람과 함께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날 부축해줘요. 어느 하루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었다. 어머니 이런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는 게 혹시 지겹지 않나요? 나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사실 전에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부러 꾀병을 부리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에서 얇은 패딩 하나를 가져왔다. 때는 초여름이라 저녁이라도 날씨가 포근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챙겨준 패딩을 꼭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 하루 아버지는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데 어머니의 손이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20년 전에 출근했던 직장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내서 아버지한테 건네주었다. 아버지가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하얀 쌀밥 위에는 절인 오리알 하나가 놓여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히 차올랐다. 20년 전 아버지는 점심마다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직장에 출근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하루도 빠질세라 절인 오리알 하나를 어김없이 도시락에 챙겨 넣었던 것이다. 병리에 걸리고 나서 어머니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듯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던 생활적인 세부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자부감에 넘쳐 말했다. 내 어머니와 날마다 산책한 덕분에 배불뚝의 별명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전번날에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도 정상이 돌아오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네 엄마한테도 고마워해야 될 게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서 받아왔던 사랑과 온정을 이젠 갚을 때가 되었다면서 아버지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어머니의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버지는 날마다 머리를 굴려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냈다. 아버지는 매주마다 해바라기 씨를 한 근씩 싸서 어머니들어 껍질을 바르게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임무를 완성하면 상가에서 지불하는 수고비라면서 돈 100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한 줄에 100원씩 주는 보수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가 해바라기 씨를 까는 속도는 나를 거듭하면서 빨라졌고 상가에서 지불하는 보수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또 한 가지 임무가 늘어났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노동 성과를 주위의 친척분들한테 나눠주는 일이었다. 그 뒤로 어머니의 일손은 눈에 띄게 잽싸졌다. 아버지의 알선으로 어머니는 냉장고, 텔레비전 덮개를 뜨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고객의 수요에 따라 때론 원항을, 때론 국화를 수놓는 고난도 기술도 선보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배양함에 있어서도 아버지한테는 자신만의 비법이 따로 있었다. 어머니한테 제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아버지는 어머니가 반기는 간식들을 집에 잔뜩 마련해 놓았다. 어머니가 어쩌다가 낮에 주무시지 않은 날에는 그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가서 회전 목마를 타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어머니의 병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적어도 대뇌가 수축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 어느 하루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려고 집에 들린 나는 눈앞의 광경이 그만 목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채색 텔레비전은 구식의 흑백 텔레비전으로

내 방송된 적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은 드라마 장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물었다. 복고풍이 우리 집까지 불어 들어온 건가요?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석했다. 모 대학교의 한 유명한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느 한 곳을 지정해 20년 전의 모양으로 되돌려놓고 이른에 가까운 노인 16명을 그곳에 모아 함께 생활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일 뒤 이 노인들은 시력, 청력, 기억력이 모두 선명하게 제고된 건 물론이고 체력도 선명하게 개선되었다. 너희 어머니 기억 속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일들이라면 지난 세기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그때는 너희 어머니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니까. 그러더니 아버지는 집에는 낡은 집 세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 이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곳곳을 잔빗질하듯 샅샅이 훑고 다녔다고 한다. 바로 그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보았던 드라마 주제곡이 흘러나왔다. 그 시절 어머니는 늘 입으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슴에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바삐 돌아챘다며 말하는 아버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절강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애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외할머니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전화 저편에서 딸애가 나지막한 소리로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딸애는 이내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외할아버지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갈 거야. 어느 주말 나는 오랜만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밥을 하느라 바삐 돌아치는 아버지를 누르제라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였으면 좋겠구나. 저 양반이 날 보살폈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 뭔가 좀 해줄 수 있게 말이야. 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을 옆에 내려놓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등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아버지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또 한 번 전에도 했던 질문을 들이댔다.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애비는 한평생을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왔단다. 그럴듯하게 이루어놓은 일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내 엄마를 돌보는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빈틈없이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 하늘에 맹세코 말이야.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면서 아버지는 그 기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어느 하룻밤 어머니는 저녁 9시 반에 잠들었는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잠에서 깨지 못했다. 걱정이 되었던 아버지는 나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다녀오자고 했다. 다행히 어머니 병은 더 악화되지 않았다. 밤과 낮이 뒷바뀐 어머니의 삶은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는 의뢰의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놨더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떠났다. 베란다에 서서 가로등 아래 길게 드루어진 두 번의 그림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노라니 나의 머릿속에는 어느 유명한 작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다. 우린 평생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함께한 시간이 짧아 안타깝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란 단어에 익숙해져 그 무게를 잊곤 하지만 길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묵묵히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사랑했지만 짧았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속삭임이 아닐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주령 작사 정근포 작곡의 도라지 처녀 보내드립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수하면은 늘 한 곳에 앉아서 매수를 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죠. 자식들한테 주려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매수를 쓰시는 모습이 아련한데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수 최성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한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요.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이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가요. 리용걸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룡 작사 림봉어 작곡의 함께하는 이 세상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일터에서 피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리철령 작사, 최창규 작곡의 일터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료와 함께 맛도 좋고 영양물질도 풍부한 과일, 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인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진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풍년가을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9월은 포도가 한창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동그란 포도 열매들이 서로 꼭꼭 붙어 가느다란 포도나무까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마치 보석 구슬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처럼 예쁘지요. 포도는 품종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고봉포도는 자색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예쁘며 알이 굵고 단단해서 씹는 맛이 아주 좋답니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항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포도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장미향 포도란 품종도 있습니다. 짙은 꽃향기가 특징인데요. 열매는 비교적 작고 껍질은 짙은 자홍색이나 흑자색을 띱니다. 과육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수분이 가득한데요. 장미향 포도를 먹고 나면 입안의 향기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허수아비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 품종은 황녹색이며 은은한 장미 향기를 내보냅니다. 아삭한 과육에는 맑고 달콤한 즙이 가득한데요. 모양이 예쁘고 열매가 쉽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리광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살을 보내드립니다.

포도는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랍니다. 비타민C와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안토시안과 레스베라트롤이란 물질도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씨에 들어있으며 항산화, 항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포도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포도에는 또 여러 가지 유기산도 들어있습니다. 유기산은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포도를 적당히 먹으면 비위에 좋답니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성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평화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을에 포도를 적당히 챙겨 먹으면 피로를 풀고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포도를 고를 때 포도알의 밀집도와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도알이 꽉 차고 색이 고르며 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포도가 신선한 편인데요. 포도 껍질에 묻은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하얀 가루는 포도가 스스로 분비한 당알코올류 물질로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하는데요. 이 가루는 포도 표면의 수분 증가를 예방하고 병균의 침입 및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를 고를 때 포도의 진한 과일 향도 느껴진다면 좋은 품질의 포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은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이슬아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대표 과일 포도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요. 포도는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건조한 가을철 맛 좋은 포도로 수분도 보충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상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마을 과일밭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2: 흥겹게 추워보세, 얘가 바로 아름다운 내 고향 연변이요, 내 고향 연변이라.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신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장촌의 명중이로 불리고 있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날 때에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 병원에서 중의과 주임 사업을 합니다.
0: 네.
1: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일찍에는 장촌시 우수의사 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장촌시라든가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명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을 하고 조기에 등록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매개 환자들에게 개처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말이죠. 품격이 있어요.
0: 네.
1: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님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데 이분은 동시에 말이죠. 두 손으로 진맥을 합니다. 이 진맥을 통해서 이 환자의 장부의 공이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이죠. 분석을 하고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포착해냅니다.
0: 네.
1: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치료 범주가 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중의학에서 놓고 보는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에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본다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이죠 나타나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에 흉비, 심통증, 천식, 기침에 이러한 말죠.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모든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에 진단하기는 쉽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소보짐 뉴피젠이라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청춘 여드름 등등의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인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경통 그리고 뇌경색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당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소뇌관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 유선 결절, 폐내 결절에 그리고 란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저린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말이죠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예, 우리 시간을 내서 예,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에 관계되는 병증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예, 해봅시다.
0: 네.
1: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예,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말죠. 예, 분해하고 흡수하고 섭취하는 이러한 계통인데 동시에 또 예,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두 개 부분으로 예,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 예. 상소화도라 할 때는 예,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예,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런 예, 기관들로 말이죠 예, 조성되었고요. 하소화도라 할 때는 예, 소장이라든가 맹장, 결장, 예, 직장, 한관 이러한 부분으로 말이죠 조성되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2: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예. 저는 위축성 위염입니다.
1: 예.
2: 예. 그래가지고 항상 밥 먹으면 이제 그만과 막 배가 부르면서 그래.
1: 예.
2: 예. 먹어도 소화되고 그래. 항상 열물 같은 게 올라옵니다.
1: 예.
2: 예. 그래가지고 제가 대중이 그 박창호 중에 한 대 가서 청약을 두 번째 먹었습니다.
1: 예.
2: 예, 두 번째 먹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은 예. 밥은 먹어도 예, 그렇게 막 배불고 그렇지 않고 예, 소화가 다 되고 예.
1: 예.
2: 그래가지고 밥맛이도 돌고 예.
1: 예.
2: 예, 그래가지고 서류 좀 오늘 좀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연계됐습니까?
1: 예, 예, 예.
2: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오늘 또 다리 아파서 또 침도 가슴 맞고 그 점약을 개라받아서 그래. 강철수인데 연락하자 그럽니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20살 자지 못하고 예. 그냥 머리 흉하고 어지럼증이 자전하고 밥맛이 없고 하니까 맥이 없었습니다.
1: 예.
4: 예, 방송을 듣고 예, 박윤도 주미 영화지라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 보였는데 아, 선생님이 영 친절하시고 예, 지맥도 영 잘하시고 예, 딱다 알아맞추지 또 약값도 영 저렴합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예. 그래 두 번 약을 갖다 먹은 게 잠도 잘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입맛이 돌아서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좋은 네. 소식입니다.
4: 예, 예, 오늘 또 가서 보이려고 예약하자고 그런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길태중 의원의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밥 먹으면 밥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고 밥 냄새를 맡으면 미스겁고
1: 예.
0: 네.
5: 그래하여 미스거울 소리 소화내과 주임 박창호 선생님이 잘하신다 하여 오늘 진료 받으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치 못하기랍니다.
1: 어떻게 안녕치 못합니까?
6: 아, 목에 가래성하고 기침이 자꾸 나서 겨우숨이 차고 한데.
1: 예.
6: 그, 길태중에 어느 선생님 보험이 이런 병이 떨어지겠습니까?
1: 예, 발창으로 주임을 찾으세요.
6: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뭐, 저,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좀.
1: 예, 됩니다. 주세요. 됩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7: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선생님 제가 수원장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네, 어떤 정황입니까?
7: 예, 선생님 제가 몇십 년을 앓고 있는 이 심장병 환자입니다.
1: 예.
7: 그래서 심장이 심해진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바쁘고 예.
1: 네.
7: 이건 땀이 나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예, 심하고요. 예.
7: 예. 예, 심합니다.
1: 예.
7: 그래서 며칠 전에 수원자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약은 몇 번 밖에 쓰지 않았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7: 예. 그래서 오늘 또 예, 수원장을 데려 찾아가 약을 지어 오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예.
1: 연결됐습니다.
7: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머님 때니까 다리 아프고 파리절에서 예, 저번에 원자의 선생님 내서 보고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8: 예, 바깥 줄에도 할 수 있고. 그래, 이번에는 제가 좀 쉽게 있는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손이 붓기고 주먹 먹질 정도고 그렇게
1: 아 심하구만요. 예.
8: 그래서 또 원장 선생님 대서 예약해 주셔.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선생님 저는 저기 그 김영희 선생님이 그 친구를 조금 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최영희 선생님 예약이 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9: 가도 돼요?
1: 예, 네. 됩니다. 예.
9: 너무 이 다리 아파가지고.
1: 예, 예. 친구 잘 놓습니다. 예, 예.
0: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네. 네, 제가 저기 서주임 이사를 내, 서빙한 서주임 이사를 내가 보이고 있는데요.
1: 예.
10: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당뇨로 오래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1: 예.
10: 지금 기억력도 떨어지고.
1: 그렇죠. 예.
10: 소변도 그 풍이 나가고.
1: 예.
10: 그다음에 이 우는 상체는 땀이 나서 그래서 이 댄디람에 이 숨이란 땀이 계속 흐른다.
1: 예.
10: 계속 흐르고 있고 아래 또 배부터는 작아봐서 또 밤에 자지기라면 작아봐서 하지 못하겠어요.
1: 예.
10: 네, 그래가지고서 저번에 한번 보였어요.
1: 예.
10: 그래 보였는데 약을 지금 먹으면 관찰해 보니까 지금 예, 거품이 한 다세를 먹으니까 거품이 녹아지더라.
1: 아, 좋은 소식입니다. 예.
10: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난 계속 이렇게 배를 만져보니까 계속 차가봤어요. 언젠 나가볼 때 없어가지고 내 손으로 배를 녹이는데
1: 예.
10: 이 약을 먹으면 한 열흘 먹으니까 지금 배가 지금 만져봐도 좀 따뜻한 감이 와요.
1: 네,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10: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오, 이게 정말 효과 좋구나 하고서 또 이사 받고 내 병을 딱 맞추니까 내가 또 믿고 딱 쓰니까 그런지 정말
1: 믿어야 되죠. 예, 예, 예.
10: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후에 또가 한번 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약하자 그러는 거예요.
1: 그럼 오늘로 연락합시다.
10: 네, 네.
1: 예, 예. 예, 됐습니다.
10: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희는 비염이 있는데, 이렇게 비태종이 비법과 김수미 예약해 주세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어요.
11: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12: 네, 저는 머리가 굉장히 희미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위염증도 나고 밤이면 몇 번씩 일어나서 잠을 잘 못 자요.
1: 예.
12: 그래서 저기 박윤덕 선생님이 첨약을 이렇게 몇 번 저다 먹었는데 지금 다시 좋아졌어요.
1: 예, 좋은 일입니다.
12: 말 쓰게지고 밤 자는 것도 차수도 일어나는 차수도 많이 적어졌고
1: 예.
12: 그러니까 저기 정신이 얼뚤하던 게 그래도 이제 정신 나니까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많이 나아져서
1: 예.
12: 좀 더 재워 먹으려고요.
1: 예.
12: 전화하는 중이에요.
1: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12: 예,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예.
1: 안녕하십니까?
1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3: 저는 당천에서 온 소주임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3: 저는 위가 진이 아파가지고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당뚱하면서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예.
13: 그래서 그 선생님 약을 좀 한 번 저도 먹었는데 배 붙은 것도 났고 예. 소화되는 것도 조금 났습니다.
1: 예.
13: 그리고 예, 위가 저 밤이 뭐 자꾸 아프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13: 밤중이 뭐.
1: 예.
13: 그래서 예, 조금 이제 한 이틀째 조금 덜 아픈 감이 납니다.
1: 예.
13: 그래서 났을 때 조금 더 배우자고.
1: 그럼 오늘로 연결합시다.
13: 내일 하겠습니다.
1: 네. 내일 오셔도 됩니다.
13: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14: 예,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14: 예.
0: 네, 말씀하세요.
14: 예, 예.
1: 말씀하세요.
14: 예, 저 요즘 그 50견을 해서 예, 팔이 많이 아픕니다.
1: 예.
14: 그래서 좀 친구료 뽑으 받을까 해서 예, 그게 대중에 그 제의사라고 잘한답니다. 예.
1: 예, 최영희 선생.
14: 예, 예,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안 빼나가도 됩니까?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4: 예, 예, 오늘로 갑니다. 예,
1: 예. 예,
14: 예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0: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내가 원래 옛날에는 유크리아에 대해서 좀 예. 많이 고생했는데,
3: 예.
2: 아, 좋게 좀 치료를 받고 괜찮았는데, 아, 이글랜드에 들어와서 또 다시 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박준원 그, 두 분.
3: 서주임.
2: 예. 그 분이 좀, 한 두 번 봤어요.
3: 아, 봤습니다.
2: 예, 기는 게, 이제 위가 어떻게 아프고, 막 속 쓰리고.
3: 예.
2: 예. 이거 뭐, 아까, 그럼에도, 냉춤이 자꾸 몰라.
3: 맞습니다. 예, 예.
2: 그리고도 춤바지를 또 너무 해서.
3: 예.
2: 아, 기는 게, 그, 서의사 그 약을 조금 두 번 먹은 게, 그, 거기에 증상이 조금, 사라졌어요.
3: 네.
2: 아, 그래서, 아, 한 번 더 와서 치료를 더 하려고 하는데.
3: 그럼 오늘로 연결합시다.
2: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수고하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허리하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이 그 불편해가지고 걷기도 힘듭니다.
3: 예.
4: 그래서 뭐든가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친구를 해보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3: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수고하십시오.
3: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예, 수고하십니다.
3: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대리해야 해도 됩니까?
3: 예, 됩니다.
5: 저 뭐니까 우리 옆집에 노인이 지금 위 때문에 고사해서 내가 서정의사의 치료를 받고 나간 거 보고 지금 내게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3: 완전히 됩니다. 예,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5: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3: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에, 소화계통에는 또 에, 소화선이가 또 있습니다. 타액선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담낭에 이 선에서 분비라는 소화효소라든가 담즙이라든가 이러한 말조의 물질들이 우리가 하루세끼 다시는 식물 중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저 분해 흡수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는가요? 에? 하나는 말이죠. 에? 에,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후장이라 하는데 에?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에? 이 말이죠. 에, 후장이라는 이 배가 붓는 현상은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점점 더 말죠. 에, 에, 심해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미스거운 기운을 느끼거나 또 심지어는 미스겁고 토하고 에, 트림을 잘하고 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에, 어떤 분들은 또 에, 소신이라 하는데 이 말이죠. 위가 타는 것 같은 이런 말의 감각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예, 환수안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냉침이 있고 예. 에, 그리고 말이죠.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 배가 부르면서 아픈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이 아픈 증세가 예, 환자마다 예, 예, 이 감각이 좀 틀린데 예, 어떤 분들은 은은히 아파나고 예, 인통이라 합니다.
1: 네.
3: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아픕니다. 쥐통에 어떤 분들은 또 칼로 애는 것처럼의 조통 현상이 있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상복부 어떤 분들은 하복부에 에, 더 심할 때는 온근배가 말이죠. 다 아파날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저희
3: 선아 맞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6: 예.
1: 소리가 너무 낮습니다.
6: 우리서 내 동생이 이 규태성이 그 방송에서 어느서 이사를 배우다가 어느로 가려 합니다.
3: 예.
6: 예약해 두십시오.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배가 아픈데 옆구리가 겨우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시애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 내 지금이 딱 아프다기보다 방귀가 지내나가서 말이 문제라 이런 분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귀가 굳어서 문지고 예, 변비증으로 고생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설사를 자수해서 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등원을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 소화교통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결석으로 고생할 때 있습니다. 사실 이 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데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담결석에 대해서 우리 여해를 해봅시다. 담결석이 생기면 내 아주 삐쳐나였는데 내 아주 진단을 못 받았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요? 어느 날인가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저통에 애이는 것처럼 아플 때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픕니다. 그럼 그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오른쪽 말이죠. 우배가 말이죠. 이 저통 현상이 생깁니다. 칼로 애이는 것처럼 시간을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15분 내지 30분 이 정도로 말이죠. 아파나는데 이 아픔이가 이 단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신체의 오른쪽 편의 위주인데 어떤 분들은 연변말로 말하면 등사디 등사디 아니 허배에 혹은 어깨 오른쪽에 여기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급성으로 나타날 때는 말이죠. 꼬르에 열이 몹시 납니다. 심지어는 메스껍고 토하고 배가 말이죠. 몹시 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메스껍고 토하고 설사하는 현상이 있고 식욕이 감퇴되고 특히 이 담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채소가 조금 말이죠. 느끼하다는 이 말이죠. 감을 느끼게 되면 방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보게 되면 신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허리가 아파나는데 말이죠. 환자마다 정도 부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은은히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선저통이라는데 애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아픕니다. 당연히 우리 비토라 해보게 되면 여기 말이죠. 결석이가 어느 부위에 어떤 크기로 나타나는가 요것과도 관계 있습니다. 콩알만한가 쌀알만한가 보통 보게 되면 이 결석이가 움직일 때이 되면 이 말이죠. 아주 심하게 아픈 말이죠. 쥐통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밤중에 이 아픔이가 왕왕 더 심해집니다.
0: 왜 그렇죠?
1: 그건 아마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이 음양 밤이면 양기가 더 부족해지거든요. 낮에 대해서 효과 좀 관계 있고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이지 기혈이가 움직임이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결석으로 고생할 때 또 메스껍고 토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소변을 볼 때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따이슈. 심할 때는 내가 어째 소변 보니까 막 새빨간 소변이 나간다. 어떤 분들은 증시하네요.
0: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42번째 교원제를 맞아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호가복은 9일 화룡에서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호 광범한 교육 일꾼들에게 명절 축복과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시 고급중학교를 찾아 특색 교과 과정, 교실 수업 개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잡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상정치 수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큰 주제를 잘 설명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줘 학생들이 중화민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중화문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교도처와 화학조를 찾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원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가봉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결부에 훌륭한 교원이 학생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교육사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교단에 깊이 뿌리 내리며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 육성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성을 다해 지식을 가르치고 의문점을 풀어주어 매 학생이 세심한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인재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중탁과 사회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화룡시 실험소학교는 1925년에 설립돼 학교 운영 역사가 유구합니다. 호가봉은 학교 역사관을 돌아보고 무용, 서예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시에 요약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학교 단계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관건 시기이기에 정성어린 인도와 세심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육 법칙과 손해 나동의 성장 법칙을 지키고 알기 쉬운 언어로 중화민족 역사를 똑똑히 설명하며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 아이들 마음속에 중화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주고 중화민족 한 가정이라는 리념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깊이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학교 1층 대청에서 호가봉은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격리를 표하고 즐거운 교원제를 보내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봉은 모두가 교육을 사랑하는 굳은 신념과 명리를 담담히 대하는 지조를 견지하면서 학문으로 학생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인애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보살펴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키워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문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인재 육성의 신성한 전당이고 교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영혼의 공정사입니다. 전주 광범한 교육 일꾼들은 교육사업이 변강민족 지역 지능 발전에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습금형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며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초심을 지키고 고상한 도덕 기품을 함양하며 전문 자질과 능력을 높여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꿈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시종 교육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고 교육사업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높은 자질의 전문화 교원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일선 교원들을 관심 배려하며 교원들의 직업 영예감, 성취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광범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게 해야 합니다. 부조정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의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의 조제하에 9일 주당위 당건설사업 지도소조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엽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성당의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 학습 교양 전개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 당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것은 당 중앙이 당내 20기 사정전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는 데 착안해 내린 중대 포치이자 올해 당 건설 사업 중요 임무입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 조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속 있게 학습, 조사, 시정, 재반 임무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실적관이 인심에 깊이 자리 잡고 문제 조사, 시정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성 수양이 단련되고 정무 행위가 지속적으로 규범화됐으며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성과가 뚜렷해 학습 교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예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수금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당 중앙과 성당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학습교양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시정 분발 진취하는 정신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담당 자귀하고 책임을 다해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고취하고 근본을 다지는 것을 견지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평 당 건설 사상, 당의 자아혁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당 작품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론술 등 내용을 깊이 학습 터득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핵심 여의, 정신 실질,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터득하고 사상의 탄계를 부단히 조이며 가치의 총좌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한 당성을 련마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당성의 높이에서 차이를 검시하고 근원을 깊이 파헤치며 왜 입당했는지, 간부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정무 도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시종 마음을 바로잡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품고 자중하며 작은 일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일상에서 자신을 부단히 완선하며 고상한 정절을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그릇된 풍조와 기풍을 배격해 정직하고 소박한 도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으며 사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틀어지는 것을 견지해 실적관 편차 문제를 조사 시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조짐성 문제를 상시적으로 검시해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순시순찰, 심계 감독, 회계 감독, 통계 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부하고 독촉 검사, 조사 연구, 대중 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해 조짐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해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 아직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면이 넓은 난제는 통괄 협조를 강화하고 합심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이미 시정한 문제는 제때에 되돌아보기를 전개해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해결해야 합니다. 새 간부가 옛 장부를 외면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자원 유효, 미완공 대상, 신서 현안 등 중점 난제를 주시하며 분류별로 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해결하도록 교양 인도해 난제를 해결한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0: 저번 동치와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견지해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서 얻은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상의 부족점과 기제상의 허점을 깊이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보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의에 맞지 않는 규정은 폐지해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실적권 편차를 바로잡는 사업에 따라야 할 규정과 근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간부 감독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관리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며 권력 운행의 관건고리를 주시해 간부들이 형식과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홀시하거나 단기를 중시하고 장기를 홀시하며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시하고 잠재적인 실적을 홀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때에 귀띔하고 주의를 주며 편차를 바로잡고 시정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히 심사하고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정황을 각급 순찰, 실적평가, 직무보고, 정견보고 등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적관이 바르고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간부는 선진평이 승진 임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함부로 일하며 거짓으로 일하는 간부는 제때에 면담에 주의를 주고 통보 비평함으로써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선명한 인재 등용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당건설 사업 지도 소조 성원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9일 화룡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연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대상건설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시간과 정력을 대상건설 투자 확대 산업발전에 집중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유지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중국 남수북쪽 집단 신에너지투자위원회사 당위석이며 리 사장인 후사종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이고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준공되면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높이게 됩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주체공사 입찰 진척을 다그쳐 대상건설을 빨리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추후시 량급 정부는 일선회가 현장에서 사물을 보면서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각종 난제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을 한정해야 합니다. 추후시 량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처리하고 상급의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상급과 연계하며 전담 인원을 배치해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상이 정해진 시간에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물의학 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 산업이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관건 경주로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준공돼 조업하면 생물의학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표준에 엄격히 따라 시험 생산을 해 대상이 하루빨리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태의 생물의학 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시공 역량을 통과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해 실외 도감망 부설, 실내 바닥 시공 작업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구매, 설치와 시험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조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시 예량급 정부는 기업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동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상황 정밀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동결 건조편, 상황 자작나무 음료,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 조업한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치 완수하고 하루빨리 조업하길 바랍니다.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하며 제품이 더 많은 유명 체인점, 음식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기 추진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장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무 리마삼 천톤 식용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주로 균류 배양 공장, 인삼 정밀 가공 공장 등 부분을 건설해 꽃잎 버섯,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업에서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사업을 잘 들어주어 1기 대상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화룡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단단히 들어주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고 조속히 효익을 내게 해야만 산업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발전 기반이 더 안정되며 도약 추월의 후속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룡시는 실물 경제가 취약하고 투자 유치 분위기가 짙지 못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상적으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존재하고 압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 유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등 부족점과 취약점을 큰 힘을 들여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낙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로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금,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난제를 백방으로 해소해 아직 통계에 납입되지 않은 대상은 하루빨리 납입시키고 미착공 대상은 되도록 모두 착공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을 다그치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을 통괄적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각종 정책 기회를 다잡고 흥면부민 6가지만 건설, 민생개선과 도시갱신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보장을 정밀하게 하며 요소 조건을 구전하게 갖추고 신청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대상이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책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서기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을 견제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서둘러 움직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 에너지 비축, 중약재, 문화관광, 자동차 부속품 등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 실력을 똑똑히 료해야 합니다. 의향 있는 기업은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의향이 강렬한 기업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 대상이 일찍 계약되고 락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다그치는 데 동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과 화룡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을과 겨울철 류행성 감기 예방통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목전 우리주 류행성 감기 백신 예약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6개월 및 그 이상 연령대의 접종 금기 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현지 예방접종 부문에서 자문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간은 외래 진료 통지를 기준합니다. 더문시 수무집단유한회사는 9일 계획성 단소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원인은 2차 물공급 펌프소 청소입니다. 광범한 물 사용호들이 사전에 물을 비축하기를 바랍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게이든 대로부터 때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미세먼지와 악취의 주범, 음식점 매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와 연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이제 법전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법전은 주거용 건물, 전용 굴뚝이 설치되지 않은 상급 주거 복합 건물, 그리고 복합 건물 내에 주거층과 인접한 상급층에서 새로 기름 냄새, 악취, 폐가스를 발생하는 음식점을 짓거나 개조 보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사후 처벌보다는 먼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예방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음식점 운영자도 반드시 매연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행복한 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나요? 아마 활짝 웃는 얼굴, 반짝이는 눈빛,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너머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행복이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0: 권미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나 물질적 만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네. 부모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아이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행복이란 마음이 충만되고 만족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부모님들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뭐 좋은 장난감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네.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0: 네.
1: 예, 그것 역시 부모가 생각하는 중요한 행복의 모습이죠.
0: 네.
1: 예, 물론 아이들도 맛있는 것을 먹고 갖고 싶던 장난감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0: 네.
1: 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죠.
0: 네.
1: 예,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언제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드는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0: 네.
1: 함께 놀아줄 때 그리고 내가 슬플 때 엄마가 안아주고 위로해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아이가 말한 행복과 사랑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0: 네.
1: 자기만 바라봐주고
0: 네.
1: 예, 그리고 감정에 공감해주고
0: 네.
1: 예,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했을 때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0: 네.
1: 예, 아이들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도
0: 네.
1: 부모와 정서적으로 어느 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따뜻한 느낌이 바로 아이가 느끼는 행복 그러니까
0: 네.
1: 함께 해주는 경험 속에서 아이는 더 깊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0: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바라봐주고
1: 네.
0: 공감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네요.
1: 네.
0: 우리 행복한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현대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도 강하다고 하던데요. 우리 부모가 행복을 위해 양육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행복은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고 충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0: 네.
1: 아이가 자신을
0: 네.
1: 행복한 아이는 자신을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낍니다.
0: 네.
1: 그러면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타인과도 보다 건강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1: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0: 네.
1: 또 다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0: 네.
1: 회복 탄력성도 당연히 자라게 되죠.
0: 네.
1: 네, 행복한 아이는 대개 부모로부터 배려 깊은 사랑을 경험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여기서 배려 깊은 사랑이란 바로 앞에서 말한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0: 네.
1: 아이의 말을 경청해 듣고
0: 네. 네,
1: 아이의 눈빛을 따라가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0: 네.
1: 예,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죠.
0: 네.
1: 예,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0: 네.
1: 예, 내 마음은 아주 소중하구나
0: 네.
1: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0: 네.
1: 그 믿음이 바로 자존감과 관계의 힘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으로 이어지죠.
0: 네.
1: 예, 그래서 부모가 양육에서 행복을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아이를 늘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아이가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0: 네. 예,
1: 이러한 정서적 연결을 바탕으로 자란 아이는 자신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도전정신에 있어서 자꾸 도전하게 되고
0: 네.
1: 또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주변에 사랑을 베풀기도 하면서
0: 네.
1: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 부모로서 이 행복을 양육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고 일상이 여유로울수록 아이의 행복감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네.
1: 부모의 정서가 안정되고 일상에 여유가 있을 때 아이의 감정도 더 빨리 감지하게 되고
0: 네.
1: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0: 네.
1: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내 감정이 꼴뚝 차면 사실 주변에 그 아이마저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예. 또 그렇다고 부모가 늘 완벽하고 늘 밝아야 된다는 뜻

0: 것은 아닙니다. 네. 부모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네. 아이한테 쏟아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아, 만약에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거나 네. 혹은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하거나 네. 이러한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충분히 쉬어야 하고 네.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수면과 식사를 챙기며 혼자 숨 돌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서적으로 지쳤을 때는 뭐 명상이나 네. 음악 감상이나 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나를 잠시라도 회복시키는 방법을 스스로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그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부모의 삶과 마음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는 아이에게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육아와 나 자신의 일 그리고 개인적인 삶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아이를 육아하면서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헌신으로 바라볼 때 부모도 덜 지치고 오래 건강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힘들 때는 혼자 버티지 말고 또 제때 주변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가까운 친구에게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그 힘듦을 또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예, 부모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모습은 사실 아이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네. 예,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쉬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이도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1: 그렇네요. 네. 사실 도리는 아는데 네. 이 정서조절이 잘 안 되면 네. 그것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부모로서 우선 자신이 정서를 그렇죠.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네. 먼저 돌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아이에게 부모와 가정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보금자리라고 하던데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원칙 무엇인지요?
0: 네.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 가정은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네. 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아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기본 틀을 만들어주죠. 네.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다. 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적 대인관계의 토대가 되죠. 네.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은 바로 존중, 사랑,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먼저 존중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의 기대를 대신 이루어줘야 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네.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네. 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말이 서툴고 어리게 느껴지더라도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충분히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네. 예, 요즘 부모들은 또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부모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죠. 네. 예.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고 네. 선택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는 것도 존중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인데 네. 사랑이라면 아이가 자랐을 때만 칭찬하거나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이를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이가 실수하거나 때를 쓰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그 행동을 위한 그 할 때의 그 욕구나 그 아이의 그 본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아이한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받아주되 행동은 제지시키는 것 예,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기준과 훈육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훈육은 하지만 모욕적인 말이나 네. 또 다른 아이와의 비교나 위협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네. 따뜻하고 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0: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예, 앞에서 말했듯이 항상 눈을 봐주고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 이 눈을 맞춘다는 것도 그냥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 아이의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1: 네.
0: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네. 금방 이렇게 캐치하는 것을 바로 눈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1: 네.
0: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1: 네.
0: 예, 믿음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1: 네.
0: 부모가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선택을 모두 대신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이가 슬퍼할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해낼 기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고
1: 네.
0: 맡겨보기도 하고 실패할 기회도 주고 또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또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지지해 주는 것이 믿음이죠.
1: 네. 네.
0: 아이의 행복은 완벽한 가정 환경보다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아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1: 네.
0: 믿어지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종합해보면 존중, 사랑, 믿음.
0: 네.
1: 네. 참으로 우리 부모로서는 이러한 면에 사실 작은 일에서도 이런 존중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애들이 홀로서기에 도움 줄 것 같습니다.
0: 네.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양육 행동도 아이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조언 무엇인지요?
0: 네. 요즘에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1: 예. 네.
0: 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이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예. 벌써 아버지와 엄마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1: 네.
0: 예. 앞에서 말했듯이 아버지는 아이한테 엄마는 사랑을 좀 더 많이 주죠. 예.
1: 네.
0: 아버지도 사랑을 주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좀 더 믿음과 존중 그쪽으로 방향이 많이 흘러갑니다.
1: 네.
0: 예, 특히 아버지는 아이한테 새로운 도전을 격려해주고
1: 네.
0: 예,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아버지가 아이와 몸으로 더 많이 놀아주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러면서 조금 위험해서 어떨 때는 엄마들이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놀아주고
1: 네.
0: 또 함께 막 뛰고 공을
1: 네.
0: 차고 자전거를
1: 네.
0: 타거나 이러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아이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스릴을 느끼게 되죠.
1: 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잠재력을 조금 더 뛰어넘게 됩니다.
1: 네.
0: 예.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는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 그러한 도전 정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신감과 또 자신감을 갖게 되죠.
1: 네.
0: 예. 예를 들어 아이가 높은 미끄럼틀이나
1: 네.
0: 새로운 놀이기구를 망설일 때 엄마들은 조심해 위험하니까 타지 마 이런데
1: 네.
0: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곁에서 무서우면 천천히 해도 된다.
1: 네.
0: 예. 해봐라 이렇게 예.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해봐라 이럽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곁에 있음으로써 아이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함께 해주죠.
1: 네.
0: 예, 아이는 그 순간에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것이 도전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0: 예, 또 아버지와의 놀이는 비교적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예, 씨름을 하거나 또 공놀이를 하거나 그리고 캠핑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몸을 마음껏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무엇보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함께 웃고 반응해주는 경험은 아이에게 나는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행복감을 받게 되죠.
1: 네.
0: 예, 다만 아버지의 역할을 꼭 한 가지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예, 어떤 아빠들은 또 섬세하게
1: 네.
0: 또 작은 놀이도 하고 또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하는 아빠들도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중요한 것은 매 아이의 그 아빠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아이와 충분히 연결되고 아이가 안전한 관계 안에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1: 그렇네요. 네. 네, 엄마 홀로 아이를 그 교육하기보다는 아빠의 그 특장에 맞는
0: 네.
1: 그런 개성이 있는 이런 교육이면 애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훌륭하게
0: 네.
1: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겁니다. 이 부모가 아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육할수록 아이의 행복감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양육은 아이의 행복감

0: 행복감을 저하시킵니다. 바쁜 현대인이 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법 무엇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1: 네, 저도 워킹맘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제 일도 많고 일상이 네. 아주 바쁩니다.
0: 네.
1: 근데 이렇게 또 바쁜 부모 오면 아이를 키우는데 좀 시간이 좀 적게 드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죠.
0: 네.
1: 바쁜 부모일수록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많이 확보하기보다도
0: 네.
1: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잠깐의 놀이 시간을 가지고
0: 네.
1: 혹은 같이 독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짤막짤막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아이와 대화를 하면 좋죠.
0: 네.
1: 그러면 뭐 오늘 뭐 했어? 라고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0: 네.
1: 예, 뭐 아이의 감정을 많이 물어보면 좋겠죠.
0: 네.
1: 가장 재미있던 일은 어떤 거였나? 오늘은 뭐 반급에서 재미있는 일이 없었나?
0: 네.
1: 그리고 기분 상했던 일은 없었나? 이런 것을 저는 잘 물어봅니다. 예?
0: 네.
1: 그러면
0: 네.
1: 아이는 하루 일과에서 아주 재미있던 경험들을 많이 말하죠.
0: 네.
1: 그러면 그걸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순간에 아이의 감정 변화를 많이 말해줍니다.
0: 네.
1: 그러면 아이도 자기도 캐치 못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엄마하고 나누면서 자기 그 순간의 즐거움이나 뭐 기분 상한 것이나 말하면서 많이 해소되더라고요.
0: 네.
1: 예.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그리고 컸을 때는 같은 문장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예, 이런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
0: 네.
1: 예, 책 속의 인물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아,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런
0: 네.
1: 대화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한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주인공의 감정을 말하지만 아, 사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나누더라고요. 예,
0: 네.
1: 유치원 때 보니까. 예, 그리고 부모가 또 자기의 감정을 일상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1: 아이의 말만 들어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0: 네.
1: 예, 부모가 자기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말하고
0: 네.
1: 예, 엄마도 여러 감정을 느끼며 그것을 스스로 건강하게 돌보고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죠.
0: 네.
1: 예, 중요한 것은 그때 아이에게 내 엄마의 그 감정을 책임을 주어주면 안 됩니다. 예?
0: 네.
1: 그러면 어떤 엄마도 또 말하면 아이들은 딸애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슬퍼하는 것이 걱정되고
0: 네.
1: 그래서 아까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엄마 나름대로 어떤 건강한 대처 방법으로서 대처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 아 이렇게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구나
0: 네.
1: 예, 해결할 수 있구나 방법을 배우겠죠.
0: 네. 예.
1: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보다도 그 시간 동안 부모가 휴대전화를 완전히 내려놓고
0: 네.
1: 아이의 눈빛과 표정을 바라보며 온전히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얼렁뚱땅 말로만 아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하는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이와 진짜 마음을 연결하면서 예, 그리고 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해준 것이 아니죠.
0: 네.
1: 같이 그냥 밥 먹고 책 읽고 잠자리에 들고 이러한 평범한 순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런 과정이 사실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0: 네.
1: 그래서 바쁜 엄마일수록 짬짬이 시간을 내면서 아이와 마음의 정서적 연결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0: 네.
1: 네.
0: 네, 이 부모의 궁극적인 역할 중 하나는 자녀의 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꿈이 무엇이든 진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아이의 꿈과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 방법과 아이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돕는 부모의 태도는 무엇인지요?
1: 네, 아이의 꿈과 의견을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역시 믿음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만의 가능성과 소명이 있다고 믿고
0: 네.
1: 부모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기보다도
0: 네.
1: 아이만의 개성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0: 네.
1: 예, 아이의 꿈이 현실적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먼저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도
0: 네.
1: 아, 너는 왜 이런 꿈을 갖게 되었지? 예, 또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점이 좋아?
0: 네.
1: 라고 물으면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0: 네.
1: 예, 부모가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줄 때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꿈을 무조건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보다도 아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좋겠죠.
0: 네. 네.
1: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네. 어떤 경험을 해보면 좋은지, 네. 어려움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0: 네.
1: 예. 또한 아이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0: 네.
1: 예.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0: 네.
1: 또 실패하지 말도록 보호해주고 이런, 네. 것보다도 아이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직접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실패했을 때도 아,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지 라고 나무라기보다도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0: 네.
1: 함께 돌아보는 것이 되짚어보죠.
0: 네.
1: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정해주거나 아이 대신 보호해주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0: 네.
1: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0: 네. 네,
1: 아이한테 가장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너는 소중한 존재고 내 안에는 너만의 힘이 있고 부모는 내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함께 방법을 찾아주겠다.
0: 네.
1: 이러한 부모의 자세를 아이한테 보여준다 할 때 아이는 뒷백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 믿음을 갖고 자신을 믿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네. 네. 예, 부모와 충분히 대화할수록 아이는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예, 하지만 최근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가정들이 좀 많죠?
1: 네.
0: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요즘에 이 휴대폰이 하도 발달하고,
0: 네.
1: 여러 가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가 줄어든 것이 좀 알립니다.
0: 예. 네.
1: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0: 네.
1: 예전에는 매일 대화를 했다면,
0: 네.
1: 요즘엔 좀 비축했다가 한 며칠에 한 번씩 깊은,
0: 네.
1: 대화를,
0: 네.
1: 좀 몇 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각자 자기가 보는 컨텐츠가 다르다 보니까.
0: 네. 네.
1: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또 반드시 긴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만 가능한 것이 또 아닙니다.
0: 네.
1: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지만 꾸준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예를 든다면 뭐 밥 먹을 때나,
0: 네.
1: 그리고 요즘에 차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5분, 10분 대화 시간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제가 바로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동할 때나 특히 잠들기 전에는 한 5분, 예, 10분 대화를 합니다. 예.
0: 네.
1: 예, 이럴 때 엄마가 먼저 자신의 일상을 나누거나,
0: 네.
1: 또 자연스럽게 어떤 화제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0: 예. 네.
1: 예. 그리고 아이에게 오늘 일과를 물어보는데 그치지 말고,
0: 네.
1: 또 뭐 어떤 감정 변화를 느꼈는가.
0: 네.
1: 그리고 아이의 뭐 저희는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이의 좀 공부를 좀 많이 나누거나 그리고,
0: 네.
1: 학교에서 재밌는 일을 많이 나눕니다.
0: 네.
1: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0: 네.
1: 책을 이렇게 저희는 아이가 어릴 때 많이 봤으니까,
0: 네.
1: 책을 읽고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고,
0: 네.
1: 근데 아이가 클수록 대화가 내용이 짧아집니다.
0: 네.
1: 그렇지만 그럴 때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부분에서 대화를 하면 좋겠죠.
0: 네.
1: 특히 휴대폰을 많이 보는 요즘에는,
0: 네.
1: 엄마가 보는 컨텐츠랑 아이가 보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0: 네.
1: 그럼 서로 공시합니다.
0: 네.
1: 그리고 엄마가 보는 그 유머스러운 장면을 나누면서 엄마는 이런 게서 어떤 것이 재밌다는 것을 말하면 아이는 아, 엄마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 재미없답니다. 예.
0: 네.
1: 그러면 아이는 또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을 나누죠.
0: 네.
1: 그렇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는지,
0: 네.
1: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제가 좀 우리 아이들을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면 좀 저울요한,
0: 예. 네.
1: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도 잘 알아듣는,
0: 네.
1: 그러한, 예, 유행을 따르는 엄마라고, 예.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0: 네.
1: 예, 그리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엄마 판단에 그쳐서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0: 네.
1: 이렇게 지시하기보다도 네. 예,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네. 아이가 왜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는지 예, 어떤 면에서 뭐 어떤 감정 변화를 느꼈는지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있는 대화는 특별한 주제나 긴 시간보다도 또 짤막짤막한 시간에 아이의 관심 사이에 관심을 하고.

0: 하고 그리고 엄마의 관심사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냥 아이와 엄마 사이 정서적 유대감을 예, 꼭 가지자 이것이죠.
1: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은 종종 놀이와 함께합니다. 특히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아이들은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놀이가 아이의 행복이 주는 의미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이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1: 네. 네.
0: 놀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1: 네.
0: 마음속이 긴장이나 속상함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기도 하고
1: 네.
0: 또한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과제를 끝까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성취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면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다양한 관계의 방식도 배우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놀이를 이끌어가지 말고 예, 아이가 함께 아이하고 함께 노는 그 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부모들이 함께 노는 그 놀이에 몰입하는 것이 아주 어렵죠. 예.
1: 네.
0: 예, 어렸을 때 많이 놀아본 부모들은 또 괜찮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 놀이를 잘 못해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어할 경우가
1: 네.
0: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아이하고 부모가 다 놀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보다도 아이한테 따라가면 좋습니다.
1: 네. 네,
0: 아이의 눈빛과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 주면 엄마도 발견 못했던 그러한 동년의 재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죠.
1: 네. 네,
0: 아이가 만든 것을 평가하거나 뭐 그러기보다도 바로잡기보다도 이건 어떤 이야기야 뭘 만들었어 아 정말 재미있겠다 라고 하면서 반응해주면서
1: 네.
0: 아이의 상상과 표현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물론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 하지만 그 외에는 놀이의 방향과 속도를 꼭 아이에게 맡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부모가 또 아이한테 그 놀이를 통해 어떤 뭐 그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뭐 터득하거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1: 네.
0: 그냥 즐겁게 그 순간 몰입해서 아이와 함께 놀자.
1: 네.
0: 예, 그러면 아이는 바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잘 자랄 수 있겠죠.
1: 네.
0: 네.
1: 네, 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행복한 대인관계의 핵심입니다.
0: 네.
1: 부모가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아이의 공감 능력은 바로 부모한테서 충분히 공감받으면 되겠죠.
1: 네.
0: 예,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아본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작은 일에도 울거나 화를 낼 때 아, 뭐 이 정도 일을 갖고 이래 판단하기보다도
1: 네. 네.
0: 아, 아이가 정말 많이 속상하겠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1: 네.
0: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다만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모든 행동을 허용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1: 네.
0: 예, 화가 난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를 때렸거나 하면 이런 행동은 안 돼라고 단호하게 예, 그 경계를 지어줘야죠.
1: 네.
0: 그리고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부모가 번복이가 되어서 가족이나 이웃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분은 많이 힘드셨겠다.
1: 네.
0: 예,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1: 네.
0: 예, 부모가 아이에게 실수했을 때도 엄마가 아까 너무 급하게 말해서 내 마음이 상했겠다. 미안해라고 제때제때 사과하고
1: 네.
0: 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이한테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상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뭐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등장인물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1: 네.
0: 아이는 그 친구의 기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1: 네.
0: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또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죠.
1: 네.
0: 사실 또 이렇게 공감은 배워져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가정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듣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경험이 반복되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1: 네.
0: 아이는 자연스럽게 체득해가게 되죠.
1: 네.
0: 네.
1: 인생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1: 네.
0: 나는 다시 해볼 수 있고
1: 네.
0: 나는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1: 네.
0: 또 역시 경험이죠.
1: 네.
0: 예,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실패한 경험 속에서 교훈을 받고 많이 성장하게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아이가 실패하거나 속상해할 때 부모가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면서
1: 네.
0: 예, 공감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방법이 생각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부모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리고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도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 네.
0: 직접 시도하고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어떤 방법을 먼저 해보고 싶은지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괜찮아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해봐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어떤 결과만 칭찬하기보다도
1: 네.
0: 그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잘했어 하는 것보다도 어려웠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봤구나.
1: 네.
0: 그리고 실수한 뒤에도 다시 해보려고 한 용기가 너무 멋있다.
1: 네.
0: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 네.
0: 예, 무엇보다도 아이에게는 실패해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것이 바로 부모겠죠.
1: 네.
0: 예, 실패했다고 사랑을 잃거나 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준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1: 네.
0: 아이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1: 네. 예. 단순히 즐거운 아이가 아닌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스스로 찾을 줄 아는 진정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것, 그 여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마음가짐 무엇인지요? 네.
0: 그 마음가짐은 바로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갖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진정한 행복은 슬픔이나 실패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1: 네.
0: 깊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지나오며
1: 네.
0: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1: 네.
0: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1: 네.
0: 부모는 그 답을 대신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아이가 자기만의 답을 찾아갈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아이의 마음과 속도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늘 그 자리에서 아이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아이로 키움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여정에서 부모는 아이가 걸어갈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부모의 가르침보다 태도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복의 방식을 배웁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